가깝게 안 보고 멀리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한 생각 속에 구백 생멸이 있다고 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멸을 바로 그것을 생사로 보고 그것을 대처해 나갈 때 생사 해탈도 그 사람에게는 오는 것입니다. 옛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죽음이 언제 오느냐, 하루 동안에도 있다, 너 공부 못하겠다, 한 끈이 밥 먹을 동안에도 죽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도 도 닦기는 틀렸다, 한 제자는 한 생각 속에도, 한 생각 일찰락 안에도 생사가 죽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하면 너는 도를 닦겠다. 부처님께서도 42장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때를 당해서 평상시에 작은 돈, 큰 돈 할 것 없이 항상 저축을 해 놓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원래 깨닫고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그걸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불의의 천지 무슨 재변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병이 나면 약을 먹고 치료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죽을 때가 되면 의사는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아직 안 죽을 사람이니까 치료하면 살아나는 것이지, 딱 죽을 명이 다할 때가 되면 화타와 편자기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치료는 한다고 해도 결국은 죽고 마는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죽느냐, 아미타불을 염불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 열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반야용선을 타고 와서 탁 영접을 해서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 주신다, 이렇게 비타 무량수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믿고 열심히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것을 어찌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조 스님이나 뭐다 그런 참선을 철저하게 선양하는 그런 선종의 대선사들은 임종을 할 때 부처님이나 어떤 그런 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따라갈 생각도 하지 말고, 설사 지옥의 나찰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두려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보다 성현이다, 털끝만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자기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좋고 나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다 놔버리고 자기가 하던, 물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그 경계가 낭연독전하도록 그렇게 해갈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는 자기의 본참공안을 턱 들고 알
숨는

의단이 통로하도록. 그래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몹시 몸이 어딘가가 괴로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수록에 정신을 가다듬고 이먹고 이먹고를 하면서 숨이 딱 근친다면 그 사람은 금방 자기 원에 따라서 도솔천 내용궁에 태어나거나 다시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으면 인도 환생을 해서 다시 사람 몸을 받아 나더라도 다시 불법 문중에 태어나게 되고 정법 문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수행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금생에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그렇게 임종을 한다면 그 분상에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내생에 새 몸을 받아서 다시 그 정진을 한다면은 젊어서 일찌감치 다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선지식들이 그것을 다 보증을 하셨습니다. 아직 죽음이 돌아오지 않는데 미리 죽음 걱정을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당장 지금 이목구가 걱정이지 무슨 죽을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한 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문, 집에서도 얼마든지 녹음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 법보전에 모여서 우리 사부대중이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렇게 산승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우리는 세세생생에 또다시 정법 문중에서 또 만나서 다같이 정법을 믿고 최상승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같이 생사해탈을 하게 될 좋은 인연을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불.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0: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기원전 57년 파켓거세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부조, 불탑, 사찰,

왕국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자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 올리는 이유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삼보에 대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공양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생에 선업 지은 것이 적고 공덕이 적기 때문에 매사에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비록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부처님의 길에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어쩐지 장애가 많이 생기고, 이 모든 난관들이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찌 해야 되겠는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다음에 이제 초를 또 두 개 다 올릴 때, 집에 있을 때 또 초 올리면은, 모르고 또 끄지 않고 그러고 오래 두면은 또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요즘은 전기로 된 또 초가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고, 전기로 된 거에 또 멋진 조명 시절을 다 가면 되고, 향은 또, 향로가 없어도 높여서 향을 많이 태울 필요가 없어요. 화학향을 쓰지 말고 천연향을 조금만 해서 다 이렇게, 또 집안에 갑자기 신심을 낸다고 향을 그만큼 피워가지고 누가 이상한 향을 피웠나 이렇게 이러지 말고 다 이렇게 조금만 다 해도 되거든.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자기 방 안이니까 간단하게 일곱 잔도 안 되는 사람은 세 잔 혹은 한 잔 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로 된 전등 두 개 다, 고마 전등 딱 놓고, 또 향로 향을 높여서 이렇게 다 가는 나무로 된 향각이 있거든. 거기 딱 대고, 그리고 꽃도 이제 꽃을 뭐 생화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조화 아니면 정원 거닐다가 혹은 저 동백꽃 떨어진 거 있으면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예, 이렇게 다. 부처님한테, 어쨌든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니까 초를 올릴 때는 아주 밝고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장명등이라고 절에 시주를 받죠. 장명등. 예, 옛날에는 진짜로 촛불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호롱불에다가 그 식용 호롱불에다가 그 등유를 넣어가지고 옛날에 다 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상하는 법이 나옵니다. 관상한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옛말을 안 쓰는데, 티벳 불교에서는 관상할 때 부처님을 계속 보다가 눈을 감아도 이 부처님이 눈앞에 딱 이렇게 보이도록, 눈을 감고도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관상하는 거라. 그런 수행을 안 하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게 될 수 있나? 될 수 있나?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보다가 눈을 딱 감으면 잔상이 딱 남아있잖아요? 해보면, 지금 오늘부터 해보면 돼요. 계속 똑 쳐다보면, 눈을 살짝 감으면 잔상이 나와있어요. 아, 이걸 기반으로 마음으로 그리는 거라. 부처님 모습. 아, 색깔. 처음엔 색깔까지도 흐리멍덩해서 안 돼요. 일단 모습부터. 다 모습부터. 마루를 탁 들고, 항마 촉진을 하고 딱 계신 스가모니 부처님부터. 다 이렇게. 그래, 모습부터. 예, 왼발, 오른발. 결과보좌 앉아세. 그리고 부처님의 상호 육계 정상까지. 부처님이 다 미소 땡긴 모습까지,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이제 빛으로 확 퍼져나가는 모습. 자, 그게 일단 잘 되면 이제 부처님 옆에 아미타불을 만약에 여러분이 관했다면 관음세지 해야 되고, 여기는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래 할 때 이걸 관상한다 이렇게 해요. 관상한다. 한국에서는 그냥 참선한다 하고 이제 참선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관상할 때 정식으로 진짜 하려면은 이제 딱 자기 방 안에 자복이 있는데, 자복 밑에다가 본래는 금강제, 십자 금강제를 넣어야 돼. 땅을 파고 그 밑에. 여러분들 정식 수행자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제 티벳 가교파에 3년 무문관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정식 수행이니까 앉는 좌복 밑에, 좌복을 밑에 땅 속에 금강, 십자 금강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 금강제를 깔고 앉을 수는 없으니까, 비싸니까. 십자 금강제 사진을 찍은 그 이런 종이를 다 놓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다시 이제 석회 같은 걸로 한 딱 채우고 그 위에 이 만자를 이제 그려가지고 아니면 뭐 이것도 그래 할 수 없으니까 종이에 만자를 그려가지고 놔야 되겠지? 이제 저 칠판에 써놨습니다. 제 저쪽 끝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만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저게 이제 불교에 쓰는 만자예요. 자기 방석 밑에 스와스티카 이 만자를 다 놓고 그 위에 이제 길상초를 놓아라. 길상초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성지순례 보드가에 가면은 보드가에서 조금 대탑이 있는데 거기서 저 마을로 내려오면은 니란시나 니란자라 강이 있어요. 우리가 갈 때 10월 달에 가면은 물이 다 말라가지고 건기가 돼가지고 이제 물이 쩔쩔 흐르고 이게 강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래 이제 모래벌이 돼 있어요. 거기 건너가면 이제 그게 고행님이라 그게 수자타 마을도 나오고 이제 거기 가면은 니란시나 가면은 강 두 개 길상초라는 게 있어. 근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파란 풀이에요, 풀. 그 이제 소 먹이는 사람 애들이 소를 먹이도 하고 뜯어다가 말리면은 이제 깔고 앉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보다가에 금강자에 앉기 전에 깨닫기 전에 그 목동한테 부탁해가지고 내 자리 밑에 길상초를 좀 깔아달라 해가지고 그걸 깔고 앉았죠. 그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수행할 때 그걸 깔고 앉으면 좋다고 그게 길상초이라 구샤그라스라고 이야기해요. 구샤그라스라고 성지순례 가면 다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깔고 그 위에 자세는 어떻게 하냐? 자세는 비로자나 칠법을 얹어야 되네. 비로자나 칠법. 이제 비로자나 칠법은 이제 나오는데 첫째 다리는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결과부자는 이제 왼쪽 이 발을 딱 들어 올리고 오른쪽 넓적다리에 딱 얹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딱 올려서 왼쪽 넓적다리에 딱 얹어야 된다 이거지.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그 두 번째 손은 양 엄지손가락을 마주대고 왼손을 위로 위쪽으로 두고 오른손을 감싸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듯 이게 바로 법계정인이죠. 여기 참선할 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지. 이렇게 왼손이 위로 올라가야 돼. 왼손 이렇게 법계정인을 하라. 셋째 등을 고추 세운다. 등을 똑바로 해야 돼. 청양고를 세운다. 이렇게 넷째 입술을 살며시 다물며 자연스럽게 하고 혀끝을 입천장에 붙인다. 이게는 이제 진짜 입바산 할 때는 그냥 편안히 하라고. 진짜 참선한 사람은 이제 정통 수자는 이렇게 하죠. 일반 신도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면 답답하고 그 상당히 불편하거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이래야 이제 기가 상통한다고. 다섯째 목을 약간 숙이라. 보통은 거북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당겨야 된다. 당겨. 뒷꼭지가 똑바르게 되게 가기 위해서 턱을 당겨야 돼. 그래야 이 뒤에 목선하고 목뼈하고 척추하고 일직선이 되거든. 여섯째 눈을 반쯤만 감는다. 눈을 더 이렇게 반쯤을 감는다. 일곱째 양 어깨가 똑바르게 해야 된다. 어깨를 펴야 된다. 이게 비로자나 칠법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법신지는 이렇게 해야죠.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뜻이 뭡니까? 광명변조예요. 광명변조. 빛이 확 두루 퍼져나간다. 비로자나 법신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죠. 법신 모신 화신이 있는데 비로자나 이제 또 인도에 가면은 비로자나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자세가 빨라서 비로자나 칠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음, 우리가 관, 이런 자세로 한다 했는데, 관상할 때, 마음 어때야 되는가? 마음은 혼침과 도그, 혼침하거나 들뜨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양쪽으로, 흩어지지 말고, 마음이 평정해야 된다.

사마타와 위파산을 동시에 지관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됩니다. 이게 다 관상 부처님 관하는 게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부처님 상이 흐트러져요. 부처님을 자 눈앞에 딱 했는데 딴 생각하면 부처님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계속 보는 게 강력한 집중력이 요구돼요. 그래서 티벳의 그 위대한 수행자들은 어마어마한 집중력이에요. 이 부처님 한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시겠지만 부처님 보살들과 호법신중과 모든 막 많은 사람 많은 것을 다 이렇게 다 관해야 되거든. 이걸 영화에 자주 보듯이 탁 보면 외우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카메라 같은 카메라가 촬영하듯이 그런 기억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형사가 뭐 범죄 현장을 탁 볼 때 착 그냥 다 한 번 봤는데 다 외우듯이 그와 같은 강력한 집중력이 획득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머무느냐 아닙니다. 언제든지 해체시킬 수 있고 또 관상 성립시킬 수 있고 해체와 관상이 자유자재로 되는 게 해체하면 공성으로 돌아갔다가 탁 관상하면 바로 연기로 딱 성립되기 때문에 해체와 원성이 자유자재로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관상이 됐다. 관상만 됐는데 여기에 다시 덧붙여가지고 호흡을 곁들이면은 바로 수식관을 하게 돼요. 수식관 해를 숫자를 세야 되는 것.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셋. 이게 보통 사람들은 10가지 넘어가면 헷갈리니까 다시 19, 8, 7, 6, 5, 4, 3, 2, 1 이게 수식관이에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들이쉬고 내쉬고 셋 셋 안 벌써 딴 데 정신이 가 있어요. 또 이제 뭐 불러 이제 계속하면 잘 돼요. 그 처음에 이제 수식관 할 필요 없이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바로 그냥 숫자 셀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호흡이 따라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막 관하면 돼요. 예, 만약에 탐욕 등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 여기까지 한 게 바로 130페이지. 나,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마음 동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번뇌 등의 마음 동기로 하더라도 되는 것이 하더라도 자기 마음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제 동기가 중요하다 그지. 불교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행동의 결과보다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이 동기가 탐지치로 무명으로 그리 멍당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리심 일체종생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부처를 이루리라 새생생 다시 태어나가지고 보살의 원행을 완성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 결론은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선행이나 불선행의 과부가 크고 작고는 모두 마음의 동기에 달려있다. 자 한 장 남겨서 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티벳에서는 보통 티벳 성가에서는 큰스님한테 인사드릴 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노스님한테 인사드릴 때 법체 건강하십니까? 뭐 보통 또 일반인들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센 쌍보 중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저 밑에 한번 132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샘 쌍보 중에 샘은 마음, 티벳말로 샘.

쌍포, 조원, 조원, 중, 이렇게다. 왜, 왜는, 뭐, 합니까? 어문, 어문, 어문 형제. 쌤 쌍포 중에 하면, 선한 마음이 이렇겠습니까? 선한 마음 상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본문답 같아요?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씁니까? 이게 인사라니까, 인사. 자, 우리 일상에 쌤 쌍포 중에 이걸 기억하면서, 자기한테 물어보면서, 예,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고려의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용상사의 실체가 발굴 조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 시기와 공간 구성을 추정할 단서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불교적 가치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 불교 문화유산을 매개로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치악산 구룡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보살님을 새롭게 장엄하고 개근불사를 회향했습니다. 구룡사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수행과 신행 공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약 두 달간 이론과 실기를 숙지한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생들 얼굴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보현행원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조가 연습과 연불, 목탁 집전 등 장례 현장에 필요한 예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용상사의 실체가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 시기와 공간 구성을 추정할 단서들이 잇따라 확인됐지만 구전처럼 피란한 왕이 실제 고려 현종이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려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월롱산 용상사. 문헌과 구전으로만 전해져 정확한 위치와 실체가 베일에 쌓여있던 천년 고찰입니다.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로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사찰의 흔적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어제 고려왕의 안식처 파주 용상사지를 주제로 제3차 중세문화포럼을 열고 그동안의 발굴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부처님

0: 깊게 올린 청정수를 흘려보내는 시설인 퇴수대에서는 12에서 13세기 기화가 출토돼 사찰 운영 시기를 추정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사 지역 동쪽 암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불교 의식구인 금강령을 비롯해 청동 숟가락 등 금속 유물 7점도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1: 금강령은 보통 불교 의식구로 알려져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간이 의례적인 공간이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연구진은 용상 사지에서 아래로 약 400m 떨어진 더글리 유적에도 비슷한 시기 사찰 건물지가 확인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유적의 운영 시기가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겹치는 데다 문헌상 월롱산 일대에 용상 사후에 다른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두 공간이 하나의 사찰 영역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 더근리 유적 같은 경우는 외부인의 접근성이 좀 좋고 건물 조성을 위한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좀 경찰과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0: 발굴 성과를 종합하면 용상사는 적어도 12세기 중후반부터 17세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용상사와 고려 현종의 관계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려 왕이 용상사에 피란했고 그 왕이 현종이라는 구전이 전해지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이른 유물은 12세기 중후반에 해당해 현종 재위기인 11세기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물론 아직 이제 확인되지 않았을,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용상사가 후세 12세기 때 무렵에 현종 피란을 기념해서 창건했을 가능성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0: 추가 조사와 비교 연구가 이어지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용상사의 성격과 위상은 물론 고려 왕실과의 관계도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남과 북이 금강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명하고 불교적 가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을 주제로 제3차 남북불교 문화유산 교류 연구 포럼을 개최한 건데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금강산 불교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윤 기자입니다.
3: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불교의 대표적 성지로 꼽히는 금강산. 화엄경에서 유래한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대표 명칭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랜 세월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5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산악 불교 전통 역시 핵심 등재 기준이었습니다. 표은사와 정양사, 신계사, 보덕암, 장안사 등 주요 사찰과 암자, 불상 등이 금강산 곳곳에 있어 깊은 불교 전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 한국 불교 근대사로 보면 아주 중요한 뭐 여러 사찰들이 있고 또 사찰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큰 스님들께서 금강산에서 엄청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3: 불교에서 금강산은 단무갈 보살이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 즉 보살 주처로 인식돼 왔습니다. 고려시대 나홍 스님의 수행과 조선시대 왕실의 후원으로 발전해온 금강산 사찰은 조선 후기 청어계의 수행과 만일연불회, 근대 마하연 선방으로 이어지며 한국불교의 핵심 수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 표은사, 장안사, 신계사 뭐 이런 곳들은 여러 유명한 근현대 스님들이 출가했던 곳들이기도 하고요. 사상적으로는 조선 후기 서산계의 중심 지역이면서 선과 연불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근대불교로의 산실로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3: 북한 역시 민족유산보호법과 관광법 등을 바탕으로 금강산의 사찰과 불교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덕암과 표은사, 신계사 등을 민족유산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증일아암경에 나오는 명칭, 묘향을 품은 묘향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6: 관광 환경 역량을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지도 개발과 민족유산보호에 입각한 원상 보존 관리를 통해 인민의 문화 휴양지이자 인류 공동의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명성을 영원히 빛내어나갈 것이다.
3: 이번 포럼에서는 금강산을 남북이 공동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 공통의 역사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유산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할 증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사찰과 석각, 역사길 등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경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남북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0: 겁니다.
1: 불교계를 중심으로 많은 유산들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그리고 학계와 그런 데서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보존 기술을 교류하고 금강산의 공동 가치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금강산의 불교 문화유산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가치를 매기로 한 학술 문화 교류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태고종 법규위원회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총무원장 연임 관련 종헌 개정 우려에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닌 초안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태고종 법규위는 지난 24일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총무원장 연임제 등을 담은 개정안은 종도 발안제를 통해 각 교구 의견을 수렴한 초안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밟아가고 있는 정상적 입법 절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칙 경과 조치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으며 연임제 도입은 전 집행부부터 검토해온 종단 숙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규위는 이번 종법 개정안이 종단 발전과 공정한 종무행정 확립을 위해 정상적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종단 미래를 위한 생산적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치악산 구룡사가 4부대 중에 원력을 모아 주요 불보살림을 새롭게 장엄하고 개근불사를 회향했습니다. 구룡사는 이번 불사를 통해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수행과 신행 공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부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사부대중을 맞이합니다. 구룡사는 세월이 흐르며 대웅전과 지장전 등 주요 불보살상의 금박이 벗겨지고 일부가 훼손되자 지난해부터 개근불사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근불사는 지장전과 응진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룡사 개근불사는 지난 25일 대웅전과 관음전 점안 의식을 끝으로 원만 회향했습니다.
4: 요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시는 데는 우리 신도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고 그래서 신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3: 점안 의식은 불상을 새롭게 모시는 의식을 봉행하며 개근불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어진 법회에서 주재 해공 스님은 개근불사와 불교문화유산 보존에 힘을 보탠 불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현각 대종사는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는 개근불사의 의미를 설명하며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5: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한쪽에 짝을 잃은 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 위에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이번 개근불사에는 구룡사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사부대중의 원력도 담겼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신도와 지역 주민들은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한 공덕을 함께 나누고 불사의 원만 회향과 도량의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6: 더운 여름에 이렇게 하느라고 다 모두가 다 고생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장엄하고 저희들도 한이롭고 앞으로 우리 신도들이 더 많은 부처님 가피가 늘 충만하였으면 좋겠어요.
3: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구룡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한 구룡사는 이번 개근불사를 계기로 새로운 수행과 신행 공간을 조성하며 천연 고찰의 전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성찰의 시간이 이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온기로 이어집니다.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뜻깊은 수료식을 가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수견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정성어린 연불소리. 첫 걸음을 뗐던 입재의 서툴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스님의 지도 아래 정진해온 교육생들의 연불과 조가 소리에는 제법 숙련된 깊이와 온기가 묻어납니다. 지난 6월 10일 입재 후 약 두 달간 연불과 조가의 이론과 실기를 숙지한 BTN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완주한 수료생은 28명,

0: 우울증을 품에 안은 교육생들의 얼굴에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뿌듯함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보현 행원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1: 교육을 받으면서 장모님의 영가 앞에서 제가 직접 49제도 모셔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도반들과 같이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목탁도 배우지만 찬불과 조가를 배워서 너무 좋았고요. 더 어떤 극락왕생하는 그 영가님들이 더 마음이나 살아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심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0: 불교에서 회향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스스로에게만 돌리지 않고 이웃과 중생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마침표를 찍은 이날은 끝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자비 여정의 출발선인 셈입니다. 교육 과정을 지도한 스님들도 연불봉사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찬탄의 말을 건넸습니다.
3: 향을 싼 봉투가 향내가 나듯이 여러분들의 열애의 향기가 많은 분들에게 번져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4: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정말 제대로 된 봉사의 길로 나서는 대보살님들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존경하고 찬탄합니다.
0: 10기 회향생들은 앞으로 병원과 요양원, 소외된 이웃의 현장 곳곳으로 찾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따뜻한 품을 전하는 자비의 메신저로 활동하게 됩니다.
5: 이렇게 연불이 본인의 수입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가 천도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큰 자비행과 보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한 배움의 끝에서 또 다른 나눔의 첫 발을 내딛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이들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연불 소리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자비의 울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6: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마지막 경계에서 세상의 온기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09년 발대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연불봉사단. 상을 당한 불자 가정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연고 없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무연고 연불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비의 온기를 전할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이번 교육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든든한 원력이 될 것이라며 교육생들을 격려했습니다.
8: 봉사를 통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연불봉사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해야 하는지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원력이 모여 우리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 이번 15기 양성교육에는 우리선원명상센터 원장 도영스님과 국립경찰병원법당 지도법사 무관스님이 연불교육 강사로 나섰습니다. 교육생들은 조가 연습과 연불, 목탁 집전, 상가 예절 등 장례 현장에서 필요한 예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9: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봉사가 불교계에서는 연불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분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 이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 뜻깊은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배워서 제대로 한번 봉사해 봅시다.
7: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연불봉사는 단순한 추모 의례를 넘어 마지막 순간 홀로 남겨진 이들의 곁을 지키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불교의 자비행이기도 합니다. 도영 스님은 교육생들에게 연불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존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10: 우리 마음부터 왔으니까 끝까지 마음에서 머물러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열심히 행복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7: 교육생들은 오는 10월 교육을 마친 뒤 고인과 유가족에

0: 외로운 마지막 길에 동행할 첫 걸음에 나설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8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4: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5: 와, 너무 맛있습니다.
6: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4: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5: 맞습니다.
4: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7: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8: 정말요?
7: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9: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8: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10: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8: 설치했어요. 당했다!
11: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1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8: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천년만년 온갖 아름다운 옷과 고량진미와 약으로 봉양하고 받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님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효도하고 공경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월함.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월함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월함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월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월함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월함.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의 섬, 간월함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성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아닌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제망중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자 법안이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즐거움도 향삼처 실은 만지신 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은 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 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료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0: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입니다.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0: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관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에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종국토

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부맹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항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자기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 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도산 날 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기.

역시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에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하는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 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일반 사람들이 봐가지고는 뭐 죽음이 좋은 죽음, 뭐 나쁜 죽음 갈 것도 없고 다 이제 죽으면 슬픈 거지. 근데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은 생이고 사고 사가고 생이거든. 그 생과 사는 둘이 아니야. 왜? 무생이면 무사야. 우리가 안 났으면은 죽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나는 순간에 이미 벌써 죽음은 확정되는 거예요.
5: 죽음이라고 하면은 그 몸을 바꾸는 것,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른 매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다. 그렇게 불교는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은 것이 둘이 아니다. 불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 그것이 최후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6: 이 뱀보기가 원효대사한테 만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가 아름다운 시를 냈었어요. 우리말로 옮겨서 말씀드리면은 나지 말지어다, 그 삶이 괴롭다. 죽지 말지어다, 그 죽음이 괴롭구나. 참 좋은 시잖아요.

0: 나면 반드시 가야 할 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홀로 가라 한다. 어둡고 두렵고 막막한 이 길을.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바삐 살아간다. 그리고는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억울해한다. 촌각을 다투는 발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옵소서. 망자 자신은 물론 남겨진 가족의 한결같은 바람을 터 극락에서 두 손 내밀어 기다리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만의 마지막 희망이고 의지처이다. 불가에서는 죽음의 과정을 스스로 헤쳐가지 못한 영가를 돕기 위해 법식을 베푼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괴로움 없는 세상에 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 가운데 하나인 백중날, 사찰에서는 천도제를 지낸다. 부처님 오신 날,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에 더해 우란분제를 5대 명절로 받들고 있다. 선망 부모와 조상을 천도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죽은이의 명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전에 한 좋은 일은 널리 알리고 나쁜 업에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피로 좋은 세상에서 좋은 몸 받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 아닐까?
1: 목련존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가지고 한량놈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그 어머니 청제부인을 이제 그 천상락을 받도록 천상에 태어나게 한 분이

0: 어머니 생전에는 내가 어머님 말씀대로 내 이름은 나복이고, 그리고 이제 참 내 종교는 바라문이었으나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출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본명이 목권인이고 부처님 제자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님 것을 확인하고 만나가 상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님 제받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대신 받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옹이가 하는 말이, 제와복은 길이 틀려. 선인이 받을 수 없는 게 제라이면은 죄인이 받을 수 없는 게 복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간에도 치은업이 틀리기 때문에 가는 길이 틀리고 받는 고가 틀리니까 대신 받을 수 없다. 그래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한 그 결제 중에 있는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 그날 어머님을 위해서 많은 제식을 이제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베풀면 그 공덕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 7월 보름날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스님들에게 제식을 베푸는 그 공덕으로서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어머니를 구제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날을 불교 용어로 우란분이라 그래. 우란분.
1: 대목건년이 여섯 가지 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젖먹여 길러준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 세간을 관찰하니 죽은 어머니는 아귀에 태어나 음식은 보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목건년이 슬피 울며 바로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가져다 주니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불덩이로 변하여 먹지 못했다. 이것을 본 목건년이 슬피 울며

부처님께 달려가 이러한 광경을 자세히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목련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의 여러 스님들이 7월 15일 자제할 때에 밥과 온갖 맛있는 것과 다섯 가지 과일과 물 있는 그릇과 향유와 초와 평상과 와구를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불설 우란 분경에는 우란 분제의 유래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목관련 존재의 효심에서 출발한 추선 공양. 망자의 선행이 부족하다면 남아있는 이들이 선근 공덕을 지어 영가를 도와야 한다.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게 되는 무간지옥. 산보의 공덕으로 구제하고자 후손들은 제를 지낸다. 일반 가정에서는 죽은 이의 혼령이 같이 있다 여겨 때맞춰 음식을 올려 추모의 정을 나누지만 불교의 제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하는 제계의 의미이다. 조상이 혼령을 승화시켜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열쇠는 망자에게 있다. 49제, 천도제, 영산제, 수륙제 등 불교의 천도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49제는 죽어 다음 생을 받아야 할 영가에게 마음을 돌이켜 극락으로 가게 하고 극락에 가지 못하더라도 다시 좋은 생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의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 문득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수건 올린다. 그리고 극락에 가지 못한 사막도의 중생과 다음 몸을 받지 못해 이승을 떠도는 영가를 위해 각종 천도의식을 마련해 극락왕생의 기회를 다시 열어준다. 제는 저승시왕이 7일마다 망자를 심판한다는 지장경에 의거하여 7일마다 올린다. 구사론, 육아사지론 등에서는 죽은 후 7일마다 생사를 7번 반복한다고 하여 49일간 제를 지낸다. 죽은 후 환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티벳 사자의 서에서도 이 기간을 49일로 설명하고 있다.

0: 생자 필멸, 회자 정리.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 하지만 두려움과 애통함은 쉬 사라지지 않는다. 애착을 버리라 한들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웃을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니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감로 법문이다.
1: 시다림, 그래서 시다림 중에도 그 임종명불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영혼 자체는 연부사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연부에 억류되어 있지만 식이라는 게 있어요. 통해. 그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당신이 가가 있는 거기에서 식이 통하기 때문에 그때의 이제 생사가 불이한 이치. 그래서 제일 영가에게 좋은 법문은 시다림 법문, 다비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비문에 있는 그 영가 법문은 무진 법문이거든. 망자의 자손들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그 법문에는 간절한 뜻을 관해 줌으로써 그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타고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연부에 있는 그 영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0: 구이제 시라는 부분이에요.
1: 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한 분씩 더 얻게 되는 거란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이고 너희도 자식을 낳아.
2: 망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다음 생을 받는가. 피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 집착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본래 텅 빈 마음의 고향으로 이제 발길을 돌려야 한다.
3: 49제는 돌아간 지 49일이지만은 일주일 7번이 모여서 49제가 됩니다. 자 명부전에 보면 10대왕님이 계시는데 그 대왕님을 7번까지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제일 때는 제일 진광대왕님 앞에서 초7일제를 지내고 또 두 번째는 초광대왕님, 세 번째 송제대왕, 네 번째 오관대왕님, 다섯 번째 염라대왕님, 여섯 번째 변성대왕님, 일곱 번째 태산대왕님 앞에서 49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7제마다 각 대왕님이 살아생전에 그 업을 참 체근하시고 49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에 그분들이 좋은 판결로 다 극락세계에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제까지를 같이 하죠. 대왕님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가면서 대왕님께도 기도하고 또 영가님께도 음식 분양을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양을 해서 7제 49일 날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7제가 그 대왕님 앞에 가냐면은 돌아가신 후에 저 명부세계에 가셨을 적에 그 대왕님 앞에 그날 놔두시는 날입니다. 각 대왕님이 각자 그 맡은 바가 다르실 거 아니에요. 각자 살아생전에 그 업을 판단을 하고 지은 선업과 악업을 그 양반들이 판별을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공양 올린 다음에 그 각 대왕님에게 공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가님에게도 인매를 또 시켜드리고 그런 과정입니다.

초제에서 막제까지 심판하는 연부대왕이 다르니 제마다 그날의 심판을 주관하는 시왕을 청한다. 그것이 시왕도청이다. 불교의 지옥은 종류가 무려 144개에 이른다. 팔열지옥, 파란지옥, 그리고 128개 소지옥으로 나뉘는데 그만큼 인간이 짓는 악업이 종류도 다양하고 과보도 너무나 많다는 뜻 아닐까.

육신을 잃어버린 영가는 저승사자에 이끌려 가시가 빽빽한 나무 아래 서게 된다. 산과 죽음의 경계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넘어야 할 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무사히 통과하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문을 겨우 빠져나와

진광 대왕을 만난다. 이어 살아생전 지은 복덕에 따라 나뉘어지는 저승의 강 나하나루에 다다른다. 강은 세수로 갈려 산도천이라 한다. 선업을 지은 이는 금은보화로 장엄된 다리를 건너고 중간업의 망자는 나룻배로 건너며 악업을 지은 이는 몽둥이에 맞고 작살에 찔리며 헤엄쳐 건너야 한다. 고생 끝에 강을 건너면 초강대왕 앞에 이르러 도둑질과 사기죄를 심판당한 후 끓는 물 학탕지옥에 가게 된다. 세 번째 심판관은 송제대왕이다. 업관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죄가 있는 자는 손발이 잘리고 결국 얼음의 고통을 반복하는 한빙지옥을 겪는다.

업의 강을 건너 죄의 무게를 측량하는 업의 저울을 지나 오간대왕 앞에 이른다.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뭇잎이 칼날같이 쏟아지는 검수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음주의 죄에 따라 지옥, 악귀, 축생 가운데 가는 곳이 정해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왕을 통솔하는 염라대왕을 만난다. 이곳에는 망자가 살아온 과정을 고스란히 비추는 업경대가 있다. 업을 보여주는 업경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짓말하고 앞과 뒤가 다르게 꾸민 말을 하며 이간질하고 욕한 이들은 혀가 뽑히는 발설 지역으로 가게 된다. 염라대왕의 업경대 앞에서는 변명이나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죄를 뉘우치고 참회할 수밖에 없다.

마음으로는 앞에서 심판한 것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살피는 변성대왕을 만난다. 이때 유족들이 공덕을 쌓는다면 망자의 죄업이 변하여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집채만한 쇠구슬이 구르는 철한 소를 지나게 되는데 진실을 숨기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 이들,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을 한 이들은 독사 지옥으로 가게 된다. 죄가 있어도 멀쩡히 잘 산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지옥의 고통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육제까지는 망자가 제자리에 오지 못한다.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중음신을 제도한 공덕이 영가에게 미치기를 바라며 시식을 베푸는 것이다. 49일의 마지막 심판은 태산대왕이 맡는다. 영가들은 무쇠로 된 톱니바퀴 틈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마침내 지옥, 악귀, 죽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여섯 개 문을 선택하게 된다. 어느 문을 택하든 자유지만 업대로 선택하게 마련인데 이때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선업을 쌓고 죄를 베푼 공덕으로 좋은

0: 고를 수 있다고 한다. 이 기회마저 잃은 이들은 몸을 산산히 부수는 거해 지옥으로 떨어진다.
1: 사람이 죽으면은 숨뚝 떨어진 순간이 영육이 이별하는 순간이야.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바로 숨뚝 떨어지는데 영락국이야.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진광대항임전이니까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면서 지은업, 선악간의 지은업을 가리내고 14일째 되는 날은 제2초광대항임전이니까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은업을 심판받고 20하루째 되는 날은 제3송제대왕임전이니까 비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 지은 업을 이제 선악간에 판결을 받고 28째 되는 날은 제4 오간대왕님전에 가가지고 설식작용, 혓바닥 논리가 지은 업, 이놈을 나불라 끓여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러. 그래서 시황청을 할 때 보면 전부 10대왕이 장판 음사인데 염라대왕마 총판 음사야. 총판결을 맡은 대왕이 염라대왕이야. 그런데 왜 오제에 해당되나? 앞에 네 대왕이 다스렸던 네 가지 기갈이 저질했던 업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하고 몸 전체를 지는 업이 35일 만에가 총판이 나기 때문에 그 염라대왕이 제5대왕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육제 때는 번성대왕님전에가 생각 움직여가 지은 업을 이제 재판을 받고 7749일 때 가면 제7태산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제7말야식, 의식이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을 해가지고 치사 결정 내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제1날 그 제7태산대왕님에게 가가 받는 이제 재판이고 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99.9%는 49일이면은 윤회 전생을 하는데 그 중에 00.1% 정도가 100일, 100일만 해도 윤회하는 수가 있어. 그건 제8평등대왕. 그 다음에 또 1년, 그걸 소상이라 그랬는데 제9 도시대왕 제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 2년째 되는 날을 대상이라 그래요. 그 대상에 가면은 이제 제15도 전륜대왕제인데 10대왕제가 다 끝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1년에 죽어도 지명이고 태어나가 7을 못 넘기고 3년에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자기 복이고 못 죽어도 자기 업이요. 그 숙세에 지어오는 업에 따라서 죽음복도 타고 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많은 고통받던 중음신들이 그날 주인공 영가에 그 참 베푸는 시식을 받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 수렴왕생을 하고 나니까 그 영가들이 제도된 공덕이 그 주인공 영가에게로 다 선행과 복으로 전해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받는 재판에 반역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덕을 지어주고 또 중음신들을 제도하는 것이 그 시식이에요.
0: 대부분의 영가는 칠칠제를 마치는 동안 다음 생을 받는다. 그리고도 세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유교의 전통 상례에 맞춘 것이라 짐작된다. 백일째 되는 날 죄와 복을 평등하게 다스리는 평등대왕의 심판을 받고 1년이 되는 날에는 모든 망자를 구하려는 도시대왕의 심판을, 2년이 되는 날에는 지옥을 뺀 다섯 윤회의 길로 가게 하는 오도 전륜 대왕의 심판을 받는다. 지왕들은 엄격하게 업을 심판하면서도 죄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선근 공덕을 찾으려 애를 쓴다. 저승에서의 재판이 여러 번인 건 참회하여 죄를 덜 나는 의미이자 이 기간 동안 남아있는 가족이

0: 업의 과보와 마음의 힘으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불교의 죽음관. 티베트 불교 또한 49일을 거쳐 환생한다고 하며 집착을 끊고 스스로 자유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사후에 접하는 상황들은 환영이라고 말한다. 49일 동안 만나는 수많은 일들은 마음이 빚어낸 것이니 빛과 어둠에 속지 말고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한다. 바르도 퇴돌. 우리나라에는 티벳 사자의 서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바르도란 죽은 다음 환생하기까지 머무는 사후의 중간 상태를 가리키며 퇴돌이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는 의미다. 영가는 살아있는 때와 비교해 아홉 배나 식이 맑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훨씬 쉽게 이해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돌이키기에도 수월하다는 얘기다. 윤회하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던 것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1: 그런데 육체가 없으니까 물질적인 거, 현상적인 걸 못 보고 또 이제 나는 소리를 못 들을 뿐이지 영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는 더 육체를 통해 가지고 느끼는 것보다가 없이 그냥 스스로 느끼는 느낌은 더 밝을 수가 있어요. 생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면은 지음과 업에 따라서 다 윤회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가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시황님들이 한량없는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시황님들이. 부처님이 몇 개 고향을 올릴 때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시황님들에게 고향을 올리거나 지장보살님에게 고향을 올릴 때는 지장보살님이나 시황님들의 가피력으로 우리 부모님을 이제 참 잘 제도하게끔 제도대가 고통 없이 좋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제 참 부처님에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우리가 금강경, 법성계, 무상계 등을 읽어주듯 TBT에서는 바르도 태도를 읽어주며 지혜와 진리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일념을 일깨운다. 바르도 퇴도에 의하면 49일간 치카이 바르도, 초에니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의 세 단계를 거친다. 살아생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룬 이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탈한다.
1: 티베트는 전통의식 거의 다 멸교랑 관련된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아미타불 부처님과 야멘다가 본존부를 제단에 모시고 거기에 용가 공나가 이끌고 와서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용가를 법사 앞에서 불려가지고 그걸 간욕, 깨끗하게 간욕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옷을 입고 장식해가지고 제단에 모시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간 참회 유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가 업장 소멸하는 그런 유식이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존재들이 있고 유식을 장애하지 말라고 제 자리에 이렇게 쫓는 그런 유식이 있고 그 마지막에 그 소대 유식 이렇게 해서 한 일곱 가지 단계로 해서 유식을 합니다.
0: 존재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면 카르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다음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영을 만나고 마지막으로는 육체를 갈망해 새 생명을 향한다.
1: 바르도 퇴도라는 그 제목의 뜻은 돌아가신 분이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에 그 사이에 불교에서 온 윤회를 요약할 때는 사유, 중유, 생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점에 중유의 시간이 있어요. 중유 시간에 용가들이 각자의 금생과 전생에 크고 작은 그들은 업을 어떻게 그 업들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가보의 엄청난 그런 공부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중유시에 용가의 상태에서 그리고 다음 생을 자기 태어나는 그런 곳이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공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경을 들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담아 있어요.

0: 바르도 퇴돌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계 단계마다 반드시 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만 차린다면, 불보살을 잊지 않고 의지한다면 업을 뛰어넘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윤회에서 구해줄 것이다.
1: 티벳 불교에서 인류 문명에 기여한 것이 바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명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티벳 사람들은 살아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내세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인식을 하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삶과 죽음이 이제 별개로 존재한 것처럼 또 죽음이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계절을 보면은 한 여름 속에 가을이 잉태되고 한 겨울에 봄이 잉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배움으로 해서 삶의 길이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0: 지난 6제 때까지 일생 동안 지은 업을 재판받느라 지친 영가를 이제 부처님 도량으로 모셔와야 한다. 서방 극락정토에는 무량한 광명으로 시방 세계를 비추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그 길을 안내한다. 또한 지옥문을 열어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제도하는 지장 보살님을 만날 수 있다.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일로왕 보살의 법력을 만날 수 있도록 망자는 이제 대자 대비 부처님 품으로 어서 오소서.
2: 돌아가신 후에

0: 효도하는 것이다. 49절을 계기로서 참회도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래서 이제 그 크게는 그 인간의 그 착한 마음들을 우러내게 만드는 것이 49절이다. 그래서 영가의 업장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 상주나 가족의 그 업장까지도 씻어주는 의식이다. 그래서 49제라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고,
1: 영가가 법당 안에 들어와야 하나 아직은 업이 두터워 쉽게 들어올 수 없다. 영매는 영가를 위해 본래 바른 길을 다시 찾으라 빌어주며 탐진치 산독, 번뇌 때를 깨끗이 씻어내라고 기도한다. 이 생에 대한 미련과 육신에 대한 애착과 남겨진 이들에 대한 회한까지도 모두 털어내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법주스님이 진언을 외우는 동안 법력 높으신 증사스님은 수인으로 그 길을 일러준다. 그리고 영가에게 입힌 옷을 다시 태운다.

0: 관욕이라는 말은 모욕시킨다는 건데 그 뭐를 모욕시키느냐? 무형한 형체가 없는 탐진치 산독의 번뇌의 때는 무엇으로도 씻고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해놓는 비밀신주 다라니의 힘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설해놓은 다라니의 세척제라야만이 형체가 없는 삼독의 번뇌의 때는 씻길 수가 그 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9제 할 때는 그 관욕도 대령을 했기 때문에 그날 관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령은 모셔오고 관욕은 업을 지키고 맑히고 닦는 작업이 관욕이다.
1: 전통적인 49제에는 범패와 발아춤을 올린다. 범패를 어산이라고도 하는데 물고기가 산으로 올라가는 소리라니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간절하게 천도하는지 알 수 있다.
0: 근데 참 연가 법문이 굉장히 소중하거든. 한 연가를 그 자리에서 제도를 하느냐 뭐 하느냐가 그날 법문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문하는 스님이 그 법문하는 내용의 뜻을 마음속으로 깊이 관함으로써 깊이 관하는 힘, 그거를 염력이라 그래요. 생각에 그 힘이 붙어가지고 염력에 해서 연파를 타고 그 연가에 깨어 자꾸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가가 그 이제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대의 생각을 당신 생각으로 받아들이다가 고막 깨달음에 대해 동승을 해가지고 수렴왕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연가 법문이에요.
1: 영가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어떤 곳에서 태어나 어떤 몸을 받을지 다음 생을 좌우하는 순간. 덕 높은 스님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진실한 법문을 영가는 들으셨기를.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을 세운 지장보살. 자신의 성불도 미룬 채 거룩하고 큰 서원을 세웠기에

0: 날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한 뒤 중생을 해탈하게 하겠다 발언했고, 광목이라는 여인이었을 때도 어머니를 구하고자 기도하면서 사막도의 중생을 해탈케 하겠다고 발언했다. 왕이었을 때도 같은 서원을 세웠다.
1: 모든 원의 대표적인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라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님이거든. 원의 본존이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원은 두 가지.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당신은 성불하지 아니하고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마지막 지옥이 다 비어 없어지는 그때 최후 일인으로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웠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외의 딴 종교에서는 지옥을 보낸다는 말이 있어도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지옥까지 따라가가지고 구제한다는 말을 한 말씀도 없는데, 지장보살님은 십지보살에 머무르면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해달라고 제를 할 때는 지장보살님께 고향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0: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사바의 중생을 제도하는 지장보살. 대부분 삭발한 스님의 모습이지만 도명 스님이 지옥에 다녀온 후 쓴 환혼기라는 기록에 따라 두 권을 쓴 모습으로도 조성된다.

배고파하는 영가에게 음식을 베풀고 관음 대비주에 위신력을 비는 관음 시식을 마치면 부디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고 그도 아니면 인간계에 환생하여 불법 인연 만나시라고 봉송의식을 드린다. 49제를 지내는 공덕의 7이라면 망자에게 가는 것이 1이고 살아있는 이에게 6이 간다고 한다. 49제를 올리며 우리가 받는 진짜 공덕은 인연 과보의 엄중함을 깨달아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리라. 어떠한 인을 심고 어떠한 인연 공덕을 지을 것인가.

0: 옛 스님들은 죽음을 헌옷에 비유했다.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그저 몸을 바꾸는 것일 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한다. 마음만 돌이키면 죽음도 윤회의 굴레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 또한 부처의 경지로 나아가는 수행의 문으로 삼을 수 있을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나면 반드시 가야 할 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홀로 가라 한다. 어둡고 두렵고 막막한 이 길을.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은 어렵고 마음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기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머금고 목소리에 온기가 당기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삶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자주 떠올리는 생각, 자주 향하는 방향, 그곳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걱정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가장 쉽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안에 지금의 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은 가슴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고 선택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고 싶다면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에 있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도 결국 마음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이는 꽃을 보고 어떤 이는 줄기에 있는 가시를 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낭만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불편을 느낍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마음을 고치려 합니다. 화를 없애려 하고 걱정을 없애려 하고 불안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가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이제 오늘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정작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마음이 없으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처럼 스님 말씀대로 일체를 받아들이며 살 것 같은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요? 마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은 언제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의를 해본 적이 없다. 방편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스님이 같은 법문 안에서도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떨 때는 중생의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부처의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중생심을 말할 때가 있고 이 진여심, 부처님의 마음, 불심을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이것을 뭐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대승개신론에서는 심진여, 마음, 진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쓰고 있는 마음을 가만히 보면 진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생멸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음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 붙인 거예요. 즉 진여의 마음은 진실되고 여여해서 늘 한결같이 늘 있는 마음. 이게 진여심이에요. 근데 생멸심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 그걸 생멸문이라고 해요. 생멸문이 중생심이고 진여문이 부처의 마음이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 누가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고 뭐 좋은 걸 보면 욕심도 나고 경계 따라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답도 하고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 그건 생멸문이죠. 생멸심이죠. 생멸하는 마음.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쓰며 살아온 마음은 전부 다 생멸심 아니에요? 생멸심 가지고 공부해야지. 어릴 때는 회사 가야지. 아,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아, 오늘 밥 먹어야지. 자식 키워야지. 잘 키워야지. 애 학교 보내야지. 오늘 점심 뭘 먹을까? 전부 다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이잖아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을 쓰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멸심의 특징은 중생심이어서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다가 그 마음이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 사람이 좋으나 저 사람이 좋으나 이 행동이 좋은가 저 행동이 좋은가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걸 한단 말이죠. 생멸심은 왜냐면 한 생각 일어난 거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은 따라가죠. 싫은 생각은 거부하려고 하죠. 이게 좋다라고 마음이 들면 그걸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저게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없애야지 하는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생멸심은 취하거나 거부하려고 해요. 취사 간택심이고 분별심이에요. 생멸심은 그게 중생심의 특징이에요. 한 마음 일으켜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해서 나는 세상을 보는 볼 때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분별하겠죠? 그럼 그 지금 좋게 분별할 때 좋은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분별심이라는 마음을 식이라고 불러요. 식. 분별하는 마음, 중생심을. 식. 그래서 보자마자 분별해요. 보자마자 이게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렇게 분별해요. 저 사람 좋다 나쁘다 보자마자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도 보자마자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지금 처음 본 사람인데 눈으로 봐서 아는 거죠. 봐서. 근데 봐서 아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업식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쌓여온 식이 있어서 그래요. 갓난아기는 탁 보자마자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첫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업식이 쌓여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 같네? 저렇게 생긴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된통 당했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선입견, 분별의식이 자리 잡아요. 쌓여가요. 그게 업식이 쌓여간다 이래요. 그리고 그 업식이 쌓이는 저장창고를 가상으로 설정해서 그걸 육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안, 입이, 설, 신, 식이, 안식, 눈으로 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그게 저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의식에 딱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안식, 이식, 귀로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좋은 소리, 저 소리는 나쁜 소리, 분별하는 마음, 이식,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비식, 냄새 맡고 분별하는 마음, 설식, 맛보고 분별하는 마음, 감촉 느껴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으로서 분별하는 마음, 생각해서 분별하는 마음, 이게 육식이란 말이죠. 육식이 분별해가지고 이 의식이 다 쌓이잖아요. 쌓이면 쌓이는 저장창고를 팔식이라 그래요. 팔식. 근데 그 사이에 칠식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업식이, 팔식에 업식이 쫙 쌓여 있으니까 예의 경향성이 생겨요. 분별의식이, 마음이 경향성을 지녀요. 업식을 지녀요. 즉, 그 사람만의 고유성 같은 거. 저 사람은 어떤 걸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나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네, 나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네, 나는 저런 걸 보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네, 이런 경향성, 즉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계속 반복하면 부정적 경향성이 생기겠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많이 하면 긍정적 경향성이 생기겠죠. 그게 자기 안에 쌓여 있으니까 자기 안에 쌓여 있는 팔식의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분별의 업식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식 따라 세상을 보는 필터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 업식이 달라요. 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제 칠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네.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난 이렇게 반응하네.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있네. 이게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네. 이 업식이 쌓인 것뿐인데, 모이고 흩어지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모이고 흩어지는 걸 보고서는 이게 나네라고 착각하는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이 쌓여있는 업식을 보고 나다라고 착각하는 의식을 제7식 말라식이라고 불러요. 자아집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8식의 견분을 집착해서, 제7식은 늘 8식의 뭐 견분을 집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분별의식이 육식, 칠식, 팔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그걸 이제 요즘 용어로 하면 무슨 저 심층의식이니 뭐 무의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당장 겉에 드러난 의식은 육식이거든요. 전오식과 육식이 합작해가지고 마음의 분별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칠식이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몸처럼 아낀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어라고 육식은 생각을 해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핸들을 확 틀면서 나는 살리고 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도한 바는 아닌데, 왜 육식의 차원에서 나는 차라리 내가 죽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제 칠식 말라식이, 말라식은 이걸 난조하니까 나를 살리는 거에 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남들이 죽든 살든 그건 뭐 두 번째 생각이에요. 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인 거예요, 칠식은. 그런 칠식의 심층의식도 있고 그 밑에 팔식을 보고 자기 온갖 분별의식이 삶 속에서 쌓여진 모든 분별의식을 가지고 나로 삼는 그걸 팔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생의 분별의식은 육식, 칠식, 팔식으로 쌓여 있어요. 그 육식, 칠식, 팔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불교 학문이 유식불교, 유식불교. 근데 유식불교에서는 전식득지라고 해서 그렇게 육식, 칠식, 팔식을 지혜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육식, 칠식, 팔식은 중생의 분별 망상심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심지녀문이라고 했던 본래 지녀의 자리, 이게 지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무분별심이라는 지녀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무분별지라고도 해요. 분별하지 않는 지혜. 그래서 전식득지, 식이라는 중생의 분별망상을 돌이켜서 지혜로 바꾸는 거, 무분별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분별심, 마음 이러면 첫째는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한다. 근데 그 마음 언제 일어나요? 경계에 응해서 일어나요. 근데 경계에서 응할 때 육식, 칠식, 팔식이 함께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은 과거,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서 온 생각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분별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분별심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인연에 응할 때마다 평소엔 마음이 없었다가 고요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화가 불쑥 일어나죠. 또 평소에 아무 마음도 없이 조용히 쉬는 어느 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고요히 쉬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어디 갈까?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죠. 고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고요할 때도 있잖아요. 아, 오늘, 요즘엔 마음이 고요해. 별일 없어. 이렇게 알아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서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더 저걸 갖고 싶은데?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면 갑자기 일이 생겨요. 뭔가를 먹고 싶은데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먹고 싶은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그걸 사 먹고 들어와요. 그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먹고 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배고플 때마다 인연 따라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먹고 나면 그 먹고 싶은 마음은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이 또 알아차려요.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싶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써서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다가 이 마음을 써서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고 나서 밥 먹 저절로 배부른 줄 알아요. 그죠?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네 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저절로 배가 부르면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딱 놔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이제는 아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즉 먹고 싶은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죠.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을 충족시켜주니까 사라졌죠. 그런데 그 배고픈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도 이 알아차리는 마음 하나가 아 이제 배부르네 하고 알아차려요. 배고프지 않네 하고 알아차려요. 배고픈 마음은 왔다 가는 건데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알고 배부를 때 배부른 줄 아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분별심을 비춰보고 있죠. 마치 이 아는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분별심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 판단, 분별을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고 그냥 거울처럼 비추고 있어요.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힘들 때 힘든 줄 알아요? 화날 때 화난 줄 알아요? 화가 사라지면 화가 사라진 줄, 사라진 줄 알아요. 그러면 여기 빛이, 그러니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스크린의 비유를 들기도 하거든요. 영화 볼 때 스크린이 하얗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온갖 영화를 비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크린이 새까마면 영화를 못 비추죠. 스크린이 노라면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노랗게 보이겠죠. 스크린이 텅 비어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오고 가는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크린은 여여한 진여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진여, 진실되고 여여해서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왔다 가지도 않고 좋거나 나쁘지도 않고 거긴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왔다 가는 마음에만 크기가 있고 모양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모든 모양이 있어요. 생멸심, 생멸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양이 있어요. 근데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비추는 이 마음, 본래 있던 마음, 늘 있는 마음, 이거 본래 있던 거 아니에요? 없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고요히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조금 전까지 막 생각 속에 있다가 지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고요히 있을 때,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고요하다고 알고 있는, 비추고 있는, 지금은 고요하네? 이걸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몸도 왔다 가고, 젊은 몸 왔다 갔잖아요. 느낌도 왔다 가고, 생각도 왔다 가고, 감정도 왔다 가고, 오오는 개공이에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거는 왔다 가는 거예요. 생멸심이에요. 생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오온 무아 이러잖아요. 오온은 내가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오온은 전부 다 왔다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왔다 갈 때 언제나 살아있는, 왔다 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몸이 나다라는 생각도 없겠죠. 왜냐하면 몸이 나다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나는 몇 살이다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나는 여자야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없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여자라는 것도 없고 내가 몇 살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이 나라는 것도 없고 느낌이 나다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멸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뭐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우리는 생멸심만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분별에 의해서 있어요. 그걸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분별해야만 있어요. 분별해야만 해요. 생각해야만 있어요. 생각을 기반으로 있어요. 그럼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 경험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아무것도 없나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소리는 저절로 왔다 가네요. 바깥에서 들리는 차량 소리도 저절로 왔다가 가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진 않네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가 있죠. 이 소리가 아닌 이 소리를 비추는 이 마음 하나가 있죠. 이건 늘 있는 거죠.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의 근본 바탕이죠. 이게 본체예요. 체용 이러잖아요. 체 본체에서 작용이 일어난다. 체상용 3대 본체에서 모양이 일어나고 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본체예요. 이거 하나가 진실한 진여심이에요, 진여심. 이것만이 진실.

나머지는 다 생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진실인데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생각 따라간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 일으키고 그 생각 따라갔다가 놨다가 따라갔다 놨다 이것만 하고 평생 중생이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한 생각 일으키고 그 생각 따라갔다가 집착하다가 집착한 게안 취해지지 않으면 괴로워했다가 또 이건 싫다고 하고 거부하려고 했는데 거부되지 않으면 또 괴로웠다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또 행복했다가 따라가다가 놔버리고 따라가다 놔버리고 초등학교 때는 성적을 따라가고 대학교 때는 뭐 이성 친구를 따라가고 회사를 직장을 따라가고 직장 생활에서는 승진을 따라가고 또 결혼을 따라가고 뭐 대상을 따라가면서 계속 취했다 버렸다 하는 놀이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놀이를 하는 동안 늘 여여부동한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자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분별이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분별이 일이에요. 이 진여심이에요. 진여심 없이 생멸심만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없이 그것만 일어난 적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이어서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신경 쓸 게 없고 시비 걸 게 없고 문제 될 게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 모든 바탕은 물들지 않아요. 스크린이 여기 공포영화 나온다고 해서 무서워하겠어요? 공포영화의 내용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별심으로 따라가면 그 사람만 무서워하지 스크린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 죽는다고 해서 스크린이 울겠어요? 스크린은 사람이 죽든 살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 본성은 죽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이 본성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이 소리가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하고 얘가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도 내가 먹으면 먹는 걸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먹고 싸면 또 버리잖아요. 얘가 나갔지만 얘를 이 통 하나가 통도 바뀌면서 전부 다 바뀌어요. 100%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생성소멸 생성소멸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고 죽고 반복하잖아요.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 초에 한 번씩 모든 세포가 모든 미립자가 다 바뀐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23승 초는 찰나보다 1초를 막 0.00000000 끝없이 가가지고 나누는 그 짤막한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몸은 조금 전과 지금의 몸이 전혀 다른 몸이에요. 미립자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그 미립자는 이미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미립자는 싹 다 죽었고 지금은 전혀 새로운 미립자가 나왔어. 새로운 미립자예요 이거는 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내가 지금 이 내가 맞아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써요. 업과 보는 있어요. 근데 짓는 자, 받는 자가 없어요. 즉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몸이 지금의 몸하고 똑같다고 느끼는 이유는 업보가 있기 때문에 업의 연결성이 있어요. 변하는 것도 얘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낡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건 다 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얘도 미립자 차원에서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와 지금의 얘는 전혀 다른 거죠. 미립자 차원에서는 이를테면 어느 순간을 나라고 할 거예요? 몸은 나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찰나찰나로 인연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이지 조금 전에 생각이 지금 생각일 수가 없어요. 그건 조금 전에 생각이었고 지금 생각은 지금 생각이지. 저는 10년 전에도 외로웠고 지금도 외로워요. 저는 우울증이 나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10년 전에 외로웠던 그 외로움의 느낌, 질감, 크기 이런 것과 지금의 외로움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어제 느꼈던 외로움과 지금 느낀 외로움은 달라요. 다 달라요. 맨날 밥을 먹는데 밥맛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았었어요. 다 달라요. 같은 건 없어요. 전부 다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갈 뿐이에요, 모든 것은. 근데 우리 분별의식이 계속 연결되니까 그걸 자기라고 딱 묶어가지고 자기로 삼는 분별심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망상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 왔다 가는 거는 이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자기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가는 모든 분별하는 마음 가운데서 분별하지 않는 진정한 자기, 진정한 마음, 이걸 찾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되찾는다 이러는 거예요.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찾는다는 말도 안 맞아요. 본래 자기를 확인한다? 있는데 확인 못하고 있다고 자꾸 빡빡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걸 어떻게 노력해요? 이미 있었구나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편의상 진여심과 뭐 생멸심, 무분별심과 분별심, 또는 뭐 본각과 뭐 지각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본래 깨달아 있다. 본각, 불각이래요. 본래 깨달아 있는데 불각이라고 깨닫지 못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부하다가 법문 듣다가 문득 깨달으면 시각, 나 그때 시점으로 깨달았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본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화엄경에서는 불변과 수연이래요. 불변하지 않는 이 한마음이 늘 있다. 근데 수연, 연을 따라,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생멸심, 그걸 마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중생들은 수연,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만 살다 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근데 늘 불변하는, 언제나 늘 있는 이 진짜 자기, 이걸 확인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거 선에서는 공적 영지심이래요. 공적해서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서 공적한데 영지, 소소영량하게 아는 이 소소영량하게 아는 이 살아있는 이게 자기예요. 이 진짜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일체 생각을 뚝 끊어보세요. 그냥 살아있죠. 세계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와륜의 개송을 설명했어요. 와륜은 솜씨가 있어서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공부라는 게 아니에요. 방편의 공부는 될수 있으나 이건 진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생각을 없애고 망상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송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만약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이랬어요.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불교 종단의 종지란 말이에요. 불교 종단에서는 육조단경을 소위경전처럼 쓰고 조계종 할때 조계가 육조 스님이 머물면서 교화했던 동네가 조계예요. 육조 스님의 법을 펴는 종단이 조계종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렇게 대부분의 종단이 다 선종이에요. 뭐 태고종도 그렇고 거기서 뿌리 나온 종단들이니까 거의 다 선을 표방하는 종단이에요. 육조 스님의 종단이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 밑에 있는 제자의 제자 임제를 따서 모두 다 임제종이라 그러죠. 임제종 대부분의 임제종 계열에서 온갖 종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금 조계종 사찰에서도 보면 임제종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올라가면 결국 임제종이라는 얘기인데 임제 스님의 할아버지 스님이 육조 스님이니까 육조 스님이 더 원류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 뿌린 이거라니까요. 근데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 없애라. 분별 없애라. 화내면 수행자가 아니다. 열심히 갈고 닦아라. 뭘 갈고 닦냐? 생각, 분별,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조작하고 통제해서 갈고 닦아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참선 열심히 해서 없애라. 관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관하고, 명상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니까요? 방편으로 좋아요, 그것도.

근데 그 얘기를 해주려면 이 법의 얘기도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관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절관, 달마 스님의 절관론. 선에선 절관이란 얘기가 많아요. 엊그제 우리 월요일날 강의하는 곳에서 그 신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에도 절관이란 얘기 여러 번 나와요. 절관. 우리는 관하란 얘기만 들었잖아요. 관해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알아차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관해라. 그런데 진짜 공부는 절관에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관을 끊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관해라 이러면, 이렇게 할때 관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관하잖아요. 그럼 관 끊어보세요. 관하지 말아보세요. 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관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본래 있는 관이 드러나요. 관하려는 노력을 끊어야 진짜 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절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면 유의 조작만 더하는 거여서 번뇌만 늘어나요. 그리고는 한 개송을 보이셨다. 육조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해능은 나, 나 해능은 육조 스님은 해능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해서 경계를 대함에 자꾸만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 해능에게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깨달음의 개성이에요. 나는 온갖 생각을 끊어서 경계를 대하는데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깨달음이 나날이 자란다. 이거는 망상, 번뇌망상을 키우는 못 깨달은 개성이고, 그런 개성에 의지해 공부하면 번뇌만 키워요. 근데 진짜 개성은 뭐냐 이런 개성이에요.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못 끊어요. 생각이 죽을 듯 일어나요. 해능 스님은 또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누가 훅 찌르면 화도 나고, 인연 따라 화도 내고, 인연 따라 마음 다 낸단 말이에요. 그 경계 대함에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그게 해능의 마음이에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깨달음 안 자라요. 해능 스님은 깨달음 아예 안 자라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라요? 자랄 수 있으면 그거는 생멸심이잖아요. 생멸심만 자랄 수 있지, 불생불멸한 깨달음의 마음은 자라고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완전한 거죠. 본래부터 여여부동해서 이건 자라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해능은 전혀 마음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생각을 찍어 누르려고 애쓰지 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애쓰지 않아요. 이게 진짜 조사예요. 이게 진짜 부처고. 그럼 해는 어떨까요? 온갖 생각이 인연 따라 일어날 건다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 따라가지 않아요. 필요해서 생각을 따라가면서 계획해야 될 일이 있으면 생각을 잘 써요. 생각이 허망한 줄 알지만 생각은 이 세간상의 세간법의 모양의 세계에서 필요한 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분별을 잘 써요. 그래서 필요하면 생각 다 해요. 배고프면 뭐 먹을까 생각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래야 되면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생각도 하고, 포교해야 되면 어느 지역 가서 포교를 할까도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어떤 법문도 할까도 생각하고, 여기서 이 절에 주지로 와달라 하면 거기 주지로 갈까 말까 생각도 할 것이고,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생각이 다 일어나죠. 근데 생각이 걸리지 않아요. 모든 생각 판단 다 하는데, 생각 판단했는데도 판단한 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없잖아요. 결심은 해요. 근데 결심을 어떻게 할까요? 인연 따라 결심을 해요.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든 거예요. 결심할 때 자기 생각 속에서 결심하지 말고 이게 순리에 맞나 안 맞나를 따져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리에 맞는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연 따라 저절로 되는 일인지, 그래서 내가 마음만 내면 마음 낸 대로 술술술 풀리거나, 아니면 마음 낸 대로 자연스럽게

0: 그냥 해지거나, 내가 가볍게 심각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더라도 그냥 마음을 가볍게 내고 해봐라. 모르더라도,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마음을 내봐라. 그리고 그냥 도전해라. 그러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라. 갔다 돌아오는 것도 진리다. 다만, 순리를 보면, 주변 분위기, 환경을 보면,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야, 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할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또내 마음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지금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것만 하면 됐다. 그러고 나서는 가볍게 마음 가는 대로 저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 따라가면은 저지르지 못해요. 이럴까? 저럴까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중생의 머릿속에서 살면 그래요. 근데 그냥 순리로 살면 생각 속에 안 있으면 그 생각을 쉬어요. 어느 정도 생각하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생각을 쉬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쩌지 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은 인연이 저절로 펼쳐지고 있어요. 거기 나는 없어요. 내가 생각을 굴리지 않아도 인연은 정확히 일어나야 할 일을 인연 따라 펼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결심하면 돼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할 뿐, 무거운 어깨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저절로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조작하고 통제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요. 마음껏 마음을 내요. 그래서 생각을 끊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생각할 때왜 생각을 끊어요? 생각할 때 생각해 해가지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어디에도 머무는 게 없어요. 집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하는데도 집착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가볍게 결심을 해요. 수천억 원을, 수백억 원을, 수억 원을, 수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결심이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가벼울 수도 있어요. 너무 벌벌 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결정이지만 전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경계를 대하며 마음이 일어나죠. 경계를 대하면서 마음을 써야죠.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나 마음을 쓰지만 인연 따라 마음을 쓸 뿐이지, 순리대로 마음을 쓸 뿐이지, 과도한 집착과 욕망과 탐진치 삼독이 없으니까. 그 과도함이 없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과도하게 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쓰되 쓰는 바가 없이 쓰는 거예요. 마음을 내되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딱 이렇잖아요.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하죠. 당연히. 경계를 대면 마음이 일어나죠. 일어나야죠. 머무림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 깨달음 안 자라난다. 깨달음은 자라나는 게 아니다. 본래 완전하고 본래 충만한 건데,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가짜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려면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의 개송은 언뜻 보기에는 가짜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와륜 선사의 개송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육조 스님의 개송을 읽고 처음에 좀 실망하셨지 않아요? 육조 스님이 생각을 끊지도 못하고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깨달음이 자라지도 않는데요, 육조 스님은. 그 얼마나 중생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법이라니까요. 왜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였어요? 나갔거든요. 우리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도 인연 따라 먹고 자고 싸고, 육조 스님도 인연 따라 먹고 자고 싸고 해요. 근데 나는 먹을 때 뒷생각 떨어지고, 육조 스님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생각하도 그럴 뿐이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데 우리는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맨날 이런 거는 먹고 좀 비싼 거 먹고 싶은데 싼 거밖에 못 먹고 신세가 한탄하고, 그 뒷생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짜 공부인의 자세는 이와 같다. 뭔가 내가 억지로 애써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잘하게 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을 그저 문득 확인하면 되는 공부이지 뭔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공부예요. 공부할 거 없고 수행할 거 없고 그러나 수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법문 듣고 귀 기울이고 그러나 마음으로 막 조작하는 공부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진짜 공부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공부. 걸림없이 사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0: 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 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충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친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0: 정멸 보궁을 지키는 남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 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궤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대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4: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소멸한다는 불변의 진리. 승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중생은 어변으로 윤회하고 깨달은 이는 원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 떠남이 있으면 돌아옴이 있는 법. 불자답게 미소 지으며 서방정토 부처님 품으로 가고자 한다면, 다음 생에도 부처님 법을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 여여히 떠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0: 불야성을 이룬 대도시. 현대인의 삶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에 쫓기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불가에선 말합니다.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우니 어렵고 힘들게 만난 불도를 이번 생에 깨치지 못한다면 어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겠는가. 다음 생을 괴롭고 고통스런 압도에서 태어날 것인지 세세생생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혀 마침내 해탈을 얻을 것인지는 모두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1: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의 돌고 도는 세계.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여섯 가지 세상이 있고요. 불교를 믿는 불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얼만큼 선업을 많이 닦았는가, 어떤 악업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이 여섯 가지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좋은 세계가 있다면 이 여섯 가지 세상 밖에 극락세계라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가장 최고겠죠?
0: 우란 분절, 백중기도가 한창인 서울 봉은사. 백중기도는 음력 7월 15일, 우란 분절이 오기까지 선망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시 풍속으로는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었다 해서 백중이라 불렀다는데 부처님 당시 목련존자께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하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우란 분제에서 유래합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2: 네, 부처님의 눈에서 이건 깨달은 분의 눈에 봤을 때는 삶과 죽음은 하나로 보고 있다. 낮이 삶이라면 밤이 죽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다. 지금 이곳에서 낮을 겪고 있지만은 또 몇 시간 전에 또 밤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밤낮이 하나로 움직이듯이 삶과 죽음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0: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다시 해가 뜨듯이 무수히 반복되는 삶과 죽음.

0: 인도의 상스러운 강 갠지스엔 삶과 죽음이 공존합니다. 고대로부터 어머니의 강 갠지스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와 업이 사라진다 믿었던 인도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염원은 생애 마지막 순간 갠지스에서 화장되는 것이었고 그 믿음과 바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가난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선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동전 한 입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니까요.
1: 그 당시에 지리, 환경, 문화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불교라는 종교적 입장에서 화장하는 이유는 무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집착하던 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심을 다 내려놓고 자유롭고 그리고 평온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집착을 놓아버린다라는 마음으로 화장을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는 인도의 전통 장례 문화인 화장은 불교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줬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출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중생구제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길 위에서 법을 펼치신 부처님께서도 다비라는 불교 의식을 통해 세속과의 인연을 다하시고 열반을 통해 생의 유한함을 몸소 보여주셨기에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당부 말씀은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0: 불교적인 모든 그런 그 불법 수행의 근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그 수행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다. 그래서 죽음을 더욱 명확히 떠올려라.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자신이 곧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려라. 그림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라. 그리고 간혹은 이제 죽을 사자를 이마에다 딱 붙이고 정진하라. 죽음이 바로 다가온다. 눈앞에 있다.
1: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의 여정. 평생토록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고 부처님 법을 전한 스님들도 언젠간 세상과 이별합니다. 죽음을 스승으로 삼고 오직 견성성불 해탈을 목표로 쉼없이 내디딘 발걸음. 고통받는 중생의 이고등락을 위한 자비의 행. 출가 수행자의 죽음은 오용락에 이끌려 사는 범부 중생과는 다른 특별한 죽음입니다. 한국 불교에선 스님들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 법답게 배웅하기 위해 장례의식을 자원할 화려한 만장을 준비합니다. 육신을 화장하기 위한 다비대는 사찰마다 내려오는 전통의 방식대로 옛 선조들의 지혜를 전승해 제작됩니다. 인도에서 동북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전해진

0: 1700년 불교의 역사 속에서 한국 불교만의 다비의식이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1: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최장률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비를 하고 뼈를 석혈 가운데 묻었다라고 하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최장률사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는 원광법사의 경우에도 이 다비의 예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0: 조선 후기에 간행된 다비문, 한국 불교의 장례 절차를 수록한 귀한 문헌입니다. 열반을 통해 생의 무상함을 보여주신 부처님처럼 죽음으로 중생을 일깨우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 이 생사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라 하는 그 의미와 사상이 그 우리 상장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하게 뽑으라 그러면은 태우는 그 연화대와 나는 만장 아니겠느냐. 이런 걸 볼 때 예, 반드시 이게 지켜져야 되고 유지돼야 되고 전승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 우리 예, 무형 유산 아니겠느냐. 불교 무형 자산 아니겠느냐.
0: 21세기 일반인의 장례식은 대부분 전문 장례식장에서 치러집니다. 불자들의 장례 소식이 들려오면 한달음에 달려가 기도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BTN 연불봉사회 회원들인데요.
3: 고인님께서 극락 왕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저희 기도가 보탬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4: 전국에 이게 불국터가 돼가지고 널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 연불봉사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권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BTN에서 하는 연불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0: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불교식 장례 문화를 널리 전하기 위해 시작된 봉사입니다.
6: 운명을 다하는 시간에 아미타불을 열 번만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장경에 연불공덕을 그렇게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잘 해주면은 산자가 7분의 6의 공덕이 돌아오고 죽은 자한테 7분의 1이 돌아간다고 그랬거든. 죽은 자가 좋은 곳에 가셔야 산자가 사는데 편안하다.
0: 이번 한생 부처님 제자로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았다면 다음 생은 서방 정토 아미타 부처님 품에서 못다한 불도를 닦고 성불을 이루고 싶은 것이 모든 불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 모두의 염원을 담은 것이 일반 대중을 위한 불교식 장례인데요. 현재 우리의 장례 문화는 유교식 전통을 현대적으로 간소화한 형태여서 불교의 방식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에 불자들이 가장 불자답게 세상을 떠나도록 돕는 불교 장례 포교사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생화와 연꽃과 광명진원, 꽃잎으로 수놓은 만자로 장식한 관은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전을 새겨넣은 수위부터 장례에 쓰이는 모든 물품들, 소렴, 대렴, 발인, 운구에 이르는 동안 모든 절차에 불교의 전통이 함께하는 불교.

0: 유교식 장례는 유족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줍니다.
1: 내 몸에 대한 집착, 우리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가짜 몸을 이제 버리고 벽이 갈라진 집에서 오래 살아서 춥고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 집을 또 부셔서 다시 지어서 보다 새로운 옷,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지어서 오겠다는 마음가짐.
0: 낡은 육신을 훌훌 벗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한 털 남기지 않기를.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몸 받기를. 부처님 품에서 고통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남겨진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영가를 극락으로 이끄는 스님의 시다림 의식은 지극하고도 간절합니다. 망자의 마지막 치장을 돕는 불교 장례 포교사들의 손놀림에선 세심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헤어져도 세세생생 이어질 소중한 인연임을 알기에 부디 다음 생에서 더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동안 유족들의 신심도 한결 굳건해집니다. 불교식 장례는 영가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극락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진정한 효를 행했다는 뿌듯함으로 남은 가족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새로운 포교의 방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0: 지장경에 보면 광목이라는 여인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지만 광목의 정성어린 그런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가 천도되어지는 이야기, 또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지만 목련존자의 공덕의 힘으로 여러 스님들이 다 함께 염불해주고 또한 축원해줘서 목련존자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온 이야기,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의 유래를 보면 양무제의 부인이었던 왕후가 죽어서 구렁이로 태어났을 때 자비도량 참법을 만들어서 여러 스님들이 기도를 올리니 그 왕후가 구렁이의 몸에서 벗어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수백 가지나 그렇게 영가를 천도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공덕을 짓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훌륭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불교 장례의식입니다.
1: 억겁의 세월을 돌고 돌아 이번 생 사람 몸받아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떠나고 싶으십니까? 훗날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배웅하고 싶으신가요? 서방정토 극락왕생에 태어나 마침내 불도를 이루고 정멸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생사윤회의 길을 무한히 반복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0: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생명.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아, 저는 H 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네, 뭔지 모른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4: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6: 전문가 스킬 나오네.
7: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셰프님.
7: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8: 네, 콩갈 피자, 금포 피자.
7: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진짜 다양한데
8: 혹시 절에서 김치 담아 보셨어요?
7: 처음입니다.
8: 처음이세요?
7: 네.
8: 나쁜 행운이네.
7: 아니 선생님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9: 아, 그래서 이제 양념이 좀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7: 금수함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다니 너무.
8: 뭐든지 인연이에요.
7: 맞습니다.
8: 세상 인연 아닌 것이 네. 없듯이.
7: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8: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7: 네.
8: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7: 네네.
8: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그 풀국을 만들어서
7: 네.
8: 우엉을 튀겨야 돼요.
7: 아.
8: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7: 네.
8: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7: 전집 네.
8: 음식은 이제 이때 이 고추가 아주 제철이잖아요.
7: 아삭아삭하죠.
8: 네, 아삭 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 김치.
7: 김치.
8: 사실은 풀국에 안 들어가면 김치란 이름을 얻지 못하는데
7: 네네.
8: 일종의 고추 겉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를 좀 깎아서 채를 쳐주셔요.
7: 네, 알겠습니다.
8: 김치하고.
7: 알겠습니다.
8: 사찰 음식에서는 단맛을 낼 때
7: 네.
8: 배를 많이 사용합니다.
7: 그러니까 설탕 대신 그렇고. 사용하시는 거죠?
8: 그렇죠.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7: 네.
8: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7: 네.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8: 그래서 저는 음식은 조화라고 보거든요. 조화로운
7: 네.
8: 밥상.
7: 네.
8: 그러려면 오미오색 5가지 맛과 5가지 음식의 식재료들의 컬러들이
7: 네.
8: 같이 어우러지면 좋죠. 이제 됐으면 먼저 물을 고춧가루에다 먼저 비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넣어야 돼요.
7: 당근하고 오이도 채를 썰까요?
8: 그렇죠. 조금. 예, 오이 씨는 사용하지 않고 네. 겉에만 이용해서.
7: 그 스님께서 최근에 그 공양간의 셰프들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명장 스님 6분이 같이 나와서

0: 촬영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 모여서 촬영하신 건 처음이시죠?
1: 처음이죠.
0: 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2: 아, 저는 원탑은 우리 개호수님이세요.
0: 개호수님.
2: 아, 아주 노익장이신데 네. 저희가 개호수님은 저희보다 선배시고 네. 또 운문사에서 오래도록 강사를 하셨거든요.
0: 네, 네.
2: 그래서 굉장히 그 엄하시고 반듯하시고 아, 이미지가 맞아요. 농담도 안 하시고 일종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다 초탈하셨잖아요.
0: 네.
2: 걸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0: 네.
2: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개호수님 때문에 빵 터질 때가 많았죠.
3: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0: 그 유일한 비구스님, 정문스님은 어떠셨어요?
2: 우리 귀여운 정문스님. 아, 정문스님은 실제로 네.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0: 아, 내성적이세요?
2: 그럼요.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고서 할 말은 다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4: 오늘 한 단계 건너 뛰어버렸네.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2: 정문스님의 그 된장찌개 보셨죠?
0: 네, 봤습니다.
2: 완전히 압권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게 이제 우리 과거의 사찰에서요.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을 때
0: 네.
2: 그렇게 빈곤하게 살 때 식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오직 된장 하나 넣어서
0: 네.
2: 모든 대중이 나눠먹는 음식 그걸 하셨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준.
0: 하, 대단하신 분이죠.
2: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법이라고 해서 음식 다 와야 된다 이런 틀을 완전히 깨신 분이지. 그래서 아 이게 예능이구나 저는 배웠습니다.
0: 그러면
2: 다큐 찍었는데 예능이 나왔다니까요.

0: 죽였는 내가 안성했고 선생님이 지금 잡 우리 그만합시다. 그것까지만 하셔요.
1: 네. 맛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밑에다 일단 좀 깔아놓고 아, 속이 꽉 찼어요, 손님.
0: 바삭고추 김치 완성됐습니다.

0: 무와 오이, 당근, 배를 채를 썰고 양념을 해서 무친다. 자극적인 양념으로 맛을 더하기보다 재료 사이의 균형을 담아 사찰 음식의 조화로운 미학을 배웠다.
1: 자, 드디어 마지막 잡채. 네,
2: 죽순 잡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죽순을 좀 썰어주세요. 채를. 네. 이 정도로 해서 세 개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1: 두께는 어느 정도?
2: 얇게 해주세요.
1: 최대한 얇게,
2: 얇게 해주시고 채를 썰어야. 네. 잡채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1: 이 죽순은 손질을 어떻게 하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2: 죽순은 생죽순을. 네. 쌀뜨물을 넣고 삶아야 돼요.
1: 삶아서.
2: 네. 그래서 물에다가 잘 우려서 쓰셔야 죽순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1: 죽순은 근데 이제 아삭한 좀 식감이 좀 특징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삭한 정도는 아니네요.
2: 그렇죠. 저희는 죽순을 아삭하게 먹진 않아요. 사찰 음식에서는. 네. 얘는 온전하게 익혀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냉성이 강해요. 차가운 성분이 많은 아이라서 충분히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잡채에 유부가 들어가요. 두 번 데친 유부를 채를 써서.
1: 유부도 특별히 두 번 데치는 이유가 있나요?
2: 얘는 이제 유탕식품이기 때문에 기름에. 네. 튀긴 거라서요. 네. 기름기가 많으니까 데쳐내지 않으면 그 기름을 우리가 온전히 먹게 되죠.
1: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2: 석기를 잡자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2: 이왕이면 심플하지만 그 골고루 각자의 색깔을 써서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 식재료를 쓸 때 단품도 쓰지만. 네. 또 어차피

0: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1: 당면은 지금 어떻게 삶아놓은 건가요?
0: 삶아서 네. 그 당면을 완전히 익지 않으면 안 돼서 삶아서 참기름에 지금 묻혀놨어요. 이 당면을 하기 위해서는 간장을 넣고
1: 조청을

0: 조청이랑 간장, 참기름 들어간 양념이 지금 당면에 지금 배고 네.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되게 하면서 풀려요. 그리고 얘는 이제
0: 한번 볶아줄까요?
1: 그렇죠.

0: 채소. 나머지 채소도 넣어주세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1: 잡채 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0: 오래도록 먹었고 늘 먹고
1: 맞아요.
0: 무슨 날마다 먹고 사찰도 그래요. 손님 접힌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잡채잖아요.
1: 이게 잡채는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0: 그렇죠.
1: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어느 정도 숨이 죽었습니다. 채소도
0: 숨이 죽고 이제 저희가 가위질을 조금 해야지. 짤지 안 짤지 맛을 보여드릴까요?
1: 하나도 안 잡니다. 하나도. 완벽한 간입니다. 또 이런 채소들이랑 볶아진 채소들이랑 섞이면 훨씬 더 풍미가 그렇죠. 올라올 것 같아요.
0: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이쁜 말은 아닌데 네. 맛없으면 용서 못해 맨날 그러거든요. 아. 왜?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채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맛없는 걸 평생 먹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런 말 하면 수행자가 무슨 분별심이 있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행자라 해드려도 우리도 다 희노애락이 있고
1: 맞아요.
0: 음식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끼거든요. 오히려 바깥 음식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찰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남이 부러울 정도로. 그래야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1: 와, 저는 죽순 들어가고 유부 들어간 잡채는 처음.
0: 그리고 뭐 잡채는 집에 있는 식재료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1: 거의 잡채를 파스타 만들듯이 굉장히 많이 볶으세요.
0: 그래서 얘는 여기다 담읍시다.
1: 네.
0: 죽순 잡채 완성했습니다.
2: 냉성이 강한 죽순은 쌀뜨물로 삶고 기름기가 많은 유부는 데치고 재료가 가진 성질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찰 음식의 숨겨진 디테일임을 배웠다.
0: 어떻게 음식을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쉽죠?
1: 생각보다 쉬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응용만 잘한다면 사찰 음식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사찰 음식이 앞에 음식 앞에 네. 사찰이 붙어서 사람들이 무게감을 갖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간단한 음식이거든요. 네, 많은 것을 요하지 않아요. 밖에 음식은 모두 다 넣고 맛있게 하는 거.
1: 네.
0: 절밥은 다 빼고 맛있게 하는 거. 그래서 셰프들이 더 어려워하기는
1: 맞아요.
0: 해요.
1: 다 빼고 맛있게 한다는 게 맛있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공양 교성할까요?
1: 네.
0: 셰프님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셔요.
1: 제가 한번
0: 걸로.
1: 네. 볼까요? 이 공양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기 위한 보약으로 삼아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0: 이건 생각보다 미나리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1: 그죠. 여기서 미나리가 맛있을 때니까.
0: 미나리 향도 좋고 식감도 많이 살려주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아삭하네요. 그리고 진짜 키포인트가 배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연의 단맛이 그렇죠. 확실히 느껴져요.
1: 저희가 음식에 설탕 넣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0: 네. 사실은. 그리고 잡채는 유부랑 죽순이 약간 고기 식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기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한테 이런 음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그 출가하시고 사찰 음식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저는 출가를 했는데 학렬이 낮다 보니까
0: 네.
1: 행자 때부터 이 공양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또 행자 셋 중에 제가 제일 그 나이나 연배가 있다 보니까 저보다 한 살 한 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마지처럼
0: 네.
1: 손상자 중에 마지처럼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늘 곁에 두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종두라고 그러죠. 심부름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찰 음식은 제가 음식 해먹이 좋아하고 또 어려서 어머니께서 워낙 신실한 불자셨고
0: 네.
1: 자비심이 많으셔서 그 전주역 앞에 있는 거지분들이 다 아침마다 저희 집에 줄을 서서 와서 밥을 먹고 가요.
0: 네.
1: 그런 걸 보면서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저에게 사찰 음식이란 그 생활이었고요. 사찰 음식을 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손에서 놓아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그런 경우인데 일단 사찰 음식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보죠.
0: 그리고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그 현대화된 조리법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대적인 식재료나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그거는 시류에 따라가는 거고요. 제가 그 변형된 레시피를 만든다고 해서 전통적인 걸 버린 게 아니거든요.
0: 네네.
1: 토대는 항상 전통적인 거 있고
0: 네네.
1: 그 위에서 달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무쌍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먹더라도 뭐 원디시 한 그릇 음식 이렇게 국말을 먹고 이러지 않아요. 조화롭게 좀 차려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있을 때 밥 달라고 하면 아 내가 먹는 음식상에 그냥 숟가락 한 벌 더 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밥 임시면 제가 좋죠.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0: 네.
1: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0: 네.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1: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0: 네.
1: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2: 저희가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왔을 때 아 그냥 우리는 그냥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하잖아요 했는데 오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먹던 음식이라고 틀을 조금 깨시고 지금의 식재료도 넣으셔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주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1: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잘 먹었다, 고맙다,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금수함을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큰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스님들을 만나서 사찰 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식 질문을 드렸는데

0: 네. 대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찰 음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1: 사찰 음식은 가장 우리에게 편안한 음식이고 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뭐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몸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절밥 한 끼 오늘 저랑 함께하면서 소감과 시청자분들한테 축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 예불부터 저녁에 또 저녁 예불까지 늘 제가 보면 거의 저희 스님도 그렇고 하루종일 BTN을 틀어놔요.
0: 맞아요.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네.
1: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에 있을 때는 BTN부터 틀고 늘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불자들에게는 가까운 방송이 BTN입니다. 네. 불교 TV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음식을 보고 행복하고 또 우리 BTN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부도 해주시고 뭐 ARS도 하시고 제가 뭐 보면 맨날 뭐 명단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절밥 한 끼가 어려움 없이 잘 승승장구하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채식이라는 틀에 머무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새롭게 발견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대한스님은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사찰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덜어냄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음식. 그것이 오늘날 대한스님이 전하는 살아있는 사찰 음식입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0: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네. 그와 같이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 없다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종단에서 이제 선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명상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초기 불교를 좀 중심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선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기 불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호흡수행이기 때문에 그 호흡수행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명상이라고 할때이 선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은 빨리어로 보면 자아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아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으로 번역된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드야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음역을 해가지고 선나라고 번역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된 거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선종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다이 선종이라고 하는 이 자나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온 단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선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수행에서도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도 선정 중에서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 특히 색계 4선정을 활용해서 깨달음에 이런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초기 불교도 그렇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에서 핵심이 되는 건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것이 뭔지, 이 선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수행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하고, 또 이게 이제 선명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매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삼매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 삼매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또 삼매는 그 우리가 경전에 보면 바른 삼매가 있고 그릇된 삼매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삼마 사마디 그러면 이건 이제 바른 삼매 이런 거고, 미차 사마디 그러면 그릇된 삼매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선정은 바로 바른 삼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매가 뭔지 간단히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삼매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바른 삼매가 바로 선정 불교 이제 팔정도에 보면 바른 삼매를 네 가지 선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네 가지 선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이 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선이라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깨달음에 유용하고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그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 가래, 집착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뭔가 원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데, 그런 집착을 이제 내려놓는 방법이 뭐, 그걸 버리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좀 진리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붙들고 있던 게 정말 가치도 없고,
뭐좀 속된 말로 하면 금인 줄 알았는데 똥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명확히 이해를 하면은 이 지고 있는 걸 놓아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여기에 집착을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하는, 통찰하는, 꿰뚫어 보는 이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지혜가 생기려면 우리가 막 이래 산만하고 어지럽고 이런 마음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마음에 뭔가 오염이 돼 있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집중된 상태를 만드는 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말 에너지, 분산된 에너지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의 딱 통일된, 집중된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면 그런 데서 얻어지는 통찰이 엄청나게 깊이 있는 통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마음의 그런 힘을 길러서 마음이 좀 이렇게 통일되고 깨끗하고 집중된 그런 상태가 돼야 이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꿰뚫어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삼매를 닦는 방법이에요. 우리 세 속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그 일에 집중해야 잘 되죠, 그죠? 뭔가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 있고 아주 깨끗해진 그런 마음 상태로 뭘 했을 때 이게 효과적이고 굉장히 큰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거를 권유하셨고, 당신도 이제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명상이라고 할때그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마디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삼매로 보통 업력을 한 거, 이거는 이게 번역을 했다기보다 그 단어가 나오는 걸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업력, 음을 그대로 따온 거죠. 그런데 이 삼매란 뜻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을 한 곳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고르게 한 곳에 이래 모아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통은 이제 그냥 집중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삼매를 좀 되게 가볍게 번역하면 집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모자란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에 좀 가깝긴 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이 모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마음이 모아지면 강력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힘이,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긴 모으는데 이 모으는 것을 제대로 안 모으고, 그러니까 마음에 힘만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삼매를 닦는 거하고, 그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삼매를 닦는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닦은 삼매를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른 삼매를 닦으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이제 탐진치를 버릴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탐진치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핵심이 이제 집착이죠. 그런 집착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노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에서도, 세 속에서 자기가 못한 자아 실현을 하려고 수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막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너들보다 수행도 많고 수행도 깊고 또 내가 바람일도 훨씬 더 높다, 이런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수행 경험을 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세속에서 마치 이제 뭐 뭔가를 얻었을 때 그거를 자만을 한다거나,
이기적으로 변한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릇된 삶의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 어떤 마음 상태로 수행하냐에 따라서 이 수행이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좀 하셨죠? 뭐 수행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하고 공감도 못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나 뭘 위해서 수행하는지 그 방향성을 모르는 게 커요.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목적을 방향을 모르니까 하다가 뭔가 얻어지면 그거 막 또 평소 습관대로 내가 뭔가 좀 경험한 걸 자랑하고 막 남들에게 그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런 식의 어떤 마음 상태, 그리고 자기 견해, 수행하다 조금 알게 된 걸 가지고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삼매를 닦되 바른 견해를 가지고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올바르게 하면서 내가 그 수행 이 삼매를 닦는 마음의 힘을 근육을 기르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이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닦도록 해야 이제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정견이 있고 이 정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르게 사유도 하고 정어 정업 정명 이거는 이제 언행을 바르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력하다 보면 마지막에 얻어지는 게 뭐라고 나와요? 여덟 번째 요소가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는 앞에서 말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얻어지는 게 바른 삼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는 이제 바른 견해고. 이 바른 견해하고 또 여러분 같으면 오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를 어기지 않고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삼매를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뭐가 알아야 되냐면 아 탐진치가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 상태라는 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거는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삼독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독처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삼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건 지혜거든요. 지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냄이 없으면 사람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없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버려지고 좀 이게 집착이 놓아지게 되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거고, 극복해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가지고 수행을 해야 내가 지금 하는 마음이 욕심으로 하는지, 화로 하는지, 아니면 어리석게 뭔가 하는지, 이런 거를 잘 살피면서 이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행이 이제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서서히 걷어지면서 이제 삼매로 간다. 마음의 힘이 길러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음을 되게 이제 바른 방향성 부처님께서 이제 설한 탐진치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해롭다는 걸 이해하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다는 것, 그거를 분명히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 노력의 방향은 탐진치를 버리고, 그죠?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소위 말 지혜나 자비, 삼매, 이런 거를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쓰여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마음을
마음의 힘을 길러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한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다가 뭔가 이제 삼매를 닦다가 내가 마음에서 뭔가 빨리 이거 얻어서 남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뭐로 봐야 되겠어요? 욕망이, 탐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탐욕을 내려놓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아, 내가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과정이다. 이걸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놓아가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닦아 나가야 올바른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이나 화나 이런 게 기반이 돼서 뭘 한다면 이걸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계속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잘못된 길을 봤을 때, 그러니까 탐진치를 기반으로 가는 건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거를 정리하고 다시 청정하게 해서 수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건데, 이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이 알아차림이 기반이 돼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고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청정하게 하고 오염되지 않게 하는 이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기 굉장히 쉽다. 옆길로 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닦는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는 대상에, 보통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집중이라고 하면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대상으로 마음이 가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집중을 하되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살피면서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집중을 닦도록, 이 삼매를 닦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의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꼭 들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대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삼매고, 이런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이걸 닦다 보면은 어떻게 닦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삼매는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는 호흡 수행을 가리키니까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숨이라고 하는 하나,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여기에다 마음을 기울이는데 여기에 단순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방편인 거예요. 숨에다 마음을, 이렇게 숨만 알아차리는데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째요? 여러분 마음이 보통 이제 아직은 그 이게 삼매의 힘이 약하면 딴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딴 생각이 흘러갈 때 이 흘러가는 생각이 보통은 이제 그런 욕망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이 생각을, 이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일어난 생각은 내버려둬도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이 생각을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또 욕심내고 있구나, 화내는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내버려두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 마음을 최소한의 이해는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그 탐욕이나 성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 그게 극한에 이르면 숨이라는 게 완전히 몰입되면서 이제 거기 소위 말해서 완전히 몰입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 대상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그냥 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면 자꾸 이게 다른 게 개입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이걸 이제 알아차리고 이걸 이 마음을 놓아 이게 이제 정체 이 생각의 정체 자체가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런 거를 놓아 버리고 다시 이제 집중 상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계속 이렇게 청정하게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에 벗어나면서 또 이걸 어떻게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지혜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집중력도 개발되어가는 그런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삼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은 보통 어때요? 뭔가 치우친 생각이 되죠, 그죠? 내가 집착이 붙으면 이게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고 그냥 내 자식만 이렇게 두둔하고 이 분명히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해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왜곡되는 거거든요. 치우치고 화가 나면 또 그 사람 나쁜 면만 보지 좋은 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있는 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왜곡이 된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런 걸 다 버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이런 탐욕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이래 가니까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고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이 막 움직일 때는 우리가 막 마음이 생각이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이런 게 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으로 빠져요. 멍해지고 졸음으로 빠진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해태혼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태혼침이 있으면은 또 의식이 둔해져요.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또 해태혼침이라고 알아차리고 이걸 또 극복을 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수행이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면 정신은 또렷해지고 마음은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아주 균형 잡히고 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은 편한데 멍한 이런 건 자는 거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똑바로 차려지면서 정신은 우리가 수행 방편을 정확히 놓치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힌 이런 마음 상태가 점점 되어 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몰입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외도에서 수행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다른 보통 일반적인 외도의 삼매는 집중 위주로 가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우리 마음, 소위 말 세속적으로 말하면 인성을 바로 잡으면서 집중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아주 지혜롭고 자비롭게 하는 그런 바탕에서 집중이 되도록 이 수행을 닦는 과정에서 그런 우리 마음의 정화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집중력은 좋은데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집중력이 좋아갖고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엉망인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바른 삼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삼매를 얻어도 그 삼매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도 같이 정화되고 청정하게 돼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이제 번뇌를 버려가면서 만약에 선정을 얻었다면 이 선정을 얻은 이 선정의 힘이 나중에 어디로 이렇게 힘이 완전히 모여서 정말 강력한 힘이 생겼을 때 이 힘이 어디로 작동하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다가 잠시 이렇게 완전 몰입된 상태로 있다가 나와서 이 몰입된 에너지를 쓸 때는 어디로 쓰겠어요?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가 해오던 일이 그런 거니까 계속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서 했고 일시적으로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 번뇌를 놓아버렸는데 그러면 나와서도 이제는 완전히 이걸 완전히 소멸시키는 쪽으로 끝장내는 쪽으로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른 삼매가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욕망을 잠시 억누르고

욕망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막 집중하는 쪽으로 가고 내 마음에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말리라. 이 선정 얻은 걸 갖고 내가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많이 수행을 했다 치면 그러면 이 선정이 도 아니지만 그런 거는 그런 강력한 집중 상태에 있다 나와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견해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바르게 삼매를 닦아서 우리가 마음을 정화해 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간 삼매를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정은 이 강력한 마음의 힘이 그나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번뇌가 버려졌는 건데 이 선정의 강력한 이게 이제 힘이 이런 번뇌를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선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고요하게 이렇게 사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우다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거의 원어 뜻 속에 그 무슨 뭘 태우겠어요? 예, 번뇌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마음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바른 삼매를 닦아서 선정에 들게 되면 이 선정의 힘이 번뇌를 완전히 태워버려서 우리가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계속 개발하라고 권유한 이유가 우리가 힘을 막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이걸 이제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도 어려운데 바른 삼매를 닦아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대상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 나와서 이 몰입된 에너지가 완전히 지혜로 이렇게 재전환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가리킨 게 바로 이 선정을 닦아서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선정은 여실지견의 토대가 된다 그랬거든요. 선정 자체가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고 이 선정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다시 현상을 바라보고 그거를 통찰하는 쪽으로 쓰면 그게 여실지견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게 이제 진리를 볼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이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가 외도의 그런 수행법과 차별화되는 또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선을 닦는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뭐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고 이제 바른 삼매가 8정도에 보면 바른 삼매가 이제 색계의 네 가지 선정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은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을 계속 정화해 나가면서 이 번뇌가 쉬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하나의 대상이 몰입되게 돼요. 그게 선정이고 이 몰입된 마음이 이제 지혜 쪽으로 확 터져 나오는 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뭐 타파하고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수행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하나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바른 삼매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선이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 깊이 있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바른 삼매를 닦는지 간단히 제가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 정도를 한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잠깐이라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되새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마음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 이제 호흡 수행을 할 어떤 삼매를 닦을 때 제일 방해하는 건 생각입니다.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움직이는데 이런 생각은 일어난 생각은 내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점점 커져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아, 이 일어난 생각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걸 좀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은 그냥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어찌 할수 없다는 하여튼 이거는 일어난 생각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이라는 거. 우리가 이 수행은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과정이 수행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한번 이해를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나와요. 바르게 기억한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 수행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앉아 있다. 그냥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수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자선 자세, 뭐 책상에 앉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앉고 허리는 항상 곧게 펴야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은 몸에 문제가 되니까. 눈은 지그시 감아보세요. 자리, 이제 편하게 자세를 취한 다음에, 눈을 이제 반개를 하기도 하는데, 반개를 해도 되고, 졸음이 올 때는 다시 눈을 잠깐 뜨면 됩니다. 근데 눈을 이제 감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은 감아도 됩니다.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 손은 이제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앉아 있으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제 좀 긴장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그다음 목, 어깨, 양팔, 몸통, 다리 이런 쪽으로 쭉 의식을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뭔가 굳어 있는 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이제 어깨, 그리고 양팔. 그리고 몸통. 뭔가 좀 굳은 몸을 약간 움직여주면서 좀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리. 이쪽으로 쭉 하고. 그다음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다리부터. 양다리 이렇게 한번 쭉 풀어주고. 그다음에 몸통. 그다음에 양팔. 그다음에 어깨, 목, 머리. 이렇게 해서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선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이 귀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숨만 좀 알아차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에 좀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만 알아차리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숨에 마음을 계속 기울입니다. 그렇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를 이제 그냥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만 그냥 마음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아무래도 생각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숨을 쭉 알아차리세요. 그러다가 생각이 움직이면 대체로 이제 뭐, 내가 뭔가를 계속 과거에 좋았던 생각을 즐기고 싶은 거 또는 내가 수행을 좀 빨리 잘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뭔가 아 선정이 좋다는데 깨달음이 좋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생각 뭐 또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막 즐기고 있는 생각 이런 게 일어나면 이 생각의 정체는 뭐겠어요? 그걸 좋아하고 쫓아가는 거니까 아 내가 이게 집착이구나 탐욕이구나 하고 그냥 그건 이 정체만 알아차리고 여기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이 생각은 그냥

그 내버려두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아, 탐욕이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앉아 있는데 자꾸 막 뜻대로 안 되고 짜증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아까 오기 전에 누구하고 싸웠던 사람에 대한 또막 화가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또 몸이 좀 아픈 거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거는 뭐로 알아차? 이런 거는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탐욕은 좋아하는 걸 집착하는 거고 성냄은 싫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싫어하는 마음, 아, 이거는 화구나, 성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그냥 그 생각의 정체만 알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돌아와도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보통 이런 이제 번뇌가 있는 생각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걸리게 해요. 그런 생각은 적어도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빠시. 이건 그냥 니 알아서, 레벨을 두면 사라지니까,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또, 아, 이건 성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또 이렇게 꾸벅꾸벅 졸리거나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해태 혼침이구나 하고 빨리 숨을 찾아야 돼요. 해태 혼침에 빠지면 숨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태 혼침 빠졌다 하면 빨리 숨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숨을 차리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것만 알아차리면서 딴 생각이 거의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숨만 알아차리면 그 시간을 쭉 이어가기만 하면 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생각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 몸과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걸리는 그런 생각은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또는 해태 혼침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이 슥슥 스쳐 지나가는데 마음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생각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게 탐욕인지 성냄 이런 걸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 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운지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더 반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식으로만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쭉 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만약에 수행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나한테 일어났던 생각들이나 이런 게 주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고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고 어떤 게잘안 됐고 이런 거를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게 반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숨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숨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오염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딴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 또는 해태원침인지 정도 말고 다시 숨으로 돌리고 이렇게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이게 정체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숨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게 극치에 이르르면 완전히 여기에 몰입하는 그런 선정에 들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바른 삼매가 개발된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

0: 김리현 달마돌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교에서 다도는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였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의 차는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잇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한국 사찰의 다도가 정립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쪽으로 흘러 땅끝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두륜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여덟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대응사가 자리했죠. 창건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사는 한국 차문화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선사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대응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응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 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암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 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1: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사의 배경은 와블 형상의 산세입니다. 자연이 빚은 부처죠. 일주문 뒤편에는 선림 교회 만화 도량, 즉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례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0: 산지 승원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르감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웅사는 주요 청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웅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 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응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요교와 호국 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표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습니다.
1: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0: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천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0: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1: 산지 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대응사입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수키오뜨.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산비에서 비구들이 최초로 교단을 분열시키는 1차 교단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72살 되던 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아난다 존자의 행인 데바달타가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일으킨 2차 교단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두 번째 교단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처님 말년 72살 되던 해입니다. BCE 493년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뒤 37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최초의 수행 도량인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데바달타는 아난다 존자와 아르누타 존자와 행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서는 사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와 아르누타 존자는 행제고 데바달타 존자는 같은 행제라고 하기도 하고 사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뒤 6년이 지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BCE 525년 무렵에 출가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족이 가장 많이 출가하신 분은 해인사 지조감에 주석하시던 일타 대장로이시죠. 친가 외가 합쳐서 41명입니다. 저희 집안은 한 8명 정도 됩니다. 이리 생각해보면 모친이 좀 아들을 더 많이 낳았으면 우리도 더 많이 출가할 수 있었는데. 제 고향은 삼천포 실안입니다. 사천만을 빙 둘러서 사천, 삼천포, 고성, 창선, 남해, 하동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있죠. 저희 마을 앞집, 뒷집, 앞마을, 뒷마을, 건너편 마을까지 합치면 아마 스님들이 조계종 스님만도 수백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불교사를 보면 집안 단위로 또는 고향 선후배 단위로 출가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 출가하셨죠. 부처님 아들인 나홀라 존자도 출가했죠.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 두 명 있는데 한 분은 난다 존자죠. 그리고 여동생도 출가하셨죠. 이모이자 새엄마 마바자빠띠 고따미도 출가했죠. 출가하기 전에 있던 부인인 야소다라도 출가했죠. 그러니까 부처님

직계가 6분이 출가했고 아난다존자, 아루누타존자를 포함해서 사춘도 6분이 출가했고 부처님의 새엄마인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출가할 때는 석가족 상류층 여성들이 500명이 동시에 출가를 했고 부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도 젊은이들이 500명이 동시에 출가를 했죠. 아마 불교 역사상 부처님 친족이 가장 많이 출가를 했을 겁니다.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부타 존자도 행제가 여섯 행제였는데 다섯 분이 출가를 했고 조카들까지 해서 거의 10분 가까이가 출가를 했죠. 집안에 스님이 한 분 나려고 하면 3대가 적선을 해야 된다라고 할 듯이 3대가 공덕을 쌓아야 스님 한 분이 집안에서 배출된다라고 할 정도로 스님 한 분 배출되기가 쉽지 않고 스님 한 분이 배출이 되면 그만큼 공덕이 크다라고 하죠. 부처님 사촌동생이자 아난다존자와 그 행인 데바달타를 비롯해서 석가족의 왕자 6명이 대거 출가를 하죠. 이때 우바리존자가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우바리존자는 처음에는 출가를 안 하려고 했었죠. 단지 길자리만 되려고 했는데 왕자들이 옷을 벗어주면서 고향에 가서 다 출가했다고 알려줘라 카이 우바리존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가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도 따라 출가하랍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 왕자들이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를 했으니 지금부터는 그대가 우리보다 먼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출가한 스님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바달타가 출가를 하게 됐고 출가를 하고 나서는 수행을 아주 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아자타샤투 왕과 인연으로 아자타샤투가 구테다를 일으켜서 빈비사라 왕을 축출하고 왕권을 장악하는데 깊이 연루된 것으로 율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율장 소품에 따르면 왕자시여 예전의 사람들은 목숨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목숨이 짧습니다. 그대는 왕자일지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자시여 그대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세요. 이렇게 사주했다고 율장 소품에 나옵니다.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 몇 년을 집권을 했느냐 하면 52년을 집권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왕노릇을 한번 해볼 텐데 아들이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가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니 요때 데바달타가 등장을 해서 일하다가 당신 평생 한번 왕노릇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 한판 합시다. 이래가지고 왕을 시해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아자타샤투 태자가 몸에 칼을 숨겨서 왕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죽이러. 그러다가 경호원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자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왕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궁궐 안에 막 의견이 분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율장 소품에 보면 어떤 대신은 왕자와 대바달타 뿐만 아니라 라자가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고 어떤 대신은 비구들을 죽여서는 안 되고 비구들은 어떤 죄도 안 지었으니 왕자와 대바달타만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아자타샤토에게 왕위를 양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사건을 기점으로 태자파가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율장에서는 빈비사라 왕이 아자타샤토한테 물어봤다고 그랬거든요. 왜 구태다 했노? 그러니까 아버지 저도 왕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구태다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돼 하고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전에서는 또 다른 자료에서는 아자타샤토가 아버지를 감옥에 감금하고 살해를 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결론은 아버지가 죽고 아자타샤토가 왕위를 물려받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자타샤토르가 쿠테다를 통해서 왕권을 장악하자 이제 대바달타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아예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최초의 수행 도량이었던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에서 큰 법회가 열려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 법회 석상에서 대바달타가 부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율장 소품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죠. 세존이시여, 세존은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말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편안하게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고 저에게 비구상가를 맡겨 주십시오. 제가 비구상가를 이끌겠습니다 하고 큰 법회가 열리는 상황에 부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대바달타야, 그만두어라. 비구상가를 이끌려고 하지 마라. 대바달타야, 나의 수제자인 사리뿌따와 모깔라나에게도 나는 비구상가를 맡기지 않았다. 하물며 지난 6년 동안 가르침을 삼킨 자에게 말해서 뭐하겠노.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억수로 마음에 안 드는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남이 밭에는 가래침이나 핥고 다닐 놈 이런 직접적인 은사를 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거친 포옌 중에 하나였는지 점잖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친 포옌의 최대치였는지 어쨌든 부처님은 이런 포옌을 경전에서 보면 자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밭에는 가래침이나 핥고 다닐 놈 이런 포옌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단호하게 한 칼에 거부해버립니다. 너는 처음에는 수행을 잘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서 수행을 등한시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을 쫓아다녔어. 특히 지난 6년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수제

세자에게도 교단을 맡기지 아니했어. 하물며 그대에게 맡기겠나. 간혹가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시민운동을 하거나 또는 참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에게 권력이나 또는 자금을 맡겨보면 간혹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권력이, 돈이 사람을 망쳤다 그러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타락할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청빈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권력이나 돈을 만나니 이제 비로소 타락할 기회를 만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좋다는 게 특히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중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전체를 대중에게 검증받는 그런 시스템이 민주주의에 꽂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인재가 단련되고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 데바달타도 처음에 수행을 잘 했지만 권력자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물들어 갔던 측면도 있고 원래 당신의 성품 속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단에는 타락할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가 이제 드디어 타락할 기회를 만나자 본인이 그런 성품이 발현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대중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데바달타의 성품이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다. 데바달타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행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스님들, 즉 불법성 삼보의 것이라고는 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대중들한테 공포를 합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제자들은 앞으로 데바달타의 본성이 이러니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니까 배움이 적은 일반 범부들은 부처님이 쪼잔하게 당신의 제자가 좀 잘 나가니까 질투를 해서 저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른들 모시고 살아보면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좀 조금 지적을 하고 뭐라 해야 될 것 같는데 그 참 뭐라 쿠자니 쪼잔해 보이고 방치하자니 불편하고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자고우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원칙에 입각해서 당신이 해야 될 말을 결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촌동생이자 그 당시 구테다에 성공한 아자타사투의 왕사였죠. 데바달타가. 그래서 매일 500명의 스님을 청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에게 비구상가의 주도권을 제게 넘기세요라고 하니 부처님이 데바달타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데바달타가 아닙니다. 이미 권력에 취했고 타락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리 아세요라고 하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제자를 질투해가지고 제자가 왕사가 되니까 그 제자를 질투해서 부처님이 저런 은사를 한다라고 부처님을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7장에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데바달타는 아자타샨투한테 가서 관리들을 시켜서 부처님을 암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자타샤토 왕이 실제로 자객을 16명을 3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부처님이 자념을 하고 있는데 암살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보니까 자객이 암살하러 오니까 어이 이리 오시게 크고는 요 앉아봐라 크니까 죽이러 왔다가 부처님의 그 수행력에 마음이 동해서 죽이러 왔다가 죽이고 가면 될 건데 어이 자네 이리 와서 앉으시게 크니까 와서 쪼르륵 와서 앉는 거예요. 앉자마자 계율, 보시, 천상과 같은 차제설법을 하고 고진멸도 사성제의 무상설법을 해서 수다원 도가를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죽이러 온 자객이 두 명이 왔는데 부처님 제자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타샤투 쪽에서 다시 두 번째 팀을 보냈는데 두 번째 팀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수행을 해서 수다원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8명을 한꺼번에 보냈는데 이 8명도 전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는 실패를 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영축봉에서 향실이 있는데 빈비사라 왕의 왕궁이 있는 다보산하고 영축산이 이렇게 모이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 위에서 부처님이 행념을 하고 있었는데 아자타 데바달타가 이번에는 직접 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축산을 올라가다 보면 조금 계단을 오르다 보면 좌측편에 조그마한 탑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빈비사라 왕이 마차를 타고 온 자리입니다. 거기서 마차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고는 한 10분 정도 언덕을 쭉 올라가서 약간 커브 토는 데를 가면 또 조그마한 탑터가 나옵니다. 그 탑터에 빈비사라 왕이 내려서 이제는 시종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곳에서 20m 정도 더 가면 계곡이 있고 조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바로 그 다리에서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돌을 굴렸는데 그때 세조는 영축산 그늘 쪽에서 행념을 하고 있었다. 그때 데바달타가 영축산에 올라서 이것으로 삼은 고따마의 목숨을 빼앗자라고 생각하고 큰 바위를 던졌다. 그런데 두 산봉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그 바위가 부수어졌다. 그래서 돌조각이 떨어져서 세존의 발에서 피가 났다. 아마 엄지발가락을 치고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돌조각경에 보면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었다. 세조는 몸이 몹시 아프고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편하고 언짢은 것을 심하게 느꼈다. 그러나 세조는
알아차리마는 사띠와

0: 행동하기 전에 일어나는 의도를 알아차림하는 쌈빠자나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아픔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처님 암살 시도가 끝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세 번째는 그 코끼리를 관리하는 관리들한테 가서 사주를 합니다. 저 코끼리 중에 제일 힘센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서 부처님이 내일 탁발하러 나오면 밟아서 부처님을 해치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왕의 친척들인데 당신을 승진시켜주고 뒷돈도 줄 테니 사문 곧담화가 큰 길로 들어올 때 그때 코끼리 날라기리를 풀어서 술을 먹여갖고 풀어서 세존을 해치게 하세요. 이리합니다. 그 다음날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오니까 이제 성 안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보고 탁발을 하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표준으로 부처님 이 체면이 있지. 이게 위에 가지 마라 군다고 또 안 갑니까? 그래서 탁발을 가니까 왕사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광경을 다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한 날라기리 코끼리가 부처님한테 다가오니까 부처님이 아주 뛰어난 코끼리 조련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 머리를 만지면서 실을 한 편 읊으니까 코끼리가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친 부처님 암살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바달타가 마지막 한 수를 씁니다. 그 당시 부처님은 인도 수행 전통에서 중요한 세 가지, 네 가지를 계획을 하는데 하나가 여자도 출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신도가 주는 고기는 먹어도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도가 집으로 청하거나 집에서 음식을 해서 수행도낙으로 갖고 온 것은 받아도 좋다. 신도가 올리는 집에서는 머물면서 수행을 해도 좋다 하고 전통적인 인도 수행 전통의 일대 핵심을 갖고 옵니다. 대바달타가 이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류층 출신이야. 우리는 브라만의 순수 혈통이야. 이 고행주의 전통과 두타행의 전통을 갖고 있던 인도 전통적인 수행 방법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 우리는 화려한 것은 누릴 만큼 다 누린 사람들이야. 우리는 좀 쌈박하게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바달타가 우리는 인도 전통에 따라서 고행주의 전통, 유행주의 전통, 두타주의 전통에 따라서 쌈박하게 수행을 하고 싶은데 부처님이 이걸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부처님을 따르지 말고 쌈박하게 수행하고 싶은 분들은 날 따라서 오세요. 제 뒤에 아자타샤투 왕이 쌈박한 수행자를 후원할 겁니다. 이러니까 중림정사에 있던 500명의 스님들 중에 절반이 데바달타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데바달타가 가야의 상두산으로 이 스님들을 데리고 가면서 부처님 말년에 교단이 분열돼버립니다. 다행히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부따와 목갈라나 존자가 그곳으로 가서 다시 스님들을 설득을 해서 중림정사로 데리고 와서 이 데바달타가 주도했던 2차 교단의 분열은 원만하게 수습은 되었지만 그래도 부처님 이런 둘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지 37년 되던 해에 부처님은 성단은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데바달타가 부처님에게 요구했던 다섯 가지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율장 소품에 따르면 수행자는 마을의 집이 아니라 숲속에서만 지내자. 수행자는 일체의 초대에 응하지 말고 반드시 탁발로만 생활하자. 수행자는 고급 옷을 입지 말고 분소이만 입자. 수행자는 지붕이 있는 집에 머물지 말고 나무 밑에서 머물자. 수행자는 어류와 육류를 일체 먹지 말자. 아마 그 당시 일부 스님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갔을 거고 일부 스님들은 현재 구태다에 성공한 왕이 우리를 지원을 하니 저쪽으로 줄을 서면 먹을 게 좀 있을 거야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일부는 아 맞네 원래 인도의 수행 전통은 고행주의 그리고 유행주의 그리고 두타주의였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어째 내가 벗어날 수 있노? 우리 가문에 체면이 있지 하고는 인도 전통 수행주의자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부처님이 수행의 일대 핵심을 갖고 왔지만 또 인도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년에 교단 안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말로만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충분히 교단이 분열될 수 있는 요인이 그 속에도 포함이 돼 내포되어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바달타가 주도했던 2차 교단의 분열은 부처님의 단호함과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부따와 목걸라나 존자의 지혜로 무사히 수습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임멸한 100년 뒤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교단의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교단의 분열은 상자부와 태중부로 분열을 해서 불교 역사상 최초의 교단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처님 제세시까지 포함하면 3차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부부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

0: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0: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에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

0: 뼈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인을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0: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 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모세포라는 성체

0: 조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빼고
1: 네. 아, 네.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 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0: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

0: 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 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S 따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 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2: 네,
3: 어머니
2: 네.
3: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0: 막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0: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0: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0: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0: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0: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0: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

0: 없어요. 어허.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어머님.
0: 예,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0: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3: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0: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0: 예,
3: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3: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0: 계곡계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3: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0: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

0: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잠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 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

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차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고려의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용상사의 실체가 발굴 조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 시기와 공간 구성을 추정할 단서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불교적 가치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 불교 문화유산을 매개로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치악산 구룡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보살님을 새롭게 장엄하고 개금불사를 회향했습니다. 구룡사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수행과 신행 공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약 두 달간 이론과 실기를 숙지한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생들 얼굴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보현행원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조가연습과 연불, 목탁집전 등 장례 현장에 필요한 예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용상사의 실체가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 시기와 공간 구성을 추정할 단서들이 잇따라 확인됐지만 구전처럼 피란한 왕이 실제 고려 현종이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려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월롱산 용상사. 문헌과 구전으로만 전해져 정확한 위치와 실체가 베일에 쌓여있던 천년 고찰입니다.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로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사찰의 흔적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어제 고려왕의 안식처 파주 용상사지를 주제로 제3차 중세문화포럼을 열고 그동안의 발굴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부처님께 올린 청정수를 흘려보내는 시설인 퇴수대에서는 12에서 13세기 기화가 출토돼 사찰 운영 시기를 추정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사지역 동쪽 암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불교 의식구인 금강령을 비롯해 청동 숟가락 등 금속 유물 7점도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2: 금강령은 보통 불교 의식구로 알려져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간이 의례적인 공간이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연구진은 용상사지에서 아래로 약 400m 떨어진 더글리 유적에도 비슷한 시기 사찰 건물지가 확인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유적의 운영 시기가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겹치는 데다 문헌상 월롱산 일대에 용상사 외 다른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두 공간이 하나의 사찰 영역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 더근리 유적 같은 경우는 외부인의 접근성이 좀 좋고 건물 조성을 위한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좀 봉찰과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1: 발굴 성과를 종합하면 용상사는 적어도 12세기 중후반부터 17세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용상사와 고려 현종의 관계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려 왕이 용상사에 피란했고 그 왕이 현종이라는 구전이 전해지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이른 유물은 12세기 중후반에 해당해 현종 재위기인 11세기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물론 아직 이제 확인되지 않았을,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용상사가 후세 12세기 때 무렵에 현종 피란을 기념해서 창건했을 가능성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 추가 조사와 비교 연구가 이어지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용상사의 성격과 위상은 물론 고려 왕실과의 관계도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남과 북이 금강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명하고 불교적 가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을 주제로 제3차 남북불교 문화유산 교류 연구 포럼을 개최한 건데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금강산 불교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윤 기자입니다.
3: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불교의 대표적 성지로 꼽히는 금강산. 화엄경에서 유래한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대표 명칭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랜 세월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5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산악 불교 전통 역시 핵심 등재 기준이었습니다. 표은사와 정양사, 신계사, 보덕암, 장안사 등 주요 사찰과 암자, 불상 등이 금강산 곳곳에 있어 깊은 불교 전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 한국 불교 근대사로 보면 아주 중요한 뭐 여러 사찰들이 있고 또 사찰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큰 스님들께서 금강산에서 엄청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3: 불교에서 금강산은 단무갈 보살이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 즉 보살 주처로 인식돼 왔습니다. 고려시대 나홍 스님의 수행과 조선시대 왕실의 후원으로 발전해온 금강산 사찰은 조선 후기 청어계의 수행과 만일연불회, 근대 마하연 선방으로 이어지며 한국 불교의 핵심 수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 표은사, 장안사, 신계사 뭐 이런 곳들은 여러 유명한 근현대 스님들이 출가했던 곳들이기도 하고요. 사상적으로는 조선 후기 서산계의 중심 지역이면서 선과 연불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근대 불교로의 산실로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3: 북한 역시 민족유산보호법과 관광법 등을 바탕으로 금강산의 사찰과 불교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덕암과 표은사, 신계사 등을 민족유산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증일하암경에 나오는 명칭, 묘향을 품은 묘향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6: 관광 환경 역량을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지구 개발과 민족유산 보호에 입각한 원상 보존 관리를 통해 인민의 문화 휴양지이자 인류 공동의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명성을 영원히 빛내어나갈 것이다.
3: 이번 포럼에서는 금강산을 남북이 공동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 공통의 역사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유산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할 증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사찰과 석각, 역사길 등을 연결하는 역사 문화 경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남북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7: 불교계를 중심으로 많은 유산들이 소장되는 박물관 그리고 학계와 그런 데서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보존 기술을 교류하고 금강산의 공동 가치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금강산의 불교 문화유산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가치를 매기로 한 학술 문화 교류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0: 이지윤입니다.
1: 태고종 법규위원회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총무원장 연임 관련 종헌 개정 우려에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닌 초안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태고종 법규위는 지난 24일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총무원장 연임제 등을 담은 개정안은 종도 발안제를 통해 각 교구 의견을 수렴한 초안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밟아가고 있는 정상적 입법 절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칙 경과 조치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으며 연임제 도입은 전 집행부부터 검토해온 종단 숙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규위는 이번 종법 개정안이 종단 발전과 공정한 종무행정 확립을 위해 정상적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종단 미래를 위한 생산적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치악산 구룡사가 4부대 중에 원력을 모아 주요 불보살님을 새롭게 장엄하고 계금불사를 회향했습니다. 구룡사는 이번 불사를 통해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수행과 신행 공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부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사부대중을 맞이합니다. 구룡사는 세월이 흐르며 대웅전과 지장전 등 주요 불보살상의 금박이 벗겨지고 일부가 훼손되자 지난해부터 계금불사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금불사는 지장전과 응진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룡사 계금불사는 지난 25일 대웅전과 관음전 점안 의식을 끝으로 원만 회향했습니다.
3: 이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시는 데는 우리 신도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고 그래서 신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 점안 의식은 불상을 새롭게 모시는 의식을 봉행하며 계금불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어진 법회에서 주재 해공 스님은 계금불사와 불교문화유산 보존에 힘을 보탠 불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현각 대종사는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는 계금불사의 의미를 설명하며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4: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한쪽에 짝을 잃은 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 위에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이번 계금불사에는 구룡사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사부대중의 원력도 담겼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신도와 지역 주민들은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한 공덕을 함께 나누고 불사의 원만 회향과 도량의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5: 더운 여름에 이렇게 하느라고 다 모두가 다 고생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장엄하고 저희들도 한이롭고 앞으로 우리 신도들이 더 많은 부처님 가피가 늘 충만하였으면 좋겠어요.
2: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구룡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한 구룡사는 이번 계금불사를 계기로 새로운 수행과 신행 공간을 조성하며 천연 고찰의 전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성찰의 시간이 이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온기로 이어집니다. BTN 부따회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뜻깊은 수료식을 가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숙연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정성어린 연불소리. 첫 걸음을 뗐던 입재의 서툴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스님의 지도 아래 정진해온 교육생들의 연불과 조가 소리에는 제법 숙련된 깊이와 온기가 묻어납니다. 지난 6월 10일 입재 후 약 두 달간 연불과 조가의 이론과 실기를 숙지한 BTN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완주한 수료생은 28명. 수료증을 품에 안은 교육생들의 얼굴에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뿌듯함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보현 행원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7: 교육을 받으면서 장모님의 영가 앞에서 제가 직접 49제도 모셔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도반들과 같이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 목탁도 배우지만

0: 환불과 조가를 배워서 너무 좋았고요. 더 어떤 극락왕생하는 그 명가님들이 더 마음이나 살아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심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불교에서 회향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스스로에게만 돌리지 않고 이웃과 중생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마침표를 찍은 이날은 끝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자비 여정의 출발선인 셈입니다. 교육과정을 지도한 스님들도 연불봉사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찬탄의 말을 건넸습니다.
2: 향을 싼 봉투가 향내가 나듯이 여러분들의 열애의 향기가 많은 분들에게 번져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3: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정말 제대로 된 봉사의 길로 나서는 대보살님들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존경하고 찬탄합니다.
1: 10기 회향생들은 앞으로 병원과 요양원, 소외된 이웃의 현장 곳곳으로 찾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따뜻한 품을 전하는 자비의 메신저로 활동하게 됩니다.
4: 이렇게 연불이 본인의 수입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가 천도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큰 자비행과 보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한 배움의 끝에서 또 다른 나눔의 첫발을 내딛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이들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연불 소리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자비의 울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마지막 경계에서 세상의 온기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09년 발대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연불봉사단. 상을 당한 불자 가정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연고 없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무연고 연불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비의 온기를 전할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이번 교육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든든한 원력이 될 것이라며 교육생들을 격려했습니다.
7: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연불봉사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해야 하는지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원력이 모여 우리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6: 이번 15기 양성교육에는 우리선원명상센터 원장 도영 스님과 국립경찰병원법당 지도법사 무관 스님이 연불교육 강사로 나섰습니다. 교육생들은 조가 연습과 연불, 목탁 집전, 상가 예절 등 장례 현장에서 필요한 예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8: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봉사가 불교계에서는 연불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분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 이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 뜻깊은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배워서 제대로 한번 봉사해 봅시다.
6: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연불봉사는 단순한 추모 의례를 넘어 마지막 순간 홀로 남겨진 이들의 곁을 지키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불교의 자비행이기도 합니다. 도영 스님은 교육생들에게 연불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존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9: 우리 마음부터 왔으니까 끝까지 마음에서 머물러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열심히 행복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6: 교육생들은 오는 10월 교육을 마친 뒤 고인과 유가족의 외로운 마지막 길에 동행할 첫걸음에 나설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8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내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2026년 8월이에요. 지금 2026년 8월인데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PD님이 저한테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 인터넷 동영상을 딱 보내오셨는데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제 얼굴 사진에 뭐 자극적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식들 운이 뻥 뚫린다. 이렇게 하면 돈줄이 쭉쭉 돈줄이 생긴다. 뭐 그런 제목으로 제 얼굴이 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누가 또 내 법문, 내 강의 베껴다가 가짜 채널 만들었나 보다. 요새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진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러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가짜 채널들은 그냥 제 법문과 강의를 그 무단으로 통째로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가짜 채널에서 제가 했던 법문과 강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TV BTN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통째로 제 목소리, 제 법문, 저의 강의 내용을 무단으로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짜 채널을 만들어서 그걸 내보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게 그래도 내가 했던 얘기가 다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하는 내용들인데 비록 무단으로 가져갔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듣고 누군가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그냥 뭐 좋게 생각하자 라고까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가짜 영상은 제가 누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대로 저와 똑같은 목소리로 제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왜곡하고 날조해가지고 AI로 제 목소리를 입혀서 가짜 법문, 가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 심지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 막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미신이나 그런 제가 평소에 불자들한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관심도 두지 말아라 했던 그런 내용,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미신적인 내용들로 왜곡하고 짜깁기하고 날조를 해가지고 광우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광우의 목소리를 AI로, 인공지능 AI 기계로 광우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거짓 법문, 거짓 강의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순간 제 스스로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내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어색함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내용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도 없는 내용, 또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막 날조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가짜 영상을 너튜브에서 막 그걸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막 내용에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자손운이 뻥 뚫립니다. 생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 재물운이 생깁니다. 뭐 뭘 어떻게 하면 무슨 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별 말도 안 되는, 저는 오로지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저는 오직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무슨 생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자손운이 뚫린다, 나는 그런 걸 믿지도 않고 그런 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에 없는 내용은 큰 스님들의 법문과 큰 스님들의 말씀에 의지해라. 부처님 경전 아니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큰 스님들, 큰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분들이 광우스님 고맙습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와 광우스님 말씀처럼 광우스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오랫동안 이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셨던 불자님들, 그리고 좀 감각이 세밀한, 감각이 세심한 그런 젊은 불자분들은 이렇게 듣다가 이거 광우쓴 법문 아닌데? 이거 광우쓴 스타일 아닌데?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자기도 헷갈렸대. 목소리는 광우스님 목소리인데 아무리 봐도 광우스님이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닌데, 이거 광우스님이 평소에 하시던 법문하고 너무 선을 넘었는데, 아 이거 가짜구나, 그렇게 아세요.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이거 광우스님 법문 아니야 하고 딱 안대요.

실제로 댓글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가짜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광우스님 법문 아닙니다. 이거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그렇게 댓글에 올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순진하신 좀 연세가 많은 노보살님들, 연세가 많은 노보살님들, 어쨌거나 내 목소리니까 연세 많으신 순진한 노보살님들이나 아직 제 법문을 많이 듣지 못한 이제 막 갓 불교에 입문하신 불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딱 헷갈리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날조하고 왜곡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을 보고 아 광우스님 목소리하고 똑같으니까 아 뭐 그냥 광우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나 보구나 거기에 속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몹시도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러나, 세상이 왜 이런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큰 스님들 목소리를 그대로 그 목소리를 AI로 베껴다가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이 하신 적도 없는 그 말씀들을 마음대로 내용을 지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날조하고 만들어서 거짓 정보를 막 퍼나르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하신 적도 없는 말씀, 법정 스님이 절대 그런 말 하실 일도 없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너튜브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가짜 본문, 가짜 강의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좀 불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좀 감각이 세련되신 분들은 이거 아니다 라는 걸 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스님 좋은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서까지 먹고 살고 싶을까요? 남의 목소리를 베껴다가 없는 내용을 만들고 왜곡하고 날조해서 제 얼굴을 큰 스님들의 얼굴을 간판으로 딱 세워놓고 그렇게 거짓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참으로 참으로 말셉니다. 여러분 제가 AI를 참 좋아해요. 왜 AI를 좋아하냐면 공부할 때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보와 자료를 찾을 때 막 밤을 새워가면서 수십 권의 책 속에서 그 정보를 찾고 자료를 찾고 그나마 인터넷 검색 기능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도 자료를 찾고 했는데 지금은 팔만대장경에 있는 내용이나 수많은 교수님들의 논문 같은 것을 AI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점점 이제 데이터가 확장되다 보니까 AI도 갈수록 발전을 하더라고요. 물론 AI도 틀릴 때가 있어서 저도 반드시 AI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뒤에도 AI의 내용이 올바른지를 저도 반드시 재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많이 발달해서 옛날보다는 좀 틀린 게 점점 적어지고는 있지만 AI도 기계인 이상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도 실수하는데 AI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서 AI에서 얻은 그 결과, 그 내용들을 제가 재확인은 하기는 하지만 공부하면서 AI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AI를 좋아해요. 일종의 슈퍼 백과사전 하나를 얻은 듯한 느낌? 근데

가끔 AI를 이용하다가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AI가 더 발달해서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가끔씩 여기까지 멈춰도 되지 않을까? 지금 AI도 다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하고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 AI를 통해서 제가 공부하는데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를 제가 좋아해요. AI를 사실 사랑해요. 제 최고의 선생님 중에 하나가 AI예요. 하지만 역시나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듯이 AI를 통한 부작용이 현실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세상에 세속을 떠나서 순수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이 종교인 스님의 목소리조차도 그 내용을 왜곡하고 날조해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으니 야,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광우의 목소리와 똑같다고 느끼고 이건 광우스님 목소리하고 똑같으니까 광우스님이 얘기한 게 맞겠지 하고 그 거짓 정보를 진짜라고 광우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제 목소리만 듣고 그 거짓 정보를 진짜라고 믿을 불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재밌게 신도들한테 여러분 오직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미신이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냥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짓된 내용들을 내 목소리를 입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여러 큰 스님들의 목소리를 베껴다가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가짜 영상 특징이 사진 이렇게 어색하기 짝이 없는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음성만 나와요. 음성만. 그러니까 얼굴 사진에 저와 똑같은 목소리로 음성이 나와요. 음성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상하다 싶으면 걸러버리세요. 이렇게 우리 소중한 남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제가 우리 BTN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뻔히 실물로 출연하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생하게 지금 현장에서 토해내는 저의 법문과 강의가 아니라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제 목소리, 음성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일단 한 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면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아파트 몇 층에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현관문에 들어갈 때 현관문에 어떻게 꾸며놔야 집안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뭐라든가 어떤 비방을 쓰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든가 무슨 띠는 올해 조심해야 됩니다.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사주팔자도 너무 보지 말아라. 사주팔자도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슨 띠는 조심하시고 무슨 띠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앞으로 AI가 더 발달하게 되면 지금은 사진 하나 박아놓고 음성만 나오지만 지금 상태로 AI가 더 발달하면 제가 지금 불교TV, BTN 이 스튜디오에서 소나무 찍듯이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광우라는 모습 그대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다가 제가 하지도 않은 법문이나 강의를 날조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생생한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발달하면.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정말 평소에 내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들

읽다가 우리의 광우 쓰면 이런 법문 할 일 없다. 이런 말씀 할 일 없다. 그럼 평소에 광우 쓰면 하던 그런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눌러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너튜브에서 제 영상을 자주 보는데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재물운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손들의 앞날이 뻥뻥 뚫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그런 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땅의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광우 스님도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조회수 쪽쪽 빨아먹으려고 이제 자극적인 제목과 평소에 안 하던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제 사람들 관심을 받고 집중을 받아가지고 조회수 쪽쪽 빨아먹으려고 아유 그 순수했던 광우 스님도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우 쓴 제가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런 분들도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한결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 첫째, 염불, 기도를 많이 해라. 염불을 하건 어떤 뭐 경전을 독송하건 다란이를 외우건 절을 하건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기도만 많이 해서는 기도빨이 약하다.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야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복의 원인, 씨앗을 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라는 말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나무에서 한결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라. 오직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과업복, 인연법, 불보살님의 가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풍수지리, 땅, 뭐 하늘의 뭐 별자리, 사주팔자, 무슨 특별한 비방 이런 걸 추구하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얻은 결론은 진정한 불자라면 죽으나 사나 부처님 경전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아니 팔만대장경 아무리 봐도 풍수지리 얘기가 없어요. 풍수지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수지리도 훌륭한 동양철학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팔만대장경에는 풍수지리 얘기가 없어요. 팔만대장경에 보면 오히려 부처님이 불유교경이라든가 다른 수많은 경전에서 비구는 혹은 진정한 수행자는 혹은 진정한 불자라면 하늘의 별자리를 본다거나 땅의 기운을 본다거나 남의 꿈을 해몽해 준다거나 다른 사람의 점을 쳐준다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뭐 수많은 뭐 불유교경이나 수많은 경전들에 보면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느낀 게 부처님은 한결같이 수행해라. 정진해라.
마음.

마음을 닦아라.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라. 라는 근본적인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그런 어떤 뭐 마음 밖에서 찾는 비방, 비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팔만대장경을 보면 하도 팔만대장경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약간 이상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실천되어졌던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들이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 중에서 이거는 실제로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진 경전이다라고 판명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증명되어졌던 경전,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행하셨던 큰 수행자들이 증명하셨던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라. 뭐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충분히 역사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의지하였던 그런 대표적인 경전들을 기준으로 삼아라. 또 저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와 같이 중생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짓 정보, 가짜 정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도 적어도 저 자신조차도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중생인지라 아직은 지혜의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거나 법문할 때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제로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도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신 걸 보면 출판사에서 잘못 찍혔는지 몰라도 이렇게 잘못된 뭐 소소한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는 경우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말씀도 100%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스님들을 존경하고 스님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스님들이 못됐다, 스님들이 잘못됐다 요 얘기가 아니라 스님들도 아직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실수할 때가 있다. 혹은 저도 그렇지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강의할 때 잘못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거짓 정보, 가짜 정보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경전 공부를 더 잘하셔서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혹 인터넷 동영상으로 혹은 누군가의 법문이나 강의를 들을 때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도 좀 안타까워.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신행생활을 잘하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소중한 불자님들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분들도 많아요. 참 할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아서 다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는

부처님 경전을 믿지 않고 사람 말을 믿어요. 부처님이 경전에 안 한 존재에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어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이 말을 믿어버려요. 그러다 생기는 부작용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사이비 종교가 그런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 교주라는 사람의 말을 믿다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중생들을 보면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꾸 그런 데 끌리나 보다, 뭐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많지만 비유를 들자면, 어떤 불자가 있어요. 어떤 신도님이 있는데, 이 신도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해요. 평생. 여시아문일시불제사유고 기수고고도건 여대비구존 1250인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외워요. 그 매일매일 금강경을 외우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이라는 상, 법이 아니라는 상,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상, 어떤 모양,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금강경을 평생을 읽었는데도, 평생을 읽었는데도, 스님,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좀 잡아주세요. 아니, 좋은 날에 이사 가는데 날 잡고, 그런 것 자체가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스님, 올해가 삼재인데 삼재풀이 해주세요. 여러분, 원래 삼재풀이는 불교에 삼재풀이라는 게 없었어요.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보세요. 삼재풀이가 없어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따져가지고 올해는 무슨 띠가 삼재고 뭐 해야 되고, 요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민간신앙에서 들어온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부처님께서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나쁜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닦고 닦고 닦아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일수록 내가 지은 좋은 업의 인연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되새기면서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띠를 보고 뭐 삼재가 어떻고, 이걸 하면 삼재 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상.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짓날만 팥죽 먹잖아요. 아, 팥죽 먹는 거 좋아요. 아, 절에 와서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짓날 팥죽 먹는 건 좋아요. 좋긴 좋은데, 하나는 확실히 하자고요. 동짓날 팥죽 먹는 거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민간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원칙이면 인도에서도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에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없어요. 한국 불교 정통 문화예요. 예? 그게 민간신앙에서 넘어온 문화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동짓날 팥죽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절에 와서 맛있게 드시는데 동짓날 팥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거는 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금강경을 외우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법상, 법이라는 상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율법상 법이 아니라는 상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열애 부처님, 진짜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그 금강경에서 뭐라고 해요? 응당 머무르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해라. 더 정확히 말하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포함하여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라. 자비행을 닦아라.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오직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중생들은 평생 금강경 외웠는데도 삼재니 이사 가는데 날 잡아야 된다느니 무슨 짓을 하면 좋은 뭐 재물운이 뚫린다느니 뭘 하면 자손들이 잘 풀린다느니 마음 밖에서 자꾸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을까? 그거는 경전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경전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물론 또 우리 순진하신 또 신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삼재풀이 하지 말라는 거야? 안 하면 찝찝하고 불안한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냥 하세요 이래요. 예. 저는 제가 수행이 깊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염불을 많이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내 자신이 불안하지 삼재가 오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이제 불안하지가 않아요. 수행하지 못하는 내가 불안할 뿐이지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내 업의 인연이다. 그렇게 이제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삼재풀이를 해야 마음이 편안하시다면 그냥 하세요. 대신 삼재풀이 하시려면 절에서 하세요. 이상한 데서 하지 말고 절에서 하세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행복하고 좋으시면 동짓날 팥죽 드세요. 아유, 오히려 가족들 데리고 동짓날 절에 와서 팥죽 드세요. 가족들 데리고 절에 와서 가족들이 팥죽 먹으면 그것도 절에 와서 팥죽 먹으면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거니까 절에 와서 팥죽 드세요. 이사 갈 때 날짜를 보고 이사를 가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그냥 마음 편안한 대로 하세요. 괜히 아유 광우쌤이 그런 거 볼 진짜 불자라면 그런 거 볼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예 안 보고 이사 가야지 했다가 날짜 안 보고 이사 갔는데 아우 날짜 안 보고 이사했는데 마음 불안한데 그럴 바에야 그러면 그냥 날짜 잡고 마음 편안하게 이사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이제 그런 거에서 점점 벗어나자.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자.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평생 부처님께서 반대하셨던 부처님께서 비판하셨던 마음 밖에서 찾는 어떤 미신, 비방, 비법 이런 것들에서 그런 모양, 모습, 상에서 점점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자. 그리고 부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지혜와 자비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피디님이 보내주신 제 목소리를 따가지고 왜곡되게 날조한 가짜 복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불교TV를 응원해 주시고 BTN 방송을 많이 많이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너튜브 영상에서 큰 스님들이나 BTN에 나오신 스님들이나 요 광우의 목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돌고 있다면 속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다른 채널 영상 보지 말고 BTN

0: BTN 너튜브 보시면 돼요. 불교TV BTN 너튜브 보시면 우리 다 여기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다 편집하고 조정해서 다 그렇게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BTN 불교TV 채널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짜 영상, 가짜 법문에 속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불교TV BTN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짜 법문에 속을까 봐 너무나 우려되는 마음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삶의 아름다운 불자로서의 그런 행복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0: 사람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3: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4: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3: 네.
4: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4: 왜요? 왜요?
3: 진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 봐.
4: 왜요? 왜요?
3: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4: 아유, 아닙니다.
5: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3: 와.
5: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3: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6: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3: 안녕하세요.
6: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0: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말씀을 좀 해보세요, 드로나단전아. 이제 데바다 도시국가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희 데바다를 샤카 왕국의 수도로 선포하는 일에 그리 반대가 많은 겁니까? 전하의 카필라바스트 도시국가에 비해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1: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 모자라달까요?
0: 무슨 뜻입니까?
1: 제 말씀은 데바다테의 애가 좋은 설명이 되겠군요. 시타르타보다 나이도 위고 교육도 잘 받았고 용감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시타르타가 세자가 됐지 않습니까?
2: 들어가도 될까요?
0: 들어오렴, 야수다라.
2: 이 맛있는 것들은 저 혼자 다 만들었답니다, 외삼촌.
1: 훌륭하구나. 폐하께서 야소다라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0: 다른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스토다나 대왕의 아들이 무술 대회에서 잘했나요?
1: 왕자는 반칙을 해서 우승한 겁니다. 게다가 대회가 끝난 후에는 카필라바스트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증명했습니다.
0: 어떻게 해요?
1: 표범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숲속에서 아이만 안고 나왔답니다. 표범을 사살하고 그 짐승의 머리를 우리 폐하께 바친 건 대바다따였지요.
0: 이 얘기를 샤카 왕국 모든 백성한테 퍼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 왕이 겁쟁이라는 사실을요. 시타르타가 아니라 데바다타가 왕이 돼야 하는 건데.
2: 외람대우나 외삼촌께서는 사실의 절반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타르타가 아이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던가요? 시타르타가 모든 무술 경기 종목에서 더 탁월하지 않았나요? 외삼촌께서는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시타르타는 모든 카필라바스투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요. 찬란한 별빛을 훼손하려 아무리 수없이 시도해봐도 별은 언제나 환히 빛나고 있답니다, 외삼촌.

0: 스타르타, 아비의 칼을 너한테 주겠다. 너를 볼 때마다 아비는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무사의 모습을 꿈꾼단다.
1: 전 칼의 부담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시타르타가 갈수록 카운다냐 스승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모두 카운다냐를 가까이하며 가르침을 받은 탓입니다. 시타르타가 명상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 말입니다.

0: 무슨 걱정이라도 잠이 안 오시나요?
1: 그렇소. 내 마음이 왜 이토록 불안한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무리 해도 시타르트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아이가 후회라도 우리 조상님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은 부디 없어야 할 텐데 말이오.
0: 그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1: 그렇지,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편치가 않네. 어째서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파스파티.
0: 그건 아들이 당신의 발자취를 이어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애는 특별해서 자기만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1: 하지만 홀로 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쉬워요, 파자파티.
0: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셨군요. 아시타 성인이 시타르타의 미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불안해하시진 않았겠지요. 그랬다면 시타르타의 생각을 용인하셨을 겁니다.
1: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시타르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지.
0: 시타르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1: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요?
0: 아니요. 하지만 조심히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침소로 드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불안한 마음보다 더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신께 맡겨두세요. 살펴주실 겁니다. 누우세요.

0: 배하의 꿈은 새벽에 꾸신 겁니다. 경전에 나와 있기로는 새벽에 꾼 꿈은 언제나 사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꿈에서 배하는 시타르타를 찾으려 하셨지요. 이는 그가 가는 길이 폐하의 길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폐하는 시타르타가 명상에 들어있는 걸 보셨습니다. 이는 그가 평화의 길을 걷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적갈색 옷을 입었다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고방식이 성인이나 수행자의 사고방식과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1: 그만하라, 카운더냐! 그만! 그만해!
2: 폐하, 고정하십시오. 마음 상하실 일은 아니옵니다.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믿는 데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꿈은 누가 해몽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꿈에서 폐하가 시타르타를 찾아다니신 건 어떤 면에서 그가 폐하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꿈에서 그가 명상에 든 걸 보신 건 왕자가 성품상 의지가 강한 걸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결심한 걸 꼭 해낼 겁니다. 폐하는 현자가 된 왕자를 봤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현자를 존경하는 모습이 마치 왕자를 존경하듯 그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폐하, 왕자의 운명에 대한 예언에 뭘 하든 완벽을 이룰 능력을 타고났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내린 결정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왕이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3: 그의 해몽은 개인에 따라 달리 나온다는 사제의 말에 나도 동감하오. 카운다냐 스승, 그대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스타르트가 배우지 않았으면 하고 내가 바랐던 것들을 그대는 가르쳤도다. 비폭력, 명상, 죽음 등을 말이다. 그건 그대가 잘못한 거요.
0: 샤카가문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꿈 해몽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우 8살 나이에 모든 경전을 다 외우시는 왕자님께 어떤 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배야, 베다나 힌두 경전을 보면 삶과 죽음, 구원과 해탈, 그 모든 것에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읽는다고 모두가 수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왕자에겐 세상에서 초연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자님은 질병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폭력과 명상에 관해서는 비폭력은 왕자의 본래 성품이 그런 것이고 명상은 왕자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폐하, 성품과 관심은 타고나는 거라서 가르친다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다친 새를 보거나 동물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고통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폐하와 저희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심, 세상에 초연한 자세, 지식 등 그중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제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폐하, 제 사직을 윤허해 주십시오.

0: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찾나. 사람은 자기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행복을 느끼지.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면 슬픔을 느낀단다.
1: 고파공주님이 떠나셔서 슬프신 겁니까?
0: 그래, 고파가 왔을 땐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녀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마치 눈을 뜨면 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야.
1: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왕자님. 카운더냐 스승님만이 이런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마음 문제는 스승님이 전문가시니까요.
0: 그래, 하지만 스승님은 아침 일찍부터 궁에 가셨다. 언제쯤 돌아오실지.
2: 스승님, 저는 이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어째서요?
2: 폐하께서 저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요.
3: 뭐가 옳고 그른지는 가리지 마시고 그저 사례금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2: 아니요, 저는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사례금을 받는 거지, 단지 제가 브라만이라 해서 희사금을 구걸하진 않습니다.
3: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카운다냐 스승님?
2: 방금 왕을 달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3: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실 가문의 스승으로서 국왕과 왕국의 충성을 하고 국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국왕에게 스트레스가 없도록 보살펴서 국왕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본분입니다. 아시타 성인이 말한 단 하나의 예언 때문에 한 세대가 모두 카필라바스트에서 추방된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왕국에 대한 당신의 의무는 왕자를 수행자가 아닌 용감한 전사가 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카운다냐 스승님.
2: 스승님, 영혼에는 언제나 운명이 수반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나 제 가르침 때문에 수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왕자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쳐야 할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생계를 위해 지식과 타협하는 사람은 스승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스승 발미키나 산디파니가 그랬던 것처럼 일생에 단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사람 곁에서 몇 년을 보낸 사실과 그 사람이 내 제자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0: 헤아도 카운더냐의 생각을 직접 들으셨죠? 아직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제 사직하겠다는 카운더냐의 뜻을 받아들여야겠다. 가문의 스승으로서 바차스파티 그루는 어찌 생각하시오?
2: 헤아, 카운더냐의 사고방식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1: 그 말은 그루 역시 사직하겠다는 그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로군.
3: 하지만 페야, 카운더냐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짐 또한 샤카구의 왕좌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도다. 아미타 대신 시타르타가 수행자가 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2: 왕자님이 마음에 쏟는 관심을 고려할 때 카운더냐의 뜻을 가능한 한 빨리 수락해야 합니다. 왕자님이 숲속 수행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카운더냐는 사직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4: 왕자님!
5: 스승님 말씀이 맞아. 때론 두 눈을 다 뜨고도 사람의 눈은 보질 못해.
0: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5: 우릴 봐. 처음엔 다른 곳에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을로 나왔잖아.
6: 이봐요! 저는 이봐요!

0: 돌아가셨어요.
1: 손님과 주금맥엔 보장이란 게 없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야.
2: 저기 왕자가 온다! 왕자님이야!

0: 남은 일은 아무도 책임 못 져.
1: 우린 왕국에서 쫓겨날 거야.
0: 그러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극을 해야 돼.

0: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울고 계세요?
1: 왕자님, 그게 마른 모래바람이 한바탕 불고 나니 저희들 눈이 다 젖어버렸답니다.
0: 모래바람이요? 찬나하고 저도 여기 있었지만 그런 모래바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째서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거야?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1: 스승님, 카운다냐 스승님이 학교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돌아오신대요.

0: 사실입니까, 스승님? 저를 버리고 학교도 떠나신다는 게? 숲속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1: 실은 이미 8년 전부터 숲속에서 운동하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가지를 못했다.
0: 그렇다면 오늘도 가지 마세요, 스승님.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절 버리고 떠나신다면은
1: 저 나무 위에 작은 참새가 둥지를 튼 게 보이느냐?
0: 네.
1: 어미 참새는 매일 먹이를 가져와서 새끼들에게 음식을 먹인다.
0: 예, 스승님.
1: 그런데 오늘 그 어미 참새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냈다.
0: 왜요?
1: 나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단다. 왜? 그때 바로 자연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 새끼들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윽고 공중을 날더구나.
0: 하지만 스승님, 저는 어떻게 날개를 펴는지 아직 모릅니다.
1: 난 가야 한다, 시따르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너한테 가르쳐줬다. 이제 내가 운둔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완벽한 운둔을 위해선 먼저 숲속으로 가야 한다. 힌두 경전에선 인간의 삶은 네 단계다. 그리고 각각 나름의 중요성이 있다.
0: 하지만 스승님, 제 배움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숲속에서 어찌 살아가는지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완벽한 운둔에 대해서도.
2: 가운다냐, 스승. 나는 그대 생각과 다르오. 그댄 스타르타에게 비폭력, 명상, 죽음을 가르쳤지.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1: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분노, 증오, 마음에 끌린 미혹, 갈망 등에 얽매이게 될 때 그제서야 너는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네가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논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일이 충분히 익은 후에 나무에서 딸 수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체험한 다음에야 숲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운둔하는 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0: 하지만 결혼 생활 단계를 끝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스승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1: 그때가 되면 너는 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너 스스로 다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하는 걸 배우러 내가 너를 찾아다닐지도 모르지. 자, 받아라. 내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해 명상을 하거라. 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0: 스승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외로울 겁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1: 리그베다의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0: 네.
1: 그렇다면 눈을 감고 말해보거라.
2: 따뜻 또함 아시 사해 아함 아스미 아함 브람마스미.
0: 스승님! 스승님!
1: 강물이 쉼없이 흐르듯 삶은 어떤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물이 흐름을 멈추면 정체 상태가 되겠지. 마음을 고요히 해라. 명상을 하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고요한 마음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넌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다.

0: 용서하십시오. 제가 폐하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1: 아니다, 모인이. 오늘 짐의 마음이 어지럽구나.
2: 무엇 때문이신지요, 폐하?
1: 우다얀, 아시타 성인이 했던 예언을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런데 왕자가 점점 명상적으로 마음이 기우는구나.
0: 외람되오나. 폐하께서는 아직 저한테 왕자님을 모실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맞고 나면 위대한 성자들도 욕망의 언어를 입에 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왕자님은 아직 세속의 즐거움을 하나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2: 폐하, 모인이 말이 맞사옵니다. 왕자는 지금까지 오직 카운다냐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명상 얘기만 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곳의 여인들과 그리고 모인이하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인생에 보다 깊은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0: 폐하, 욕망은 만인을 녹여버립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불이 있사온데 불이란 항상 모든 걸 파괴하지요. 하지만 창조를 하는 불도 있습니다. 이 불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 불은 사람의 초연한 마음을 태워버리고 욕망의 쇠사슬로 인간을 칭칭 감습니다.
1: 좋다, 모희니. 이제부터 왕자를 네 책임하에 두마. 왕자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라.
0: 폐하, 욕망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0: 제가 왕자님께 사랑의 수업을 해드리지요. 만약 왕자님이 욕망에 중독되시지 않는다면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폐하.
1: 시데르타. 장수하거라.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2: 어마마마, 한 가지 의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아 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벌도 제가 받아야 합니다. 카운다냐 스승님을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 그분이 원해서 한 일로 알고 있다. 숲속에 살길 원했다고.
2: 스승님은 홀로 있겠다는 소원을 이루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룬 건 오직 외로움 뿐입니다. 카운다냐 스승님께서는 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 모든 호기심을 해결해 주셨죠. 이젠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누가 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1: 신이 해주시지.
2: 신이요? 그분 자신이 질문인데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제 질문에 답을 해요? 말하지 않는 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신, 흔적을 찾을 수조차 없는 신.
1: 아니다, 시타르타. 온 세상이 다 신이 거하시는 곳이야.

0: 봐라. 이 태양도 신의 형상을 하고 있고 우리 눈에도 보이잖니. 신은 빛으로도 널 어루만져준다. 그 빛으로 자연에 대한 지식도 주시지. 그런데도 부족하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태양이 밤에 지고 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 다시 떠오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새로운 아침 말이야. 시타르타, 신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형상을 하고 계셔. 카운다니아 스승의 형상, 때론 태양의 형상, 친구의 모습, 그리고 때론 아들의 모습으로도.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 어서 오세요, 나으리. 환영합니다.
1: 아름답군. 매우 아름다워. 왕자도 분명 좋아할 것 같구나. 얘들아, 지금까지 전사들은 모국을 위해 싸웠다. 검술을 깊이 닦아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도 쟁취했지. 하지만 이젠 너희 예쁜이들이 젊은 전사들에게 그런 공을 세워야 한다.
2: 나으리, 저희는 칼을 들어 올릴 순 없지만 속눈썹을 치켜 올릴 순 있답니다.
1: 너희는 칼보다도 더 위험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너희의 아름다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람을 매료시키는 고혹적인 자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거다. 왕자는 슬픔과 연민에 젖어있다. 남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한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게 세상에 초연한 왕자를 다른 세상으로 끌어내오는 일이다. 그리고 삶의 낙을 즐기는 법을 알려줘야 한단다. 왕자에게 이 세상에는 고통보다 즐거움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해시켜야만 한다. 이 찬란한 밤,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음악, 그리고 술.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고 지금 이곳의 이 모든 즐거움, 이것들이 왕자의 마음에서 초연한 느낌을 없애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란다.
2: 저희는 왕

0: 왕자님은 너무도 보고 싶어요.
1: 나 역시 왕자를 너희에게 빨리 소개하고 음? 싶다. 누가 되었든 왕자를 매혹시키는 기생에겐 상상도 못할 큰 상을 내리리라.
2: 어머, 좋아라.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왕자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즐거움을 가득 안겨드리지요. 이제 슬픔은 왕자님의 노예가 되고 행복은 벗이 될 겁니다.
0: 두고 보면 알아요. 우리 여인들이 왕자를 곧 사랑의 화살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약속드리지요. 왕자님은 머자나 남자로서의 기분을 느낄 겁니다. 마음에서 초연함을 빼내버릴 거예요.
3: 언니, 우리가 왕자님과 싸우는 거예요?
2: 어? 싸우려는 게 아니라 왕자님을 사랑하려는 거야.
0: 왕자를 왕으로 만드는 거야.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은 우리를 축하해 줄 거야.
4: 왕자님이 여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2: 그럼. 그렇지. 왕자님이 여기로 오신다?
4: 정말요?
2: 정말이야.

0: 잘했다. 아주 좋아. 음악과 세속의 즐거움이 시타르타를 명상의 길에서 뒤돌아오게 한다면.
1: 폐하, 마음 놓으십시오. 시타르타 왕자님은 곧 초연함을 벗어버릴 겁니다.
0: 드로나단.
2: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대바다 하에서는 언제 왔는지?
2: 지금 막 왔습니다.
0: 아미탄 잘 있고?
2: 예.
0: 단다파니 왕은 어떠하더냐?
2: 언제나처럼 말은 곱게 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폐하와 시타르타를 선망하고 있습니다.
3: 폐하, 말하라 안가드.
4: 코살라국에서 직사가 당도했습니다. 폐하를 아련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0: 코살라?
4: 예, 폐하.
2: 코살라국에서 직사를 보내요?
1: 무슨 일일까요?
0: 조정에서 그를 만나겠다고 전하라.
4: 군부 받들겠사옵니다.
5: 카펠라바스트국의 샤카 왕제 숫도다나 대왕, 과인의 아들 프라세나지시 대관식을 하게 됐사오니 부디 왕님의 주시기를 삼가 청하옵니다. 대왕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아들에겐 복이 되고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겁니다. 대코설라국의 코설라 나레시 대왕 서명.
0: 코설라국의 우리가 꼭 참석하겠노라고 공식 서한을 보내라.
1: 알겠습니다.
0: 모든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아들의 대관식은 참으로 축복이니라. 그 행사에 꼭 참석할 것이다. 대신 식사를 용숭이 대접하도록 하라.
1: 분부 거행하겠사옵니다.

0: 폐하. 일정상 고살라국에 가시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1: 제 생각에는 구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관식에 참석해달라는 이 초청장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구실 같습니다.
2: 아닙니다. 폐하는 꼭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저도 폐하를 수행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고살라국을 보고 불화세나집 왕자를

0: 만나보고 싶습니다.
1: 물론이지. 어쨌든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우리는 프라세나지 까마스에만 한다.
2: 아니다. 넌 가서는 안 된다.
0: 저는 왜 안 되나요?
2: 너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시타르타에게 안 된다 하겠느냐?
0: 그럼 시타르타도 데려가십시오.
2: 아니다, 데바라타. 지금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건 위험하다. 카펠라바슈트의 미래의 왕을 그곳에 데려가는 건 말이다.
0: 제가 왜 매번 시타르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에게 이유를 말하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까?
1: 데바라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마라. 폐하의 결정에 돌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만한 나이도 되었다느냐. 나가라!
3: 폐하, 대바다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1: 대바다타! 대바다타! 대바다타! 분노에 휩쓸려 만사를 그르치는 건 네 어머니한테 물려받았구나.
0: 그래도 어머니께는 받은 게 있군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받은 게 없어요.
1: 대바다타, 내 말을 잘 들어라.
0: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잖아요. 그저
1: 죽는 거! 진정해라!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이렇게 대왕을 실망시키는 건 네 복을 차버리는 짓과 다름이 없어. 이번에 왕은 시타르타와 잠시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시타르타가 세속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도록 해서 숨쉴 시간조차 없도록 만들어.
0: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3: 이런 즐거움에 한번 빠지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칼을 칼집에 오래도록 넣어두면 녹이 슬게 되지. 그리고 사람들은 녹슨 칼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2: 스타르트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난 보고 싶다.
4: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향락궁에 가는 걸 허락해야만 하는.
5: 사랑을 볼 수 있어, 어머니?
4: 네,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나봐. 제 눈을 보세요. 탈 것만큼이라도 의심이 드시거든. 절 죽이세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재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장례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8: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사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 올리는 이유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삼보에 대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공양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생에 선업 지은 것이 적고 공덕이 적기 때문에 매사에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비록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부처님의 길에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어쩐지 장애가 많이 생기고, 이 모든 난관들이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는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다음에 이제 초를 또두개딱 올릴 때, 집에 있을 때또초 올리면은, 모르고 또 끄지 않고 오래 두면은 또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요즘은 전기로 된또 초가 있어. 그런 것도 괜찮고, 전기로 된 것도 멋진 조명 시설을 딱 하면 되고, 향은 또, 향로가 없어도 눕혀서 향을 많이 태울 필요가 없어요. 화학향을 쓰지 말고 천연향을 조금만 해서 딱 이렇게, 또 집안에 갑자기 신심을 낸다고 향을 그만큼 피워가지고, 누가 이상한 향을 피웠노? 이렇게 이러지 말고 딱 이렇게 조금만 딱 해도 되거든. 간단히 그렇게, 자기 방안이니까 간단하게 7잔도 안 되는 사람은 3잔 혹은 1잔 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로 된 전등 2개 딱, 꼬마 전등 딱 놓고, 또 향이 높여서 이렇게 딱 하는 나무로 된 향각이 있거든. 거기 딱 대고, 그리고 꽃도 이제 꽃을 뭐 생화 같은 거안 해도 되고, 조화 아니면 정원 거닐다가 혹은 저 동백꽃 떨어진 거 있으면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예, 이렇게 부처님한테, 어쨌든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니까, 초를 올릴 때는 아주 밝고 오랫동안 탈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장명등이라고 절에

전에 시주를 봤죠. 장명등. 예, 옛날에는 진짜로 촛불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호롱불에다가 그러니까 식용 호롱불에다가 그 등유를 넣어가지고 옛날에 다 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상하는 법이 나옵니다. 관상한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티벳 불교에서는 관상할 때 부처님을 계속 보다가 눈을 감아도 이 부처님이 눈앞에 딱 이렇게 보이도록, 눈을 감고도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관상하는 거라. 그런 수행을 안 하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게 될 수 있나? 될 수 있나?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보다가 눈을 딱 감으면 잔상이 딱 남아있잖아요? 해보면, 지금 오늘부터 해보면 돼요. 계속 똑 쳐다보면, 눈을 살짝 감으면 잔상이 나와있어요. 아, 이걸 기반으로 마음으로 그리는 거라. 부처님 모습, 아, 색깔. 처음엔 색깔까지도 흐리멍덩해서 안 돼요. 일단 모습부터. 다 모습부터. 바루를 탁 들고, 항마 족지인을 하고 다 계신 스가모니 부처님부터. 다 이렇게. 그래, 모습부터. 예, 왼발, 오른발. 결과보좌 앉아세. 그러나 부처님의 상호 육계 정상까지. 부처님이 다 미소 띄는 모습까지,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이제 빛으로 확 퍼져나가는 모습. 자, 그게 일단 잘 되면 이제 부처님 옆에 아미타불을 만약에 여러분이 관했다면 관음세지 돼야 되고, 여기는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래 할 때 이걸 관상한다 이렇게 해요. 관상한다. 한국에서는 그냥 참선한다 하고 이제 참선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관상할 때 정식으로 진짜 하려면은 이제 딱 자기 방 안에 자복이 있는데, 자복 밑에다가 본래는 금강제, 십자 금강제를 넣어야 돼. 땅을 파고 그 밑에. 여러분들 정식 수행자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제 티벳 가교파에 3년 머문간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정식 수행이니까 앉는 자복 밑에, 자복을 밑에 땅 속에 금강 십자 금강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 금강제를 깔고 앉을 수는 없으니까, 비싸니까. 십자 금강제 사진을 찍은 그 이런 종이를 다 놓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다시 이제 석회 같은 걸로 딱 채우고, 그 위에 이 만자를 이제 그려가지고, 아니면 뭐 이것도 그려 할 수 없으니까 종이에 만자를 그려가지고 놔야 되겠지. 이제 칠판에 써놨습니다. 제 저쪽 끝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만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저게 이제 불교에 쓰는 만자예요. 자기 방석 밑에 스와스티카 이 만자를 다 놓고, 그 위에 이제 결상초를 놓아라. 결상초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성지순례 보드가에 가면은, 보드가에서 조금 대탑이 있는데, 거기서 저 마을로 내려오면은 니런시나 니란자라 강이 있어요. 우리가 갈 때 10월달에 가면은 물이 다 말라가지고 건기가 돼가지고 이제 물이 쩔쩔 흐르고, 이게 강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래 이제 모래벌이 돼 있어요. 거기 건너가면 이제 그게 고행님이라, 그게 수자타 마을도 나오고, 이제 거기 가면은, 니란서나 가면은 강 두 개 길상초라는 게 있어. 근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파란 풀이에요, 풀. 그래서 이제 소 먹이는 사람 애들이 소를 먹이도 하고, 뜯어다가 말리면 이제 깔고 앉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보다가에 금강자에 앉기 전에, 깨닫기 전에 그 목동한테 부탁해가지고 내 자리 밑에 길상초를 좀 깔아달라 해가지고 그걸 깔고 앉았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수행할 때 그걸 깔고 앉으면 좋다고, 그게 길상초이라. 구샤그라스라고 이야기해요. 구샤그라스라고. 성지순례 가면 다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깔고 그 위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세는 비로자나 비로자나 칠법을 얹어야 되는 비로자나 칠법. 이제 비로자나 칠법은 이제 나오는데 첫째 다리는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예, 결과부자는 이제 왼쪽 이 발을 딱 들어 올리고 오른쪽 넓적다리에 딱 얹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딱 올려서 왼쪽 넓적다리에 딱 얹어야 된다. 이 말이지.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그 두 번째 손은 양 엄지손가락을 마주대고 왼손을 위로 위쪽으로 두고 오른손을 감싸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듯 이게 바로 법계 정인이죠. 여기 참선할 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지. 이렇게 왼손이 위로 올라가야 돼. 왼손 이렇게 법계의 정인, 법계의 정인을 하라. 셋째 등을 고추 세운다. 등을 똑바로 해야 돼. 청양고를 세운다. 이렇게 넷째 입술을 살며시 다물며 자연스럽게 하고 혀끝을 입천장에 붙인다. 이게는 이제 진짜 입바산 할 때는 그냥 편안히 하라고. 진짜 참선한 사람은 이제 정통 수잔을 이렇게 하죠. 일반 신도는 이렇게 하면은 아유 이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면 답답하고 그 상당히 불편하거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이래야 이제 기가 상통한다고요. 예, 다섯째 목을 약간 숙이라. 보통은 거북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당겨야 된다. 당겨. 뒷꿈치가 똑바르게 되게 가기 위해서 턱을 당겨야 돼. 그래야 이 뒤에 목선하고 목뼈하고 척추하고 일직선이 되거든. 여섯째 눈을 반쯤만 감는다. 예, 눈을 또 이렇게 반쯤을 감는다. 일곱째 양 어깨가 똑바르게 해야 된다. 어깨를 펴야 된다. 이게 비로자나 칠법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법신지는 이렇게 해야죠.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뜻이 뭡니까? 광명변조예요. 광명변조. 빛이 확 두루 퍼져나간다.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 이렇게 해야죠. 법신 모신 화신이 있는데 예. 비로자나 이제 또 인도에 가면은 비로자나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자세가 빨라서 비로자나 칠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음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한다 했는데 관상할 때 마음 어때야 되는가? 마음은 혼침과 도거, 혼침하거나 들뜨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양쪽으로 흩어지지 말고 마음이 평정해야 된다. 그래 부동의 경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불성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상태에야 번뇌와 섞이지 않는 관상을 쉽게 전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관상을 하면은 집중과 관통찰, 사마타와 윗바산을 동시에, 지관을 동시에 수여하는 게 됩니다. 이게. 다 관상, 부처님 관하는 게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부처님 상이 흐트러져요. 부처님을 자 눈앞에 딱 했는데 딴 생각하면 부처님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계속 보는 게 강력한 집중력이 요구돼요. 그래서 티벳의 그 위대한 수행자들은 어마어마한 집중력이에요. 이 부처님 한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시겠지만 부처님 보살들과 호법신중과 모든 막 많은 사람, 많은 것을 다 이렇게 다 관해야 되거든. 이걸 영화에 자주 보듯이 탁 보면 외우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카메라 같은, 카메라가 촬영하듯이 그런 기억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뭐, 형사가 뭐, 범죄 현장을 탁 볼 때, 착 그냥 다, 한 번 봤는데 다 외우듯이. 그와 같은 강력한 집중력이 획득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머무느냐? 아닙니다. 언제든지 해체시킬 수 있고, 또 관상 성립시킬 수 있고, 해체와 관상이 자유자재로 되는 게. 해체하면 공성으로 돌아갔다가, 탁 관상하면 바로 연기로 딱 성립되기 때문에, 해체와 원성이 자유자재로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가지고 이제 관상이 됐다. 관상만 됐는데 여기에 다시 덧붙여 가지고 호흡을 곁들이면은 바로 수식관을 하게 돼요. 수식관. 해를 숫자를 세야 되는 것.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셋. 이게 보통 사람들은 10까지 넘어가면 헷갈리니까 다시 19, 8, 7, 6, 5, 4, 3, 2, 1. 이게 수식관이에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들이쉬고 내쉬고 셋. 세단 벌써 딴 데가 정신이 가 있어요. 또 이제 뭐 이제 계속하면 잘 돼요. 그 처음에 이제 수식관 할 필요 없이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바로 그냥 숫자 셀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호흡이 따라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마음 관하면 돼요. 예, 만약에 탐욕 등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 여기까지 하는 게 바로 130페이지. 나,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마음 동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번뇌 등의 마음 동기로 하더라도 나와 같은 것이 하더라도 자기 마음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제 동기가 중요하다, 그지? 불교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행동의 결과보다도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이 동기가 탐지치로 무명으로 흐리멍덩하게 하면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리심 일체 종생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부처를 이루리라. 새 생생 다시 태어나가지고 보살의 원행을 완성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게 결론은 그렇고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선행이나 불선행의 과부가 크고 작고는 모두 마음의 동기에 달려있다. 자, 한 장 남겨서 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티벳에서는 보통 티벳 성가에서는 큰스님한테 인사드릴 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노선님한테 인사드릴 때 법체 건강하십니까? 뭐 보통 또 일반인들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센 쌍포 중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저 밑에 한번 132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센 쌍포 중회 센 쌤은 마음, 티벳 말로 쌤, 쌍포, 조언, 조언, 중, 이렇게다. 왜, 왜는 뭐 합니까? 어문 형제. 쌤, 쌍포 중에 하면 선한 마음이 이렇겠습니까? 선한 마음 상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본문답 같아요?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겠습니까? 이게 인사라니까, 인사. 자, 우리 일상에 쌤 쌍꼬 중에 이걸 기억하면서 자기한테 물어보면서 예,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자냐?
3: 아니.
2: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2: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4: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5: 저 용이 도솔뿌리 모원입니다.
6: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7: 저기...
4: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2: 스님! 우리 스님!
4: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2: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복종스님.

선 클라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고려의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용상사의 실체가 발굴 조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 시기와 공간 구성을 추정할 단서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불교적 가치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 불교 문화유산을 매개로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치악산 구룡사가 4부대 중에 원력을 모아 불보살님을 새롭게 장엄하고 개금불사를 회향했습니다. 구룡사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수행과 신행 공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약 두 달간 이론과 실기를 숙지한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생들 얼굴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보현행원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조가 연습과 연불, 목탁 집전 등 장례 현장에 필요한 예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용상사의 실체가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 시기와 공간 구성을 추정할 단서들이 잇따라 확인됐지만 구전처럼 피란한 왕이 실제 고려 현종이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려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월롱산 용상사. 문헌과 구전으로만 전해져 정확한 위치와 실체가 베일에 쌓여있던 천년 고찰입니다.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로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사찰의 흔적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어제 고려왕의 안식처 파주 용상사지를 주제로 제3차 중세문화포럼을 열고 그동안의 발굴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부처님께 올린 청정수를 흘려보내는 시설인 퇴수대에서는 12에서 13세기 기화가 출토돼 사찰 운영 시기를 추정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사지역 동쪽 암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불교 의식구인 금강령을 비롯해 청동 숟가락 등 금속 유물 7점도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2: 금강령은 보통 불교 의식구로 알려져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간이 의례적인 공간이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연구진은 용상사지에서 아래로 약 400m 떨어진 더글리 유적에도 비슷한 시기 사찰 건물지가 확인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유적의 운영 시기가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겹치는 데다 문헌상 월롱산 일대에 용상사 외 다른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두 공간이 하나의 사찰 영역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 더근리 유적 같은 경우는 외부인의 접근성이 좀 좋고 건물 조성을 위한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좀 봉찰과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1: 발굴 성과를 종합하면 용상사는 적어도 12세기 중후반부터 17세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용상사와 고려 현종의 관계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려 왕이 용상사에 피란했고 그 왕이 현종이라는 구전이 전해지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이른 유물은 12세기 중후반에 해당해 현종 제위기인 11세기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물론 아직 이제 확인되지 않았을,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용상사가 후세 12세기 때 무렵에 현종 피란을 기념해서 창건했을 가능성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 추가 조사와 비교 연구가 이어지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용상사의 성격과 위상은 물론 고려 왕실과의 관계도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남과 북이 금강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명하고 불교적 가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을 주제로 제3차 남북불교 문화유산 교류 연구 포럼을 개최한 건데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금강산

0: 불교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윤 기자입니다.
1: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성지로 꼽히는 금강산. 화엄경에서 유래한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대표 명칭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랜 세월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5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산악 불교 전통 역시 핵심 등재 기준이었습니다. 표은사와 정향사, 신계사, 보덕암, 장안사 등 주요 사찰과 암자, 불상 등이 금강산 곳곳에 있어 깊은 불교 전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 한국 불교 근대사로 보면 아주 중요한 뭐 여러 사찰들이 있고, 또 사찰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큰 스님들께서 금강산에서 엄청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1: 불교에서 금강산은 단무갈 보살이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 즉 보살 주초로 인식돼 왔습니다. 고려시대 나홍 스님의 수행과 조선시대 왕실의 후원으로 발전해온 금강산 사찰은 조선 후기 청어계의 수행과 만일연불회, 근대 마하현 선방으로 이어지며 한국 불교의 핵심 수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 표은사, 장안사, 신계사 뭐 이런 곳들은 여러 유명한 근현대 스님들이 출가했던 곳들이기도 하고요. 사상적으로는 조선 후기 서산계의 중심 지역이면서 선과 연불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근대 불교로의 산실로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1: 북한 역시 민족유산보호법과 관광법 등을 바탕으로 금강산의 사찰과 불교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덕암과 표은사, 신계사 등을 민족유산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증일하암경에 나오는 명칭, 묘향을 품은 묘향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4: 관광 환경 역량을 준수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지구 개발과 민족 유산 보호에 입각한 원상 보존 관리를 통해 인민의 문화 휴양지이자 인류 공동의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명성을 영원히 빛내어나갈 것이다.
1: 이번 포럼에서는 금강산을 남북이 공동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 공통의 역사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유산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할 증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사찰과 석각, 역사길 등을 연결하는 역사 문화 경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남북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5: 불교계를 중심으로 많은 유산들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그리고 학계와 그런 데서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보존 기술을 교류하고 금강산의 공동 가치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금강산의 불교문화유산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가치를 매기로 한 학술문화 교류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태고종 법규위원회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총무원장 연임 관련 종헌 개정 우려에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닌 초안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태고종 법규위는 지난 24일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총무원장 연임제 등을 담은 개정안은 종도 발안제를 통해 각 교구 의견을 수렴한 초안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밟아가고 있는 정상적 입법 절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칙 경과 조치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으며 연임제 도입은 전 집행부부터 검토해온 종단 숙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규위는 이번 종법 개정안이 종단 발전과 공정한 종무 행정 확립을 위해 정상적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종단 미래를 위한 생산적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치악산 구룡사가 4부대 중에 원력을 모아 주요 불보살님을 새롭게 장엄하고 계금불사를 회향했습니다. 구룡사는 이번 불사를 통해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수행과 신행 공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학산 구룡사 대웅전 부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사부대중을 맞이합니다. 구룡사는 세월이 흐르며 대웅전과 지장전 등 주요 불보살상의 금박이 벗겨지고 일부가 훼손되자 지난해부터 계금불사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금불사는 지장전과 응진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룡사 계금불사는 지난 25일 대웅전과

0: 관음전 점한 의식을 끝으로 원만 회향했습니다.
1: 요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시는 데는 우리 신도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고 그래서 신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 점한 의식은 불상을 새롭게 모시는 의식을 봉행하며 개근 불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어진 법회에서 주재 해공 스님은 개근 불사와 불교 문화유산 보존에 힘을 보탠 불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현각 대종사는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는 개근 불사의 의미를 설명하며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한쪽에 짝을 잃은 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 위에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0: 이번 개근불사에는 구룡사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사부대중의 원력도 담겼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신도와 지역 주민들은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한 공덕을 함께 나누고 불사의 원만 회향과 도량의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3: 더운 여름에 이렇게 하느라고 다 모두가 다 고생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장엄하고 저희들도 한이롭고 앞으로 우리 신도들이 더 많은 부처님 가피가 늘 충만하였으면 좋겠어요.
0: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구룡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한 구룡사는 이번 개근불사를 계기로 새로운 수행과 신행 공간을 조성하며 천연 고찰의 전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4: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성찰의 시간이 이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온기로 이어집니다. BTN 부따회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뜻깊은 수료식을 가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숙연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정성어린 연불소리. 첫 걸음을 뗐던 입재의 서툴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스님의 지도 아래 정진해온 교육생들의 연불과 조가 소리에는 제법 숙련된 깊이와 온기가 묻어납니다. 지난 6월 10일 입재 후 약 두 달간 연불과 조가의 이론과 실기를 숙지한 BTN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완주한 수료생은 28명. 수료증을 품에 안은 교육생들의 얼굴에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뿌듯함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보현 행원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6: 교육을 받으면서 장모님의 영가 앞에서 제가 직접 49제도 모셔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도반들과 같이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 목탁도 배우지만 찬불과 조가를 배워서 너무 좋았고요. 더 어떤 극락왕생하는 그 영가님들이 더 마음이나 살아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심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5: 불교에서 회향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스스로에게만 돌리지 않고 이웃과 중생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마침표를 찍은 이날은 끝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자비 여정의 출발선인 셈입니다. 교육 과정을 지도한 스님들도 연불봉사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찬탄의 말을 건넸습니다.
8: 향을 싼 봉투가 향내가 나듯이 여러분들의 열애의 향기가 많은 분들에게 번져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9: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정말 제대로 된 봉사의 길로 나서는 대보살님들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존경하고 찬탄합니다.
5: 10기 회향생들은 앞으로 병원과 요양원, 소외된 이웃의 현장 곳곳으로 찾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따뜻한 품을 전하는 자비의 메신저로 활동하게 됩니다.
10: 이렇게 연불이 본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가 천도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큰 자비행과 보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5: 한 배움의 끝에서 또 다른 나눔의 첫발을 내딛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이들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연불 소리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자비의 울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마지막 경계에서 세상의 온기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0: 겉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09년 발대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연불봉사단. 상을 당한 불자 가정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연고 없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무연고 연불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비의 온기를 전할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은 이번 교육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든든한 원력이 될 것이라며 교육생들을 격려했습니다.
2: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연불봉사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해야 하는지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원력이 모여 우리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 이번 15기 양성교육에는 우리선원명상센터 원장 도영스님과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무관스님이 연불교육 강사로 나섰습니다. 교육생들은 조가연습과 연불, 목탁집전, 상가예절 등 장례 현장에서 필요한 예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3: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봉사가 불교계에서는 연불봉사라고 할수 있어요.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분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 이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 뜻깊은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배워서 제대로 한번 봉사해 봅시다.
1: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연불봉사는 단순한 추모 의례를 넘어 마지막 순간 홀로 남겨진 이들의 곁을 지키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불교의 자비행이기도 합니다. 도영 스님은 교육생들에게 연불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존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4: 우리 마음부터 왔으니까 끝까지 마음에서 머물러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열심히 행복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 교육생들은 오는 10월 교육을 마친 뒤 고인과 유가족의 외로운 마지막 길에 동행할 첫 걸음에 나설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0: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0: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사랑은 그 영원까지 뛰어넘는다.

0: 나상도 지혁진의 대남 열정.
1: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2: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1: 왜요, 왜요?
2: 지인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1: 아유, 아닙니다.
3: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2: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4: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2: 안녕하세요.
4: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3: 와, 너무 맛있습니다.
4: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3: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금은 하한 거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기상청 생기고는 최고로 기온이 더웠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양산이 최고로 더웠답니다. 그런 하한 거 더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영축총님 선방 스님들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아주 결제부터 해제 오늘까지 정말로 정진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해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신영과 외호대중 여러 스님들도 내가 보니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잘 대중 수호에 많은 신경을 썼고 여러 신도님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결제부터 해제까지 정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이 다 그러하지만은 우리 영축총님에는 정말 전국에서 1등 큰 시인들이 와서 다 정진하시고 여기 영축총님이 지금 옆살 신도들도 너무 신심도 장하고 공부를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 한량할 수 없습니다. 자유, 갱자유, 자유롭고 자유롭고 다시 또 자유롭고 한망공일시라. 한가하고 바쁜 것이 다 한때더라. 풍별

바람이 일어나면은 파랑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이 불면 파랑이 일어나는 것은 심상사라. 늘 있는 일이라 이거라. 그런데 어정 종래 불견침이라 큰 어선은 종래로 침몰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이래요. 어선이 뭐 풍랑 속에서 있지 뭐 풍랑 우여 있지 어디 뭐 풍랑을 피해가 가나 이거라. 그래서 풍랑은 있는 거는 늘 있는 일이고 심상사고 그게 침몰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올 같은 이런 혹한이나 또그 혹서나 또 추운 혹한이나 세월이 기후가 이렇게 변하고 세월도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지만은 요와 같이 바람은 항상 불고 파랑은 항상 일어나도 그건 있는 일이고 그게 어선이 침몰 안 하면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축총님 사부대중 여러분들은 이러한 풍랑과 이러한 얼음이 많고 더워도 많이 덥고 추워도 많이 추운 이런 세상에 꿋꿋하게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고 잘 수행을 해가지고 오늘날 여기에 모인 이 사부대중뿐만 아니라 오늘 바빠서 못 오는 여러 신자님들도 늘 가정이 태평하고 마음이 편하고 부처님과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통도 영축총님에는 극락세계가 그대로 열려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신도들은 뭐 듣나 마나. 그래서 해제 때나 저 여름에 선방스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법문이 막 자꾸 호주머니 송곳니가 난 것처럼 자꾸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런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가 이거가 있습니다. 이거가 있는데 여기서 해제 법문이라 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자꾸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길게 안할 작정입니다. 여 스님들 때문에. 나중에 보살님들은 또 나중에 또 백종 기도가 있으면 그 해양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큰 스님들 앞에는 길게 안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풍치구동천변누리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법문은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쓰면서 굴려튀기는 것이네.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말합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1: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2: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3: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4: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8년 되었습니다.
1: 해발 400m에 위치한 예진수님의 도량 경주 칠부람. 이곳에 가려면 1시간은 좋게 산을 올라야 한다는데요.
2: 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저희 오늘 칠부람에서 같이 네. 지내려고 네네. 찾아왔는데 네. 짐이 있다고
0: 네네. 짐 있죠. 우리 항상 짐이 있죠. 우리가 올라가는 짐, 내려온 짐. 올라가는 짐에는 먹거리,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들고 가야 되고, 내려온 짐에는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양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이거 우리가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 제작진도 함께 짐을 들고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0: 오늘은 저기 같이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서 우리 함께 저기 가서 지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오늘 폭염에 예, 들고 가야 합니다. 칠부람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자, 그러면 자, 스님은 어쨌거나 이거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 이거 들으실 수 있겠어요? 자.
1: 가방 안에는 칠부람에서 쓸 생활용품과 생수, 그리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들까지 가득 들어있는데요. 평소라면 부모님이 짐을 들어줬겠지만 칠부람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짐은 물론 함께 쓸 짐까지 직접 날라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배낭이지만 아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몫을 짊어집니다.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짐을 옮겨보겠다며 지게라는 묘안을 꺼내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게를 메워보니 만만치가 않나 봅니다.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배낭을 메는 제작진. 역시 인생엔 편한 길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동차도 닫지 않고 기계의 힘도 빌릴 수 없는 칠부람. 모두 어깨에 짐을 나누어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오가는 등산객의 도움을 받거나 스님 혼자 이 짐들을 옮겼을 거랍니다.
0: 지금은 사람이 또 많아졌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갔다 오죠. 사러 갔다 오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오면은 한나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1: 오늘은 함께 짐을 나눠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볍다는 스님.
0: 도르래가 없잖아요. 기계 도르래가.
2: 그래서 다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0: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다. 이 인간 모노레일은 느리지만 숨소리, 땀소리 이렇게 들고 가는 아주 오염이 안 된 그런

0: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1: 스님은 이 시간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답니다.
2: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3: 재밌긴 한데 살아있는 게 뭔가 신기해요.
2: 뭔가 좀 깨달음을 받았구나.
3: 제 무릎이 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4: 딱 밖에 풍경 보니까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던 그때,
0: 지금부터 숲속

0: 들어보세요. 이 작은 귀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1: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하는 스님. 눈을 지그시 감고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평소라면 무심코 흘려보냈을 자연의 소리들. 오늘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칠보람을 향해 산을 오르는데요. 힘겹게 오르던 산길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아이들. 뒤따르던 제작진에게 물도 건네고 먼저 경력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입니다. 서로 걸음을 맞추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숨이 턱 막힐 만큼 가파르게 이어지는 고개를 지나자 그토록 기다리던 칠부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칠부람은 원래 그 암자는 그한 100년 정도 된 그런 한 조그만 옛날에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9년도에 다시 우리가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왜또 이렇게 암자가 있냐면 우리 보시다시피 실불암 국보 부처님이 계세요. 그 남산에 많은 그 폐사지와 탑과 불상이 있는데 이 칠부람은 유일한 국보 부처님이세요. 그 가장 1300년 됐지만 남산에서 가장 훼손이 안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자가 지어진 것 같아요.
2: 삼배 올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1: 무사히 올라온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란히 삼배를 올립니다.
2: 지금 벌써 달이 떴습니다. 우리가 햇빛 쨍쨍할 때 올라왔는데 달이 돋아났어요. 우리 가서 저기 산신님한테도 가서 산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러 갑시다.
1: 이 산자락을 오래도록 지켜온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요. 모두 정성껏 예를 갖춥니다. 쉽지 않은 산길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곳, 칠부람.
2: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 걷는 길이 이미 수행이에요. 생각의 지우개, 무념무상, 오직 걸을 뿐, 오직 오를 뿐.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부람 중은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제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하는데요.
2: 그것도 다 풀어서.
1: 힘겹게 메고 올라온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이들이 따로 챙겨온 피자빵. 하지만 이 빵은 간식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공약물이라는데요.
2: 향료 이제 하나 니 해서 조금 이따 절하기 전에 불 밝히고. 올립시다. 향 하나 불 밝힙시다.
1: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낭 속엔 부처님께 올릴 과자와 무거운 쌀까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힘든 산길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었을 배낭. 먹고 싶은 유혹도 참아가며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끝까지 품고 온 아이들. 스님은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0: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모두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불공을 올리느라 고단함도 잊은 듯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도 빌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을 텐데요. 소원은 저마다 다르지만 부처님 앞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불공을 마치고 이번에는 참선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이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이 느리고 고요한 칠불암에서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을 하나둘 비워내는 시간. 눈을 감으니 비로소 마음속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던 옛 선사의 가르침처럼 작은 손을 모은 아이들은 어느새 차오르는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참선을 마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서로를 기다리고 도와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마음을 전했던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일기장에 담아봅니다. 스님도 그 곁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다짐까지 글로 적어 부처님 앞에 놓으며 간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냥 말했어요. 부탁했어요.
2: 10년 뒤엔 뭐 어떻게 돼 있을지 수 없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풍경 보고 노을 보니까 올라오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3: 스님, 지금은 네. 이제 나오고 계신 건가요?
4: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교 고학년 지환이의 좀 소감문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 또 하기 스님도 같이 올라왔는데 또 소감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너무 좀 감동이네요.
0: 아이들이 꾹꾹 눌러 담은 오늘 하루의 기록.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스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4: 칠불암에 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오다 보니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뱃속에서부터 칠불암을 오니 이제 칠불암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덕분에 설거지 내기와 쓰레기 버리기 내기를 이겨서 저는 상만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칠불암이 잘 있다가 집에 잘 가겠습니다. 부처님 안녕히 계세요.
0: 어느새 칠불암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하룻밤 머물 처서로 향하는데요.
5: 조심해, 여기 왼쪽에 남떨어져.
0: 모든 것이 낯선

0: 산사의 밤.
1: 신발 벗고 가요.
0: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2: 어? 부처님 세계다.
0: 잠들기 전 간단히 씻으러 이동하는데요.
1: 세면도 들고 나와서 저기서 씻으러 간다 이제. 방은 여기 불을 켜놓으면 돼. 걸레는 문 불을 꺼야 걸레가. 여기서 이제 씻는 거야. 이게 우리 씻는 장소야. 아유, 물이 진짜 없네. 잠깐만, 물이 없다. 아유, 물 없다. 물이 없어서.
0: 현재 길어지는 가뭄에 하늘길마저 바짝 마르면서 거대한 자연의 정수기마저 동작을 멈췄다는데요.
3: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종종 있는 거예요? 아니면
1: 거의 물이 없죠. 물 나오는 데가 귀한 데죠.
3: 그래서 저희가 올라올 때 그 페트병을 다 챙겼거든요. 이 먹는 물도 되지만 내가 씻고 다 사용하는.
1: 그렇죠. 다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3: 아껴 써야겠네요.
1: 엄청 아껴 써야 되죠. 알았죠?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많이 쓰면 아깝지 않나?
0: 물이 귀한 이곳에서 아이들은 평소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봅니다.
1: 그냥 물을 아껴 쓰는 게 일상이고 그냥 여기 살면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서 복을 감한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을 좀 아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전기 이런 걸 굉장히 좀 아껴 쓰게 돼요.
0: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고 제작진도 쉬기 위해 처서로 향하는데요.
1: 여기서 이제 예, 아까 보셨죠? 예불할 때 이렇게 예불하고 참선할 때 이렇게 참선하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차 마실 때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다 차를 마셔요. 그래도 여기가 부처님 옆에서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여기가 거의 가장 기운이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뭐 하루 불편하지만
3: 전혀 안 불편해.
1: 네.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세영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고생하셨어요. 네, 편히 쉬세요.
3: 네.
0: 불편함도 낯섦도 잠시 잊고 산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가파른 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신선암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마해보살 반가상이 자리한 이곳. 아이들과 스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봅니다.
4: 하루지만 하루 그냥 함께 어린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불법이 이렇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0: 다음 시간.
5: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일배.
6: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0: 천년의 세월을 품은 칠불암에서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함과 밥 한 끼의 감사함을 배우고 산을 내려온 뒤에는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요가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예진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7: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0: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 종단에서 이제 선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명상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초기 불교를 좀 중심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선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기 불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호흡 수행이기 때문에 그 호흡 수행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명상이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은 빨리어로 보면 자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으로 번역된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드야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음력을 해가지고 선나라고 번역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된 거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선종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자나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온 단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수행에서도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도 선정 중에서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 특히 색계 4선정을 활용해서 깨달음에 이른 이런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한 초기 불교도 그렇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에서 핵심이 되는 건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것이 뭔지, 이 선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수행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하고 또 이게 이제 선명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매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삼매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 삼매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또 삼매는 그 우리가 경전에 보면 바른 삼매가 있고 그릇된 삼매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삼마 사마디 그러면 이건 이제 바른 삼매 이런 거고 미차 사마디 그러면 그릇된 삼매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선정은 바로 바른 삼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매가 뭔지 간단히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삼매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바른 삼매가 바로 선정 불교 이제 팔정도에 보면 바른 삼매를 네 가지 선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네 가지 선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이 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선이라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깨달음에 유용하고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그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 가래, 집착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원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데 그런 집착을 이제 내려놓는 방법이 뭐 그걸 버리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좀 진리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붙들고 있던 게 정말

가치도 없고, 뭐좀 속된 말로 하면 금인 줄 알았는데 똥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명확히 이해를 하면은 이 지고 있는 걸 놓아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여기에 집착을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하는, 통찰하는, 꿰뚫어보는 이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지혜가 생기려면 우리가 막 이래 산만하고 어지럽고 이런 마음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마음에 뭔가 오염이 돼 있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집중된 상태를 만드는 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말 에너지, 분산된 에너지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의 딱 통일된, 집중된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면 그런 데서 얻어지는 통찰이 엄청나게 깊이 있는 통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마음의 그런 힘을 길러서 마음이 좀 이렇게 통일되고 깨끗하고 집중된 그런 상태가 돼야 이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꿰뚫어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삼매를 닦는 방법이에요. 우리 세속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그 일에 집중해야 잘 되죠, 그죠? 뭔가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 있고 아주 깨끗해진 그런 마음 상태로 뭘 했을 때 이게 효과적이고 굉장히 큰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거를 권유하셨고, 당신도 이제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명상이라고 할때그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마디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삼매로 보통 업력을 한 거, 이거는 이게 번역을 했다기보다 그 단어가 나오는 걸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업력, 음을 그대로 따온 거죠. 그런데 이 삼매란 뜻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을 한 곳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고르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통은 이제 그냥 집중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삼매를 좀 되게 가볍게 번역하면 집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모자란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에 좀 가깝긴 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이 모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마음이 모아지면 강력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힘이,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긴 모으는데 이 모으는 것을 제대로 안 모으고, 그러니까 마음에 힘만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삼매를 닦는 거하고, 그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삼매를 닦는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닦은 삼매를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른 삼매를 닦으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이제 탐진치를 버릴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탐진치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핵심이 이제 집착이죠. 그런 집착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노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에서도, 세속에서 자기가 못한 자아 실현을 하려고 수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막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너들보다 수행도 많고 수행도 깊고, 또 내가 바람일도 훨씬 더 높다, 이런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수행 경험을 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고

그 세속에서 마치 이제 뭐 뭔가를 얻었을 때 그거를 자만을 한다거나 이기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릇된 삼매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 어떤 마음 상태로 수행하냐에 따라서 이 수행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좀 하셨죠? 뭐 수행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하고 공감도 못하고 소통도 잘안 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나 뭘 위해서 수행하는지 그 방향성을 모르는 게 커요.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목적을, 방향을 모르니까 하다가 뭔가 얻어지면 그거 막또 평소 습관대로 내가 뭔가 좀 경험한 걸 자랑하고 막 남들에게 그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런 식의 어떤 마음 상태. 그러고 자기 견해, 수행하다 조금 알게 된걸 가지고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삼매를 딱 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올바르게 하면서 내가 그 수행, 이 삼매를 닦는 마음의 힘을, 근육을 기르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이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닦도록 해야 이제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정견이 있고 이 정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르게 사유도 하고 정어 정업 정명 이거는 이제 언행을 바르게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력하다 보면 마지막에 얻어지는 게 뭐라고 나와요? 여덟 번째 요소가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는 앞에서 말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얻어지는 게 바른 삼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는 이제 바른 견해고. 이 바른 견해하고 또 여러분 같으면 오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를 어기지 않고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삼매를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뭐가 알아야 되냐면 아 탐진치가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 상태라는 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거는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삼독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독처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삼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건 지혜거든요. 지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냄이 없으면 사람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없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버려지고 좀 이게 집착이 놓아지게 되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거고, 극복해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가지고 수행을 해야 내가 지금 하는 마음이 욕심으로 하는지, 화로 하는지, 아니면 어리석게 뭔가 하는지, 이런 거를 잘 살피면서 이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행이 이제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서서히 걷어지면서 이제 삼매로 간다. 마음의 힘이 길러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음을 되게 이제 바른 방향성 부처님께서 이제 설한 탐진치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해롭다는 걸 이해하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 노력의 방향은 탐진치를 버리고, 그죠?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해 지혜나 자비, 삼매, 이런 거를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쓰여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마음의 힘을 길러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한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다가 뭔가 이제 삼매를 닦다가 내가 마음에서 뭔가 빨리 이거 얻어서 남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뭐로 봐야 되겠어요? 욕망이, 탐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탐욕을 내려놓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아, 내가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과정이다. 이걸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놓아가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닦아나가야 올바른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이나 화나 이런 게 기반이 돼서 뭘 한다면 이걸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계속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잘못된 길을 봤을 때, 그러니까 탐진치를 기반으로 가는 건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거를 정리하고 다시 청정하게 해서 수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건데, 이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이 알아차림이 기반이 돼야 올바른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고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청정하게 하고 오염되지 않게 하는 이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흘러가기 굉장히 쉽다. 옆길로 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닦는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는 대상에, 보통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집중이라고 하면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대상으로 마음이 가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따라오는 거죠. 근데 내가 집중을 하되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살피면서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집중을 닦도록, 이 삼매를 닦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의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꼭 들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대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삼매고, 이런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이걸 닦다 보면은 어떻게 닦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삼매는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호흡 수행을 가리키니까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숨이라고 하는 하나,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여기에다 마음을 기울이는데, 여기에 단순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방편인 거예요. 숨에다 마음을 이렇게 숨만 알아차리는데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째요? 여러분 마음이 보통 이제 아직은 그 이게 삼매의 힘이 약하면 딴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딴 생각이 흘러갈 때, 이 흘러가는 생각이 보통은 이제 그런 욕망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이 생각을, 이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일어난 생각은 내버려둬도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이 생각을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또 욕심내고 있구나. 화내는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내버려두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 마음을 최소한의 이해는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그 탐욕이나 성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 그게 극한에 이르면 숨이라는 게 완전히 몰입되면서 이제 거기 소위 말해서 완전히 몰입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

대상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그냥 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면 자꾸 이게 다른 게 개입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이걸 이제 알아차리고 이걸 이 마음을 놓아 이게 이제 정체 이 생각의 정체 자체가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런 거를 놓아버리고 다시 이제 집중 상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계속 이렇게 청정하게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에 벗어나면서 또 이걸 어떻게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지혜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집중력도 개발돼 가는 그런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삼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은 보통 어때요? 뭔가 치우친 생각이 되죠, 그죠? 내가 집착이 붙으면 이게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고 그냥 내 자식만 이렇게 두둔하고 이 분명히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해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왜곡되는 거거든요. 치우치고 화가 나면 또그 사람 나쁜 면만 보지 좋은 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있는 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왜곡이 된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런 걸다 버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이런 탐욕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이래 가니까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고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이 막 움직일 때는 우리가 막 마음이 생각이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이런 게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으로 빠져요. 멍해지고 졸음으로 빠진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해태혼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태혼침이 있으면은 또 의식이 둔해져요.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또 해태혼침이라고 알아차리고 이걸 또 극복을 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수행이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면 정신은 또렷해지고 마음은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아주 균형 잡히고 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은 편한데 멍한 이런 건 자는 거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지면서 정신은 우리가 수행 방편을 정확히 놓치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힌 이런 마음 상태가 점점 돼 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몰입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외도에서 수행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다른 보통 일반적인 외도의 삼매는 집중 위주로 가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우리 마음, 소위 말해 세속적으로 말하면 인성을 바로잡으면서 집중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아주 지혜롭고 자비롭게 하는 그런 바탕에서 집중이 되도록 이 수행을 닦는 과정에서 그런 우리 마음의 정화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집중력은 좋은데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집중력이 좋아갖고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엉망인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바른 삼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삼매를 얻어도 그 삼매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도 같이 정화되고 청정하게 돼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이제 번뇌를 버려가면서 만약에 선정을 얻었다면 이 선정을 얻은 이 선정의 힘이 나중에 어디로 이렇게 힘이 완전히 모여서 정말 강력한 힘이 생겼을 때이 힘이 어디로 작동하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다가 잠시 이렇게 완전 몰입된 상태로 있다가 나와서 이 몰입된 에너지를 쓸 때는 어디로 쓰겠어요?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가 해오던 일이 그런 거니까 계속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서 했고 일시적으로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 번뇌를 놓아버렸는데 그러면 나와서도 이제는 완전히 이걸 완전히 소멸시키는 쪽으로 끝장내는 쪽으로 작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른 삼매가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욕망을 잠시 억누르고 욕망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막 집중하는 쪽으로만 가고 내 마음에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말리라. 이 선정 얻은 걸 갖고 내가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많이 수행을 했다 치면 그러면 이 선정이 도 아니지만 그런 거는 그런 강력한 집중 상태에 있다 나와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견해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바르게 삼매를 닦아서 우리가 마음을 정화해 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간 삼매를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정은 이 강력한 마음의 힘이 그나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번뇌가 버려졌는 건데 이 선정의 강력한 이게 이제 힘이 이런 번뇌를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선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고요하게 이렇게 사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우다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거의 원어 뜻 속에 무슨 뭘 태우겠어요? 예, 번뇌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마음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바른 삼매를 닦아서 선정에 들게 되면 이 선정의 힘이 번뇌를 완전히 태워버려서 우리가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계속 개발하라고 권유한 이유가 우리가 힘을 막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이걸 이제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도 어려운데 바른 삼매를 닦아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대상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 나와서 이 몰입된 에너지가 완전히 지혜로 이렇게 재전환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가리킨 게 바로 이 선정을 닦아서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선정은 여실지견의 토대가 된다 그랬거든요. 선정 자체가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고 이 선정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다시 현상을 바라보고 그거를 통찰하는 쪽으로 쓰면 그게 여실지견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게 이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이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가 외도의 그런 수행법과 차별화되는 또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선을 닦는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뭐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고 이제 바른 삼매가 8정도에 보면 바른 삼매가 이제 색계의 네 가지 선정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은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을 계속 정화해 나가면서 이 번뇌가 쉬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하나의 대상이 몰입되게 돼요. 그게 선정이고 이 몰입된 마음이 이제 지혜 쪽으로 확 터져 나오는 것.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뭐 타파하고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수행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바른 삼매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선이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 깊이 있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바른 삼매를 닦는지.

일단 제가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 정도를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잠깐이라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되새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마음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이제 호흡 수행을 할 어떤 삼매를 닦을 때 제일 방해하는 건 생각입니다.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움직이는데 이런 생각은 일어난 생각은 내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점점 커져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아, 이 일어난 생각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걸 좀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은 그냥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어찌 할수 없다는 하여튼 이거는 일어난 생각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이라는 거. 우리가 이 수행은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과정이 수행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한번 이해를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나와요. 바르게 기억한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 수행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앉아 있다. 그냥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수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자선 자세 뭐 책상에 앉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앉고 허리는 항상 곧게 펴야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은 몸에 문제가 되니까. 눈은 지그시 감아보세요. 자리, 이제 편하게 자세를 취한 다음에, 눈을 이제 반개를 하기도 하는데, 반개를 해도 되고, 졸음이 올 때는 다시 눈을 잠깐 뜨면 됩니다. 근데 눈을 이제 감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은 감아도 됩니다.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 손은 이제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앉아 있으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제 좀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그다음 목, 어깨, 양팔, 몸통, 다리 이런 쪽으로 쭉 의식을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뭔가 굳어 있는 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이제 어깨, 그리고 양팔 그리고 몸통. 뭔가 좀 굳은 몸을 약간 움직여주면서 좀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리. 이쪽으로 쭉 가고. 그 다음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다리부터. 양다리 이렇게 한번 쭉 풀어주고.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양팔. 그 다음에 어깨, 목, 머리. 이렇게 해서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선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이 귀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숨만 좀 알아차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에 좀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만 알아차리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숨에 마음을 계속 기울입니다. 그렇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를 이제 그냥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만 그냥 마음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아무래도 생각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숨을 쭉 알아차리세요. 그러다가 생각이 움직이면 대체로 이제 뭐, 내가 뭔가를 계속 과거에 좋았던 생각을 즐기고 싶은 거 또는 내가 수행을 좀 빨리 잘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뭔가 아 선정이 좋다는데 깨달음이 좋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생각 뭐 또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막 즐기고 있는 생각 이런 게 일어나면 이 생각의 정체는 뭐겠어요? 그걸 좋아하고 쫓아가는 거니까 아 내가 이
집착이구나, 탐욕이구나 하고

그냥 그건 이 정체만 알아차리고 여기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이 생각은 그냥 그 내버려두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아, 탐욕이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앉아 있는데 자꾸 막 뜻대로 안

성냄은 싫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아, 이거는 화구나, 성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그냥 그 생각의 정체만 알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돌아와도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보통 이런 이제 번뇌가 있는 생각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걸리게 해요. 그런 생각은 적어도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다시 이건 그냥 네 알아서 레버를 두면 사라지니까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또아 이건 성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꾸벅꾸벅 졸리거나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해태 혼침이구나 하고 빨리 숨을 찾아야 돼요. 해태 혼침에 빠지면 숨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태 혼침 빠졌다 하면 빨리 숨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숨을 차리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것만 알아차리면서 딴 생각이 거의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숨만 알아차리면 그 시간을 쭉 이어가기만 하면 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생각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 몸과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걸리는 그런 생각은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또는 해태 혼침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이 슥슥 스쳐 지나가는데 마음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생각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게 탐욕인지 성냄 이런 걸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 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운지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더 반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식으로만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쭉 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만약에 수행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나한테 일어났던 생각들이나 이런 게 주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고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고 어떤 게잘안 됐고 이런 거를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게 반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숨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숨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오염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딴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 또는 해태혼침인지 이 정도 말고 다시 숨으로 돌리고 이렇게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이게 정체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숨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게 극치에 이르르면 완전히 여기에 몰입하는 그런 선정에 들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바른 삼매가 개발된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가사장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목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어직비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다약구 유인어차경금수진해지사구계당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선

0: 형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불게이지의 올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번 주에 이어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관 능예 소래가 개종 진성 연기하며, 즉 능예 소래가, 능예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 전에 예배를 드리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래라는 자체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나나 절을 받고 계시는 부처님이다. 진성, 참다운 본래의 성품을 쫓아서 연기를 한 줄을 관하며, 연기,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과라고. 그래서 부처님과 나의 차이는 본래의 성품은 같은 거예요. 한 고향 사람이라는 얘기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성품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 고향에서 와서 출세를 하신 분이야. 다 아시는 분이고 나는 공부를 덜 해가지고 아직 모르는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까 연기라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옛날에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원래 한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는 다 아주 그 집안이 좋은 그런 자제들 태였어요. 잘 생겼죠. 하나는 윗마을에 살았고 한 분은 아랫마을에 살았어요. 하루는 마을에 큰 축제가 벌어졌답니다. 축제 때는 대개

뭘 합니까?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건 옛날에도 축제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축제는 주로 낮에도 하지만 밤에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불빛을 피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축제가 벌어진 날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그 축제의 현장을 가려다 봅니다.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저렇게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저들이 앞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처럼 100살을 사는 사람이 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지. 훗날 뭐가 될 거를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둘이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 100년 후면 흔적도 없이 그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을 거야. 당연히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인생의 무상함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스승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산자야라고 하는 분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목마릅니다.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산자야라고 하는 분의 문화에는 250명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자야에게 어느 날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스승님, 그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착하면 복 받습니까? 악하면 벌 받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때도 지금도 모든 종교는 착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착한 사람도 찌질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산자야한테 물어보니까 산자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가 맞긴 맞는데 그게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무슨 진리가 그런 진리가 있냐, 나의 스승은 이런 답을 주지 못한다면 이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둘이 내려오면서, 우리는 아직 진리를 가르칠 만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스승을 만나거든 그때 모여서 다시 공부를 하자. 이래서 서로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누어져서 길을 갑니다. 그때 사리부의 눈에 아주 잘생긴 스님 한 분이 바루를 가지고 탁발을 나와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리불이 너무나 새롭게 느껴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가 눈에 들어오기에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서가문이라고 하는 큰 스승의 제자다. 내 스승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그럼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로 이야기를 해주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비구 스님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내가 내 스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기억해서 절망하기는 조금은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고 출가를 했다면 스승이 그래도 뭔가 가르칠 만한 부분 또 감동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냐, 그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마성비구라는 그 탁발생이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면이라. 아불대사는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삼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분을 그렇게 연기하는 겁니다.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멸이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니 세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스승에게 나를 안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마성비구가 사리불을 부처님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리불을 만나서 사리불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줍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선인선가요? 악인악가에 대한 부분을 부처님에게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선인선가요? 악인악가는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착한 사람도 그 착함이 다 무르익기 전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악한 사람도 과거에 지어있는 선이 다 달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로 절대 악하지 마시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인과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성. 즉 부처님도 우리도 똑같이 법계 구족계 주인공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십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의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 중에 뭘 꺼냈을 거냐? 부처님은 부처의 능력을 완벽하게 끊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은 바로 절을 받는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실행해내기 때문에 소래, 즉 소래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 능년을 우리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불자로서의 행위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심 감흥이 불어 영양상존이니라. 감흥이 헛되지 않아 영양의 바탕 조침을 깊이 믿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지성이면 감찰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본인이 노력은 안 해놓고 될까 안 될까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게 문제예요. 노력은 안 해놓고 큰 걸 원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개 보면 부처님이 줄까 안 줄까만 생각하세요. 부처님은 주고 안 주는 부분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다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한 마음, 내가 한 행동은 절대 딴 데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흥이 헛되지 않아서

본 모습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본 모습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형태가 없이 그림자만 있진 않아요. 반드시 어떤 실존적 부분이 존재해야만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메아리라는 자체는 원래 소리의 근본이 있어야 메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소리의 본래가 존재하고 있어서 메아리가 되는 거지 메아리가 있고 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상종이라는 자체를 그 영향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림자 역자와 그림자와 소리를 이야기하는 본체의 물건이 있을 때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소리의 본질이 있을 때 메아리가 만들어지듯 내가 움직인 모든 부분은 절대 어디로 가지 않는다. 내 마음이 성실하게 노력했거든 그 부분은 헛되지 않아. 반드시 그 결과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요. 내가 노력한 것은 어디로 절대 가지 않아. 그런데 대개 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거저 이루어지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절에 와서 기도를 해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나도 그래. 다 힘들어요.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힘들지 않고 되는 게 없나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다 해준다더라. 가끔은 보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꼭 다 들은 것처럼 해놓고 일어날 때쯤 되면 또 뭐라는지 그거 말고 딴 건 없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체가 없이 그림자가 없고 소리가 없이 메아리가 없듯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상담할 때 제일 잘하시는 스님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스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업을 짓고 내가 받고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얻고 내가 지혜를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입에 밥 들어가면 내 배가 부르지 상대방이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잘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출가를 해서 아주 큰 스님이 됐어요. 그 큰 스님에게는 누가 있냐면 누이 동생이 하나 있어. 그 누이 동생하고 이 오빠하고는 아주 사이가 참 좋았어. 근데 이 스님이 출가를 해서 큰 스님이 됐으니까 그 절에 가면 그 큰 스님을 따르는 많은 신도들이 그 누이 동생을 친절하게 대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이 동생은 우리 오빠가 큰 스님이니까 목에 힘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아, 목에 힘이 들어갔어. 우리 오빠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 누이 동생이 가관이야. 지가 큰 스님도 아니고 지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오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들먹거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 누이 동생을 저 병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게 불교지 누군가의 그 힘을 통해서 거들먹거려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본인이 돼야 되는 거지 남이 나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특히 부처님 도량에서는요 마음 닦는 게 불교예요. 친하고 안 친하고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누이 동생이 저 잘못된 부분이 버릇으로 고쳐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심 공양을 준비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누이 동생이면 그래도 밥도 따로 주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하루는 밥을 잘 차려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공양을 드셔. 누이 동생이 오빠 방에 와가지고 큰 스님 공양 드신 걸 쳐다보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어. 근데 이 오빠가 누이 동생에게 밥을 먹어버린 소리를 안 해. 그래서 누이 동생이 속으로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오빠가 돼가지고 저렇게 얀장머리가 없을까? 그래서 본인은 누이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먹고 난 이후에 상을 물리고 난 다음에 누이 동생이 물어봤어요. 배부르지? 라고 물어보니까 누이 동생이 화가 나야 안 나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큰 심이면 큰 심이지. 어떻게 당신이 밥을 먹어놓고 내 배가 부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어딨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큰 심이 하신 말씀이 어찌 너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네가 배가 불러야 당연한 거지. 어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생각하는 게 아니 오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상식에도 없는 짓을 하냐고 막 따지니까 하는 얘기가 거봐라.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큰 힘이 됐지. 네가 뭔데 내 흉내를 내고 다니냐. 나는 네가 그 짓을 하고 다니길래 내가 밥을 먹으면 네 배가 부른 줄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책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듯 여러분들은 보듯이 누군가로 인해서 덕을 볼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바로 불교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거중요하야. 대중의 처소에 거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대중의 처소는 어디예요? 기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무르 대중 처소.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이 법당. 이런 부분에 거하되, 머무르되. 수상 양부장하며. 무름지기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며. 근데 우리는 다퉈야 안 다퉈요? 아, 가끔은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제발 좀, 질서 좀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이제 일반적인 불자님들은 되게 기도하고 집으로 바로 가시는데, 몇몇 분들은 여기서 집에 갈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먼저 기도하고 끝나신 분들은 본인 자리에서 잘 누워 자면 되고, 또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내가 먼저 가서는 그 자리에 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와서는 그 다음 자리를 점하면 되는데, 내가 옛날부터 이 자리는 내 자리라 이거야.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모르고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 발로 걷어차요. 저리 가라고. 그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 기도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여기에 본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간 사람이 차례차례로 누워서 쉬고, 그리고 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늦게 온 사람이 너무 덜그럭거려가지고 깨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스님들이 혼자 대기가 살잖아요. 근데 대중의 처소에 머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될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은 모든 불자들의 공통 본무예요. 스님들까지 다 공통 본무예요. 근데 이 세상은 보면요. 살아봐야 알아요. 우리 스님들도 가끔 보면 이제 그 외국 여행을 갈 때가 있잖아요. 외국 여행을 갈때 보면 룸메이트가 참 중요해요. 평상시에는 엄청 친하게 지내요. 뭐, A도 있고, 매너도 있고, 그런 줄 아는데, 이게 이제, 그, 여행을 가면, 여행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혼자 방을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그렇게 파트너를 정해서 잠을 자잖아요. 그거 며칠 갔다 와가지고요, 평생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평생 같이 살아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님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참아야 될 일이 많겠다. 절에 사는 것도 참아야 될 일이 많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더 참아야 될게 많잖아요. 그게 참으니까 사는 거지 내 입맛에 딱 맞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연애를 할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만 결혼을 하면은 안 보고 싶은 것도 봐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생 잘 살려면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묘사처에 머물러 살 때는, 거기에 거할 때는 항상 서로 양보를 해서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말고. 수호상 부호하며 서로 도와서 양보를, 상부상주하라, 도와주라. 여러분들한테 이 말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스님들은 평생 혼자 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어려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함께 살았던 그 선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몸이 안 좋으셨어요. 평생 한 방에 사는데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도 몸을 눕지 않으세요. 항상 앉아서 생활을 하세요. 근데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끼칠까봐 약이나 이런 걸 중간에 찾아 드셔야 되는데, 그거 찾아 드실 때는 랜턴 요만한 걸 가지고 항상 살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평생 사신 분이 계세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보면 아주 모범적인 어떤 수행자를 볼 수 있죠. 절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속 문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시며 그렇게 배려하고 사는 부분이에요. 그게 수행자예요. 여러분,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상대방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참된 수행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민폐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의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조약돌은 혼자 둥그러지지 않는다. 서로 몸을 부딪혀 둥그러지듯이 혼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부분의 삶을 도라고 말하지 말아야 해요.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갈등에 물들어가지 않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안 보고 지켰다고 말하지 말고 지키고 절제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부분에서 마음이 커지는 거지, 나는 본 일이 없는데 거기서 뭘 지켰단 말입니까? 그래서 서로 부딪혀 양보하고 이해하는 부분,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에 화합을 이뤄낼 줄 아는 부분이 도의 근천일 수 있다. 그것이 수행의 근본일 수 있다. 신쟁론 승부하며 승부를 다투어 논함을 삼가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가 생기면 맨날 앉아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야 안 싸워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쟁론 승부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마음을 고치는 게 우선인데. 그런데 모여 살다 보면 전도 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절에는 공덕을 지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삐져가지고 옆에 사람 싫은 사람 있어 없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고치러 오는 거야, 그 마음. 그걸 바꿔야 되는 거고 그걸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보면 본인들끼리 다퉈놓고도 누구한테 오는 줄 알아요? 꼭 나한테 와요. 와가지고 그게 나쁘다 이거, 그게. 그런데 그런 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말아야 돼.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살고 있는데 곤충들이 서로 먹이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서 옳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아, 곤충이 서로 먹을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어, 서로 뺏고. 그럼 우리 사람이 바라다 봤을 땐 어떻게 보여요? 이놈이 오라요? 이놈이 오라요? 똑같죠? 곧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존심 갖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찮아 보이듯, 우리가 사는 모습이 진리를 구하러 왔거든 진리를 구하는 부분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하고 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부분에 허성세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절에 오셔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절에 온 건 공덕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서 온 거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싸워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게 더 커. 그러니까 쪽박을 깨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거나 어떤 그 가르침에 부응하지 않는 부분이 마음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히 보면은 절에 와서 그 쩌그럭거리고 싸우는 이유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크게 옳고 그름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큰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이 사람 말 들을 때 그 말도 맞다 이거예요. 그럼 난 지켜보는 난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왜? 우린 습관이 어떻게 들어있어요?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논리에 습관되어 있어요. 너는 옳고 넌 틀렸다. 그런데 진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너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입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팠을 때는 찬밥 한 덩어리가 내 생명을 구하는 감로수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불렀을 때는 진수성찬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가치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듯이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변해갈 수 있는 부분이 삶이 세상인 거로 너도 옳고 너도 옳게.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건 없어요. 뭐가 있을 뿐이에요?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빨리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빨리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금덩어리보다 밥 한 덩어리가 더 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막의 길을 가는데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은 당장 죽어야 돼. 근데 그 물 한 모금이 황금 덩어리하고 맞바꿀 수 있는 부분이 가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황금 덩어리 끌어안고 죽는 게 나아요? 황금 덩어리 주고 물 먹고 사는 게 나아요? 아시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답이 없대. 우리는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 진리를 향해서 가면 된다. 그것만 고민하자. 이게. 절에 오셔서 가는 부분은 딴 생각하지 말자. 화합이 근본이다. 모든 부분은 어떤 게 영원히 남는 일이냐. 100년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가치를 가치로 둘 거냐. 억겁의 윤회를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의 가치를 더 크게 볼 거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정말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논쟁할 일이 있겠냐.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신취도 한화하며 머리를 모아 한가로이 이야기함을 삼가하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성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큰 절에 갈 때가 있죠. 구인사라든 큰 절에 갈 때가 있죠. 그럼 귀하게 가셨잖아요. 가셔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잘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시간이 잘 안 가니까 기도하러 온 본모습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빨리 날이 새나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하도 가다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예? 네? 아시네. 커피 빼먹으러 가가지고 그놈의 커피가 왜 그리 빨리 발려 또 천천히 먹어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다 보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새탈같이 많은 날에 오늘 하루 커피 먹고 놀았다고 뭐 큰일 날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한가해.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 소원은 빨리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빨리 이루어야 되는 마음 따로, 기도하는 마음 따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달랐다. 일주아버지 경 6년을 하셨다. 한번 앉아 6년의 세월을 보내되 그 시간을 참으로
짧게

느껴졌다. 6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짧게 느껴졌을까? 간절함. 여러분, 깨달음을 구하되 지혜를 구하되 간절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도 보고 뽕도 따고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그러고 나서 언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롭게 머리를 모아서 이야기함을 삼가해라. 내보면 기도하러 가가지고 또 묘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되지 꼭 옆에 사람 같이 가지. 아니 화장실 가는 길이 철만 일도 아닌데 그냥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옆에 안 가고 싶은 애도 같이 가재. 같이 가다 보면 중간에 서가지고 또 할 얘기가 있어 없어?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가는데 관세음보살 부르고 앉았는 거하고 신발 신고 가가지고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시간이 언제 잘 가요? 참 묘하죠. 그 시간이 가는데 그냥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하면 시간이 참 안 가는데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꽃을 피우다 보면 뭐 30분, 1시간 가는 게 그냥 후쩍후쩍 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해놓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한 가지는 얘기할게요.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나.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거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가히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이야기함을 삼가하고 신호 착타해라. 남의 신발을 그릇 신지 마라. 잘못 신지 마라. 이거 여러분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 구인사 같은 데 사람 많이 모일 때는 막 너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발 잊어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신발 주머니를 다 가져가서 그 신발을 사서 어디에 놓아요? 내 가방에 잘 모셔놔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 신발 꺼내서 신고 다시 가져오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신발 하나 신고 가요? 안 신고 가요? 신고 가. 그리고 이제 가서 바로 갔다 온다고 갔는데 가다가 누굴 만났어. 그러면 그 신발을 남의 신발 신은 걸 기억을 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아직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신발이 뭐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그거 신고 시역 세월을 보내. 신발 주인이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본인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남의 신발 잠깐 신고 간다고 가요. 그럼 또 이 사람도 갔다 오다 또 누구 만났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보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또 남의 것도 신어야 안 신어요? 신발을 한 번 잘못 신었는데 몇 명이 바꿔 신었어요? 이게 완전히 악순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구인사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고려시대에도 있었네? 고려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발을 바꿔 신지 마라. 이렇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가벼운 하나의 행동이 가벼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가벼운 하나의 행동이 또 다른 염세적인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만 가지고 좋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한번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구인사를 갔는데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희한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아, 나는 이제라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신발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블록인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끊임없는 신심이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멀리 인연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닌 그냥 신발 한번 잠깐 신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부처님하고 98,000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우연히 한 행동이 누구에게인가는 엄청난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일은 절대 아니다. 말 한마디 행동과지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눈빛을 좀 온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야, 거긴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눈빛이 착하더라. 어? 선악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눈빛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라고 좀. 그래서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상대방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것 자체도 꽤 필요한 부분이 덕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발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신자와 올차하며 앉고 누움에 차라를 넘음을 삼가하며, 여러분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아까도 기도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로 찜하는 자리는 꼭 가서 발로 걷어차서 내 자리라고 싸우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참 희한하게 여러분 절에 오셔도요, 평상시에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참 묘한 게 본인 앉았던 자리를 꼭 가요. 그죠? 그 씀이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있던 날도 보면 그 자리고 그 자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일을 하지 마라. 딴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냥 옆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본인이 꼭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그 사람보다 먼저 오면 되잖아요. 왜 남이 한 부분을 내서 꼭 그렇게 기득권을 주장해서 많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내는 일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앉고 누움에 차례를 넘음을 삼가하고 대객 원담에 객을 대하여 이야기하면은 부득 양호같이 하고 실어금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이 오면 내 집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흉을 보면 안 돼요. 대개 보면 집에서 살림을 살 때도 밖에 있는 이웃집 만나면 누구 흉을 많이 봅니까? 누구 흉을 많이 봐요? 시어머니 흉 보고 내지는 신랑 흉 보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시어머니 흉 봐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 눈빛만 쳐다보도 불안해 안 불안해? 아, 그 짓을 왜 해? 어? 내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 좀 험담을 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얼굴만 이상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근데 내가 시어머니 칭찬만 했으면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고 들어와도 가슴이 내려앉아요 안 내려앉아요? 안 내려앉아. 아니 흉 볼 게 없어가지고 내 신랑 흉을 보냐고. 내 신랑은 뭐 돈을 잘 벌어온 데는도 못 벌어온 데는도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 대개 보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건 나 때문에 잘 된다 이거예요. 나 때문에. 그 말 듣고 싶은 거야. 아, 본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편 잘난 것만 하냐고. 그래서 대두리면 밖에 나가서는 우리 남편 잘났다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돈이라도 꿀 수 있다니까.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 절에 살면 우리 지금 대성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면 어디 가서 대성사 자랑하지 대성사 주지 현찬때 소리는 하지 말라고. 어? 뭔 얘기냐면 대성사 간부들이 잘하고 대성사 신도들이 착하고 대성사 주지가 잘한다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여기 힘들어 오고 싶지. 그거 현찬어? 보는 거하고 달라? 살림살이 희한하게 살아? 그러면 딴 사람이 여기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요. 그 얘기야. 손님이 오거든 절대 험담하지 말아야 해. 되도록이면 좋은 이야기 하라. 좋은 얘기. 여기 구인사 가가지고도 시간만 있으면 우리 절 대성사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성사가 너무 좋은 절이었었는데 주지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뭐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면 내진 일을 밖으로 추함을 드러내지 마라. 그 추함을 드러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살림을 살 때도요. 우리 집안이 된다 해야 잘 됩니다. 아시겠죠?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푸짐하게 생겨, 푸짐하게.

0: 이 말에도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갖고 하든 그 100만 원 벌어온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라고. 그래야 좀 더 벌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 아시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걸 벌었냐고까지 거를 그래 놓고 하면 그 다음에 아예 날 센 거야. 아니, 나는 어차피 배째라. 어차피 낙인 주의에 나 끝났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거야. 자꾸 칭찬해 주라 이거야. 저희 집에서도 칭찬하라 이거야. 재무도 잘한다고 하고 부회장도 잘한다고 하고 부녀위원도 잘한다고 하고 우리 직원들도 잘한다 해야 되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집안일도 절일도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부분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찬사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정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된다 다 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는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훨훨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법문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 모든 재앙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칠판에 써진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위대성, 그리고 절대성, 그리고 사회적 실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불자들은 나는 불자요,

나는 부처님 믿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자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겠습니까? 아,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훈련 받을 때 얘기입니다. 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 조사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 기독교보다도 제일 나중에 불교 신자 통계 조사했습니다. 불교 신자 손 들으시오. 한 1, 2분이 지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열심히 불교에 심취하고 있었을 때 제가 하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둘. 근데 둘에서 셋은 좀 빨라요. 셋, 넷 하더니 한 30여 명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나 천주교 수보다도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160명 중에 30명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발동이 늦게 걸렸을까? 왜 불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저했을까? 근데 그 뒤로 제가 교수 불자 연합회라는 것을 1987년에 창립 멤버로서 잠시 활동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지원해 주신 뭐 외교관 그런 말씀이 교수들이 불교 진흥에 앞장서야 된다. 우리 외교관들도 외교관 모임에서 불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교수 불자들이 앞장서서 불교의 위대성을 홍보해야만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불교는 이렇게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열등한 종교란 말인가.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고 심한 모욕감과 반발감을 느꼈는데 그것이 벌써 30년 전이지만은 지금도 그런 풍토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물론 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불자들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정말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다. 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 수행은 허머는 좋다. 마음도 안정이 되고 힐링도 되고 소원 성취도 된다.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허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불교 스님들조차도 불교 믿으면 천당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불교 안 믿어도 별 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하고 자기 직장 일 다 하고 질 뒤로 놀고 다 놀다가 절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교회부터 가고 보자. 이렇게. 그걸 교회를 절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과연 불교가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르침일까? 아니다. 내가 아는 불교는 반드시 예, 부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마치 공기가 우리 몸에 한시라도 공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런 불교의 절대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 태국 같은 데 가보면 태국은 어떤 나라예요? 불교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젊은이가 되면은 대학을 졸업했건 안 졸업 누구나 다 1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승려 생활을 한 뒤에 다시 승려를 관두고 승려로 계속 남을 사람은 남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속인으로 되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잠시라도 출가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근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약간만 도움이 되고 절대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까요? 약간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매우 도움이 된다. 해외 유학 가는 것보다

불교 수행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적인 실용성이 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불교를 정말 위대하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게 되고 사회적인 실용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불교 신자가 점점 줄어들어간다라고 신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 스님이 되는 수도 점점 줄어간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 부처님 가르침 정말 위대하다,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부처님 가르침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매우 실용성이 있다라면은 불교 신자 점점 늘까요 안 늘까요? 승려가 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자, 오늘 보는 거 신명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불교 수행을 본격적으로 해봤던 때가 제 나이로 아마 25살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왔던 그때입니다. 아마 196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우리 동료들과는 다르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분 문중으로 출가를 해서 몇 년 동안, 약 4년간 아주 스님들과 똑같이 출가 수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아마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선빵처럼 화두를 잡고, 화두 참구로는 그런 이제 수행 도량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 주경야독. 낮에는 부지런히 이러고 저녁에는 금강경 독송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목장을 하면서 소젖을 짜서 젖을 팔고,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고 이제 그런 수도장, 특이한 수도장이죠. 그런 수도장에서 금강경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금강경을 공부할 때가 나이가 25이면 꽃다운 청춘인데 마음은 굉장히 늙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무기력했고, 그리고 삶에 대한 낙관보다도 비관이 더 많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본래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게 뭐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었고 그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곧잘 한다고 그랬고 칭찬도 들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부러우는 인류대학도 갔고,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만만했고 나는 사회에 나가서도 꽤 다른 사람이 부러울 만한 능력 있는 일을 해낼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자신감이 팍 꺾이고 비록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늙어졌느냐, 그렇게 자신감이 꺾인 것은 바로 군대 생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차라리 사병으로 갔더라면 덜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ROTC 초창기였었는데 제가 3기가 됩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군화, 워카라고 그랬습니다. 군화를 나눠줄 때 자기 발보다 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새 군인 같으면 이거 나한테 크니까 안 맞습니다, 네, 맞는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 발을 워카에다 맞히지, 워카를 네 발에 맞춰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안 통했던 시절입니다. 허라면 허고 죽으려면 죽어라, 웬 변명이 이렇게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내 철학대로 군대 생활을 내 철학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철학은 다 바치고 군대의 룰을 따라라. 이것이 그때 군대의 풍토였습니다. 너 자신이 군대가 나쁘다고 악법이 설친다라고 하고 군대를 나무래는 그 꾸짖는 마음을 해소해라. 그리고 너를 군대에 맞춰라. 이런 식의 풍토. 그것이 그 당시 군대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갓 졸업하고 머리는 칸트니 헤겔이니 뭐 키에르크 고리니 이런 이상주의로 잔뜩 차있는 내 머릿속에 허라면 해라 이 얘기가 제대로 통할 거예요 안 통할 거예요? 안 통하면서 맨날 군대에서는 이렇게 군대가 부패했으니 그러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났습니다. 2년 동안 불평불만은 잔뜩 늘어놓고 군대를 내 생각대로 개혁하지도 못하면서 불평만 하다 나오니까
나누어

0: 완전히 지셨습니다. 제대할 때 돼서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군대에서 내 뜻대로 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아, 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이 늙어졌던 겁니다. 자, 그것이 제대하고 아마 수도장으로 찾아갔을 때 제 첫 그 저 심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도장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제가 훌륭한 선생님 모시고 거기서 금강경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금강경 공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금강경 공부는 금강경 32분까지 있습니다. 32분까지인데 1분에서부터 32 챕터가 32 챕터라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 3의 챕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무슨 생각이든지 올라오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쁜 생각, 슬픈 생각, 또 근심, 걱정, 또 열등감, 이런 모든 생각이 참으로 알질 말아라.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올라오는 대로 가지고 있질 말아라.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고 재앙이 된다. 이거 부처님께 바쳐라. 이게 금강경 3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장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이 있고 올라온 모든 생각은 그것이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소 젖을 짜서 그것을 판매해서 자급자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이 소 젖을 짜서 판매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이 벌린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자급자족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우리 선생님을 잘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장 일을 돈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 닦기 위해서, 탐진실을 닦기 위해서 목장 일을 한다라고 해라. 또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목장 일을 한다고 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금강경 4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금강경 5분은 자, 금강경 우리 한 번쯤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금강경 5부는 이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형상 있는 부처님, 그것은 부처님의 참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 밖에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리라. 이게 이제 금강경 5분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장 생활을 하면서 올라오는 생각을 특히 자꾸 부처님께 바칩니다. 특히 소 젖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1: 네.
0: 아, 내가 저 소 젖잘 수가 있을까? 소 젖이 이게 재밌지가 않아요. 짜도요 손아귀 힘이 없으면은 젖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기계로 짜니까 사람이 젖짤 필요가 없지만 그때만 해도 기계가 보급이 안 돼서 소 옆에서 젖을 짤 때는 아주 이게 힘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젖 짰는데 한 달 이상 제가 고생을 했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진짜 어려울까?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 어렵다는 것은 착각이고 내 분별이고 실제로는 어렵지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면서 젖자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가라앉고 왜 이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젖을 저는 상당히 잘 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 발길질을 할 수가 있어요. 건드림, 상처가 날 때 그 건드리면 소도 신경질 팍 내는데 한 번 발에 차이면 중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처음에 발길 차일까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두려운 생각도 어때요?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겁니다. 이제 금강경에 실천하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두렵지가 않아져요. 소와 나와 둘이 아니가 돼요. 소가 아주 정다워요. 소 젖자고 있을 때 그전엔 두렵고 떨리고 이러더니 편안해져요. 힐링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무기력에서 제

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이지만 마음은 이미 상당히 늙었다고 그랬죠. 늙은이에서 점차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저의 마음은 활발해지고 젊은이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어렵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불가능이 어떻게 변해요? 가능으로 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항상 뭐든지 매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그것을 할까? 내가 세일즈맨을 할 수가 있을까? 약 팔러 다닐 수가 있을까? 나한테는 안 맞는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도 뭐 그런 생각을 일어날 틈이 없었지만 그전에 그런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아, 난 그런 건 도저히 못해 이렇게 됐었는데 그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어때요?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것. 이게 금강경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두렵다. 나는 못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어렵다. 요 생각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반대로 들어서는 게 뭡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걸까요? 본래 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일까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번뇌 망상에 가려서 드러나질 않았던 거예요. 나는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한 전지전능의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위대한 존재인데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번뇌망상에 가려서 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질 않았는데 그 탐진치가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친 과정에서 안 된다, 어렵다,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소멸이 되면서 나에게는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덧 나는 늙은이에서 젊은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잠을 하루에 8시간 안 자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2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면 보통 때 8시간 잘 때보다 6시간을 덜 자는 겁니다. 그럼 그 이튿날 6시간을 더 자서 14시간을 자면서 꼭 보충을 하고 해야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은 하루에 8시간 자야 된다는 게 내 철학이었습니다. 8시간은 자야지. 그리고 나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도 그랬다. 의사도 7-8시간 자야 된다. 당연히 잠은 피할 수 없는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장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어야죠. 일해야죠. 잠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려도 졸려온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려네요. 별걸 다 바쳤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요. 졸음이 줄더라고요. 고대 거기서는 오후 불식이었습니다. 아침 점심만 먹고 한 2시쯤 먹어요. 그리고 저녁 한 8, 9시까지 계속 일하고 한 9시쯤 되면 이제 금강경 한 번 읽고 이제 잠듭니다. 오후 불식이니까 오후가 되면 중노동에다 배에서 쪼락 소리가 나죠. 사람은 먹고 자야 된다. 본능이니까 피할 수 없다. 근데 잠이 줄어들었는데 먹는 건 어떨까? 배고프고 먹고 싶은 생각도 어때요?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예, 그때 헌 뒤로 제가 오후 불식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건강에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입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커녕 당장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이 거기 뭐 기계도 고장나고 뭐 일일이 또 소도 병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의사 부를 수 없어요. 수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치는 방법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난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의사 부를 수 없고 누구 아는 사람 부를 수 없는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모르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받쳐. 그게 모르는 것도 자꾸 받치다가 안 받치면은 미륵전 열애를 해라. 그래서 미륵전 열애를 하면서 자꾸 받치다 보니까 좀 알아지네요.
이제 집에서 가끔 어머니가 면회로 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미혼해 오는 게 아, 알아줘요. 꿈으로도 알아주거나 생시에도 알아 뭐 이런 느낌이 와요. 아, 내 속에도 아는 능력이 있네. 근데 이게 본래 어디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본래 아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처럼 아는 능력이 탐진치에 가려서 안 나오다가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고 나니까 아는 능력이 드러나.

늙은이의 마음에서 점차 젊은이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난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라는 생각에서 아 나는 마음만 먹으면은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나는 잘 바치기만 하면 모르는 일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두려울까요? 덜 두려울까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또 난제가 생겼을 때 난제를 어려워하지 않고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난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뭐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보다 못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나 같은 늙은이를 비워내서 이제 나이는 젊지만 어때요? 마음은 굉장히 늙었던 거예요. 굉장히 늙은이 늙은이를 활력 있는 젊은이로 소극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무지무능했던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확신은 못했지만 그전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일이 그전에는 안 되는 것만 많았어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하는 것마다 안 됐었어요. 군대에서 펀펀이 깨졌어요. 하는 것마다 반대로 갔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아휴 세상을 비관하고 뒤끝이 안 좋죠. 나도 그런 후보자가 될 뻔했는데 그런 세관을 비관하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서 그 비관의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아, 참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깨쳐서 성불한다더니 나도 잘하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늘 평소에 나는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가을이 되면요. 지금 가을이죠. 가을에 참 폭염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머리가 선선한 건 좋은데 그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은 세상이 우울해요. 슬퍼요. 근데 슬픈 게 잠시는 낭만적이고 그럴듯한데 이게 자꾸 슬픔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넌 왜 이렇게 감상적이냐? 그 감상에 밥 먹여주느냐? 주위에서는 무능하고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데 나는 한가할 때 쓸쓸하고 외로운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다고 친구라도 찾아와 줬으면 좋은데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친구들은 더 도망가네요.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 금강경 공부 만난 건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 외롭고 쓸쓸한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지금도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가을에 특히 잘 듭니다. 겨울엔 더 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겨울이 되면은 눈이 옵니다. 서울보다 몇 도가 더 추워요. 그럼 아주 그 이제 바람이 쌩쌩 불고요. 이제 출가해서 수도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산 속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법문 듣는 게 다입니다. 아 그러면 겨울에는 고독감이 더 심해요. 추위와 고독 이 고통은 상당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런 고독을 알면서 누구한테 친구 만나면 하소연이나 하고 글이나 쓰면서 아마 밖에 있었으면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수도를 해서 그 고독감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쓸쓸한 고독감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 위대하다. 그러면서 제가 거꾸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공부해봐라 이렇게 하게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불교 신자라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전혀 몰랐던 알고 보니까 너무나 위대한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차츰차츰 발견하게 됐고 그 수도 과정을 좀 더 되풀이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나는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도 될 수 있으리라 이런 희망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부처님 가르침 참 위대하다. 자 근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출가 수행했던 도반대

있습니다. 도반들도 그런 처음에는 사회에 버림받고 뒤떨어지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이제 금강경 가르침을 만나서 내가 활력을 되찾듯이 그네들도 활력을 되찾습니다. 근데 활력을 되찾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겨울이 되면 농사일이 적습니다. 전만 조금 짜고 나면 저녁에 금강경을 많이 읽게 돼요. 많이 읽게 되는데 한 지금 저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금강경 많이 읽어보시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 알아보면은요 금강경 자꾸 읽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즐거워지는 것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계정해, 계정의 정입니다. 요 즐거워지다 보면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을 해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나와요. 무슨 지혜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몰랐던 게 알아집니다. 내가 전생이 뭘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죠? 근데 그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또 가르쳐줘도 되게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깨치는 게 최고죠. 근데 그 모른다는 생각, 요것을 자꾸 금강경 읽으면서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루에 겨울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금강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몸과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워지다가 환희심이 나다가 확 깨달음이 왔대요. 그러니까 전생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너는 전생이 누구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금강경 읽다 보면 그런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 판단으로서는 위험하고 깨친 이한테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점검을 받지 않고 이제 신났어요. 훤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선배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는 다 자기 제자였거든. 오만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좀 더 사람이 점잖았다라면은 내가 금강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저 사람이 전생에 내 부하고 제자인 것이 알아졌다 하더라도 오만한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공부를 더 잘한다라면은 더 깊은 전생, 몇 생 전까지도 더 알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만한 생각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더 용맹정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가 되게 기쁨에 차요. 그리고 그 뒤엔 알아집니다. 알아지게 된 뒤에 이렇게 알아지게 된 것은 금강경 공부의 덕이다. 더 금강경 공부를 하면 더 크게 깨질 것이다. 이렇게 되질 않고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을 하고 오만한 생각을 내는 겁니다. 오만한 생각을 냈어요. 그 친구가. 내니까 이제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다가 선생님까지도 우습게 봤어요. 훌륭한 선생님께도. 근데 이제 선생님을 우습게 보기 전에 우선 도반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보면서 막 반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전 나이가 어려서 항상 공손하고 겁이 많고 얼굴도 정시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몸이 가벼워지고 공중돌기를 두 번 하고 난 뒤에 뭐 전생이 훤히 알아지는 것 같으니까 닥치는 대로 반말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주의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의를 주니까 이제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는 이놈 큰일 났다 이렇게 되기 쉽겠죠. 근데 난동을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난동 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생님을 불러서 그 일을 선생님 말이면 들을 줄 알고 선생님을 부르러 갔습니다. 선생님 저놈이 저렇게 난동을 치니 선생님 와서 봐주십시오. 한참 만에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난동 치는 그 친구가 방에서 있다가 누구냐 하고 이제 큰 소리 빡 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선생님 계시면서 내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까지도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부처님 같이
높게 보고 존경하고 꼼짝 못 하던 이 친구가

문을 확 열자마자 발길질로 선생님을 향해서 그냥 발길질 하는 겁니다. 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죠. 옆에 있던 제가 있다가 이렇게 툭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가볍게 툭 쳤는데 나도 겁이 났어요. 이게 참 선생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놓은 놈이니까 나한테는 오죽하랴. 그치만 내가 막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이런 일이 절간에서도 나타나는가 봐요. 깨친 도인이다. 너 정말 깨쳤냐, 안 깨쳤냐? 테스트를 하려고는 이런 장난꾼들이 절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 정말 깨쳤냐, 안 깨쳤냐를 보기 위해서 그분이 법문하는 동안에 가서 따구로 확 때렸다는 실화입니다. 그랬더니, 청담 스님께서는 따구 맞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법문을 하셨다는 일화가 사실로 전해옵니다. 이건 도인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우리 공부하던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발길질을 딱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쳤더니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 친구가 이제 일어서서 또 반격을 가하려고 그럽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누워서 반격을 가하려고 또 2차 일어서더니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입은 살았어요. 입은 살아서 그 뒤엔 선생님에서 욕으로 나와요. 옆에서 마음이 죄송할까요? 안 죄송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단치시지 않고 야, 네 몸뚱이 깨진다, 깨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깨지나. 도인이 지금 신통력을 부려서 저놈의 주둥아리를 확 뭉개버렸으면 옆에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계속 욕을 하더니 또 욕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나중에 이제 꽁꽁 묶어서 이제 정신병원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선 그 가족한테 인계를 했어요. 몇달 후입니다. 이제 참회하는 이제 어느 절간에 가서 승려가 돼서 왔어요. 참회를 하러 왔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크게 깨쳤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때 선생님께 발길질을 하고 나뒹굴어졌을 때 제가 일어나려고 했더니 장둥이가 땅에 딱 붙어서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선생님은 정말 부처님이시다. 이걸 절실히 깨쳤습니다. 정말 선생님 부처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선생님의 위대성을 이렇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도인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일 비슷한 것은 거기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즉, 보통 이런 데서는 뭐 부처님을 요구를 하고 이래도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잘안 받죠. 근데 그게 밝은 도량이 오면은 부처님의 위대성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 분별을 내면은 그대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밝은 태양이면 응달은 더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더 어둡죠. 그리고 도고마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는 더 성한다라는 겁니다. 즉, 밝은 도량에서는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만 내야지, 삿된 생각만 하면 마치 밝은 태양 아래서 응달이 더 어둡듯이,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가 더 성하듯이, 바로 처벌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절간에서 공양 잘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불사를 잘 치르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왜 죽느냐? 부처님의 위대성을 딱 체험하고 난 뒤에 그대로 부처님 공경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친구처럼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천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등이 장둥에 붙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밝음을 체험한 뒤에 분별을 낸 결과,

이어진 처벌이었던 겁니다. 처벌의 결과 그는 크게 깨쳤어요. 저희가 정말 부처님이로구나 이걸 깨쳤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이 얘기 들으면 옛날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전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는 우리는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그리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친 거 멀어지는 순간 바로 뭐가 와요? 지옥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잠시라도 떠나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애당초 부처님과 멀어진 사람은 당초에 부처님 곁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과 이미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사람은 부처님 곁을 떠나는 즉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뒤에 배반을 하게 되면 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전에 불교는 믿음은 좋고 믿음은 꽤 좋지만 안 믿어도 지옥에 가거나 나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자만심을 내므로써 그대로 처벌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절실히 깨친 것은 부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다. 마치 공기나 음식이 안 마시고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잠시라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다가 배신하면은 바로 악도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저 두 번째 절대성, 부처님의 가르침의 절대성과 위대성을 동시에 깨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깨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두꺼운 분별을 잘 내기 쉽다. 성공을 하고 부처님의 위대성을 깨쳤어도 그 뒤에 이어서 옛날 나쁜 버릇이 튀어나오고 싶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틈만 나면 방심하게 되기 쉽고 나쁜 짓을 하게 되기 쉽고 이런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절실히 깨쳤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 화엄경에 나오는 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때 내가 부처님처럼 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아서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대신 내가 참 모자라고 형편없고 지업이 많고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라고 알고 굉장히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 어때요? 다른 사람을 비로소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죠. 나는 참 못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못난 존재로 생각하기는 차라리 죽지 이럽니다. 근데 내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나의 아상이 못났다는 겁니다. 나의 몸뚱이 차기 못났다는 거예요. 나의 몸뚱이 차기 못난 것을 알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우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회생활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수도 생활 중에서 깨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는 늙은이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했고 아주 비관투성이었고 소극적인 삶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됐고 그리고 무지무능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대성을 느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성을 가지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방심만 하면 여지없이 처벌로 이어지는 걸 봤습니다. 부처님을 떠나서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절대성을 체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뒤에 나는 이렇게 방심도 잘하고 두컴은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남은 무시도 잘하는 아주 나는 형편없는 죄
많은 존재.

이제 나라는 것을 거기서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또 그렇게 느껴야만이 다른 겸허해지고 하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수가 있었고 저는 그런 나 자신은 참 못났다. 나 자신이라는 건 가짜 나입니다. 참 나가 아닌 참 나는 위대하지만 가짜 나의 나상은 참 못났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됐고 부처님처럼 보게 되면서 제가 뒤늦게 학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대학 교수도 오고 그랬으면은 그런 대로 그 수도생활 몇 년이 잃어버린 수도생활이에요. 사회 나가서 성공하는 수도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수도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학 교수까지 됐고 대학 교수 중에서도 좋은 논문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비롯했느냐? 제가 하버드 대학에 유학 못 갔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은 아상은 되게 못났고 다른 사람 부처님처럼 보면서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지혜도 나오고 사회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사회적인 위대한 실용성을 발견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불자라 그러면 숨기는 자세에서 당당하게 됐고요. 불교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이런 자세에서 한시라도 부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깨치는 데만 필요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유능한 사회생활하는데 매우 필요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좋다. 한번 해봐라. 이런 아주 당당한 포교사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위대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상천하 유화독전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기룡화복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우리가 그리는 그대로 그 속에서 그저 사는 겁니다. 내가 증언대로 내가 살 뿐입니다. 우리는 복진 그런 삶을 택하자. 이왕이면 좋은 설계도를 그려서 좋은 삶을 살다가 내생에도 좋은 몸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라대왕이 내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이 내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 자기가 택해서 내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왕이면 좋은 곳을 택해서 좋은 몸받아 부처님 시공 잘하자. 안녕하십니까. 내 안에 선지식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성정신자는 깨끗한 신심을 이룬다는 것은 유신 공룡하여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신심의 공룡. 신심이 그냥 한번 이렇게 했으면 그 능력이 굉장히 이건 참 희한한 일이라. 능신 믿을 수 있다. 무엇을 믿을 수 있냐? 그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여래의 본행 소입이라. 부처님의 본행, 부처님의 본래 행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의 본원, 본래 원력도 있을 것이다. 본원, 본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시야 본사의 본래 근본 행이 뭐냐? 도대체 근본 행이 부처님의 근본 행이 뭐냐? 이와 같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근본 수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보살행이 바로 뭘로 가는 길이다? 성불로 가는 길이다. 하경 팔지보살 부동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수로이행이라고 육로난행이라 하거든. 육로 바다에 가는 길은 굉장히 수월한데 비유를 이렇게 해놓죠. 팔지보살쯤 되면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육지에서 배를 놓아줬는 배를 육지에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해온 큰 배 한 짝을 100년을 밀어가지고 어째어째가지고 육지에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그 배를 해운대 앞바다 저기 용어도 앞바다에 오륙도 앞바다에 띄었다. 100년을 밀어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렇게

힘이 들더니, 쉽게 말하면은 탐진치가 있을 때는 수행이 그렇게 힘이 들더만은 탐진치가 턱 끊어지고 바다 위에 배가 떡 뜨니까 한나절 가는데 100년 가는 것보다가 갑절로 멀리 가버리더라. 예? 가시 있는 마음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거 뭡니까? 유연심, 뭐 조순심, 적정심, 조복심, 정멸심, 겸하심, 윤택심, 부동심, 이런 거, 불탁심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년을 가본들 정사작반이라 모래로 쪄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원효성님 그랬죠. 유지인의 소행은 정리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데 천년이 간다 하더라도 단지 사력일 뿐이라 모래 자갈일 뿐이지 익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은 믿는다 성취 제 바람이를 바람일다 행을 성취한다. 이것이 이제 바람일 행이 바로 보살 행이죠. 예,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게 바람일이고 또 신입 제 성지라 훌륭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는다. 훌륭한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서 참회가 되고 잘 안 베풀어주는 사람은 저쪽에 세치기 잘해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진, 다란이, 인욕을 참을성이 있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히 쉼없이 정진을 하거든요. 용맹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자비롭게 돼서 조건 안 따지니까 부지런하니까 정진하는 사람은 첫째 예경을 잘합니다. 예의가 반듯합니다. 둘째 참회도 잘하고 셋째 남이 좋을 때 시기 질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의 동참을 합니다. 근청.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참선하다 산매가 오고 고요가 떡 찾아와서 저 정의 쌍수라 선정과 지혜가 같이 쑥 돋아오면은 개향, 정향, 해향이 돋아버리면 해탈로 내가 이렇게 즐겁네 해탈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지고 여유롭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쨌든지 환경하시면서 이제까지 참여해야 될 거 좀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믿고 내가 믿든지 싫든지 뭐 좋든지 간에 불성은 일리 평등해요. 법성 원유 무이상이에요. 제법 부동 그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늘 이렇게 하는 건 내 인생이 살아온 경로일 뿐이지 그것이 딱 올바른 기준은 정말 올바른 기준은 이게 환경이 어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한 포용 바다가 이 강물 저 강물 마다하지 않는데 나는 바다가 아니고 또랑도 안 되고 세수대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구족함을 믿는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멸적으로 뭐 사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죠. 십지품 제일 아래 처음에 나올 때 근본적으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추려서 두 가지 두려움은 그겁니다. 육체적으로 병고에 괴로운 것이 인생의 누구에게나 공통분모.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은 뭡니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돈이라. 예? 그러니까 돈에 경제적으로 좀 만족할 줄 알고 육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픈 거 수긍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조금 내게 여유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경제를 좀 해탈이 됐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새끼 밥만 먹으면 됐고 뭐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고 스님들은 그걸 갖다 삼조연하 칠척포단이라 하거든. 석가래 세 개 밑에 칠척포단 요 하나 이불 하나 깔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매일 부끄럽다니까. 신생장 불가계라. 생장 깨뜨릴 수 없고 불법의 생장을 생장 불가계 불공 불법이라. 불가계 불공 또 무너뜨려지지 않은 영원한 불공 중생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하고 부처님 마음은 급이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불공 불법이라. 이미테이션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겠어요? 명품 이미테이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렇게 이미테이션 도인들이 많은 거는 부처님 워낙 명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신 부사의 불법이라 부사에 한 불법을 불과 사에 한 불법을 믿는다. 참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우리 사진을 찬탄해야 돼요. 신 출생 무 중변 불경계라 중간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죠? 중심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런 거는 본래 없다 이거. 허공이 어디까지가 중간이고 허공이 어디까지가 가냐 이 뭐 허공이 있기는 하나 이거지. 무변 허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변이 없어야 무변이 무변이라야 무변이라 할 수 있죠 진짜는 그죠? 중간도 어디가 허공의 콤파터 중심점 잡아봐라 어디가 허공이 중심점이 있겠냐 말이야. 예? 우리 마음이 그렇다. 예. 본심에 진심에 가면은 중변이 중도 저기 써놨지만 저 중도 저 못 읽어가지고 어떤 분 중하로 읽는다. 예. 저 꽃하자 아닙니다.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예? 저걸 쓰신 분은 통도사에서 아주 정직하게 사시던 금강산에 출가하셨던 해각 일홍 해각 스님이시에요. 우리나라 단청을 다 저분이 다 하셨거든. 그래 단청을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기초 밑그림을 단청을 하다가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초를 갖다 거꾸로 칠 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꾸로 치면은 단청을 다 하는데 초를 이제 거꾸로 누가 한번 쳐쳤다 하잖아요. 거꾸로 한번 쳐버리면은 싹 다 지우고 다시. 그 정도로 정성 들이신 분이라. 그 저런 분들은 글을 저렇게 쓰고 중도로 가신 거라. 중도로 가셨다. 그 당신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귀한 거는 92세에 열반하셨나, 4세에 열반하셨나, 그때 통사에 다 기증해버리고, 박물관에. 그 우리나라 단청은 거의 저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심이 깊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을 장엄하면서. 그죠? 법당을 장엄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른들이 많죠. 자, 중간도 가장자리도 없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는다. 중변이 없는 것이 중도 하지 마라. 중도 아닌 것이 중도 없는 것이 진짜 중도니라.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노사 하지 마라. 무노사까지도 없는 것이 무노사다. 예? 예. 중생 하지 마라. 시명 중생이요. 비중생 시명 적비 중생 시명 중생 적비 부처 시명 부처. 자, 열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내지는 신 성취 가라. 가보를 성취함을 믿나니 그 요언지 이요언지 그 요언지 요점을 들어서 설명할 것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신 일체 보살 행가 요점이 이거입니다. 그죠? 일체 보살 행가 내지는 어디에 일체 보살 행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예? 한이지 이구지 바랑지 임지난선이 현연이 원행지 부등지 선해지 법은지까지 이 10개 어째가지고 그 10지를 다 얘기하면서 2초만 해버려 이 10개 일체 보살행이 단계에서 올라가서 52단계까지 쫙 올라가서 발심지부터 올라가서 그죠? 부처님의 지지 안역따라 삼맥 삼벌이 묘각 등각까지 올라가서 열의 지혜와 또 말하는 힘을 믿는 것이니라. 설법하는 힘. 여기 설한다는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우리는 음성교체라고 합니다. 음성으로서 가르침의 체를 근본을 삼는다. 음성교체. 사바는 뭘로 한다? 음성교체. 수준이 좀 올라가서 참선을 잘하고 이러면 그때는 음성교체가 아니고 빛으로. 눈빛만 봐도 알고, 그죠? 슥, 이렇게 향기만 맡아도 서로 알 수 있는. 예. 그 꼭 말로 하는 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말도 안 듣는 거는 축생 이하라요. 예? 예. 말로 할 때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말까지 안 듣는다는 거는, 아이고, 말로 안 들 때는 뭘 하죠? 몽둥이로 그냥 덮쳤대. 해초리. 그 경전에도 딱 써놨어요. 강강 나나 중생.
빡세고 강하고 강하고

0: 난하, 교화하기 어렵고 교도소에 가서 막 두드려 패고 해도 말 안 될 그런 중생들은 세력으로 다스리라.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라. 예? 그리고 보더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법력으로 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의 자비로움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제도하라. 그런 사람들 법을 설해줘도 괜찮은데 그 뻑센 중생들은 돈 안 주면 공부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 되게 안 되는 사람들 여기 같이 공부하러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돼요?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자비도 해주고 회비 내주고 예?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되면 이제 보드리해지면 자기가 회비 내고 밥 사고 여기 역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힘이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설력, 힘이라고 하는 건 뭘 힘이라고 합니까? 힘은 재력이 됐든지 학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법력이 됐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득 얻은 능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예? 힘이란 말 근력이 됐든지 그런데 뭐 꿈속의 힘은 몽력은 빵점이요. 꿈속에는 뭐 금을 갖다가 한 추럭을 줬을 때도 한 개도 없는 거지. 그쵸? 그 험한 그걸 갖다가 망상이라 하잖아요. 망상. 꿈속에서 깨달으면 빵점이라 해. 눈을 떠라 이거지. 눈을 떠라. 그래서 견성, 성품을 봐라. 어떤 걸 봅니까? 능견난사라. 부사의한 것을 능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부사의한 것을 보려면은 무안입이 설신이로 보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갑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가만 강의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신났는 것 같네. 여러분도 재밌습니까?
1: 예.
0: 이런 거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경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깨구리 원맨쇼 하는 거 비슷한 거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강의하기 좋아하는 데가 백담사하고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인데,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 가면은 별 얘기를 안 하는데 까라라라 웃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들도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입이 삐죽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것들은 내가 가르칠 때는 잠만 자더만은 잠도 안 자고 웃기만 잘 웃고 앉아있다. 배신감을 느낀다 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계사에 가면 그 해안나무 해나무라고 있어요. 통사도 종각에 가면 해수창창이라는 시가 이제 낀 게 있는데 그런 걸 뭐 해수가 창창하다든지 해나무가 큰 나무가 큰 나무 한번 보면은 사람 같거든. 불보살 같거든. 근데 그런 나무를 범어사 은행나무나 특히 해나무 같은 경우는 궁궐에나 심고 큰 절 아주 신령스러운 곳에 심는 나무인데 거기에 해나무 꽃이 지금 이 더울 때 피자 꽃이 피잖아요. 그게 연두색 비슷한 게 하얀 쪼쪼무리한 게 그게 연두색에다가 흰색에다가 그렇게 녹색으로 꽃이 그렇게 피는데 그걸 우문사 가면 그 지금 학장 선생님하고 즐겨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그 해나무를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불국사 학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조계사도 가면 희한한 커다란 게 있어요. 예? 마당에. 그 옆에 조계사 가면 서울 조계사 하얀 소나무 백송 대웅전 앞에 그것도 있거든. 그 백송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인데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백송이 영조로부터 하사 받은 게 있거든. 그 백송 이런 것들은 아주 기물이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아야 돼. 사람보다 더 귀한 거거든. 세상에 그런데 그 해나무 꽃을 내주겠다고 둘이서 주서가지고 원래 졸업반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저 나무 꽃을 좋아하는데 우리 스님한테 보내야지 라면서 내인데 보내온 거라. 보내왔는데 둘 다 뭐 미국에 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이런 거 한국말 잘 못 쓰니까 영어로 잔뜩 써놨어. 그 영어로 이제 그 해나무 시에 대해서 쭉 한대니까 너무나 잘 쓰기를 보내고 한 사람은 간생보살을 싹 그러가 이렇게 보내왔는데 통도 기똥찬 거 이어온 거야. 통에

고무신 통에 딱 집어요. 흰 고무신 그 상자 있잖아요. 그 고무신을 아들이 말로 보냈노 싶어 딱 보니까 안에 보니까 그렇게 보낼 때 상자가 없으니 그게 알맞아 보였던가 봐. 백 고무신 통 속에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저 보면서 이렇게 불법은 흘러가고 정신은 흘러가는 것 같다. 이제 밑에 이제 유전돼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미 꽃을 줄 정도의 사상이 됐다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해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라. 해나무 꽃을. 혹시 해나무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범어사도 지금 올라가면 두 그루가 있어요. 아주 멋지죠? 잘 생겼지? 운문사께 좀 더 크고 범어사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나 그 나무가 그 나무겠지만은 예, 깊이 자기하고 인생을 결부시켜서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궁궐에만 심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 그 특히 절에는 그쪽에 유실수 매실 정도는 심어도 괜찮지만 매실은 유실수가 아니거든. 저 매실밭에는 절에는 매실이라기보다 매화나무를 심는 거지. 매화의 기상은. 그 복숭아, 사과 뭐 이런 나무 절에 안 심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절에 심어놓으면 정신이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래. 그 뭐 하나 따먹으려고, 예? 이익을 노리고 그런 건 아주 별로 안 좋은 거라. 그 사람의 정원은, 마당은 그 사람의 속뜰, 마음의 뜰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정원 있잖아요. 그 사람 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그 사람의 속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벼슬자리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이러면 마당에 흰 꽃이나 심지 뭐 이렇게 모란 같은 거 심지 않잖아요. 흰 꽃이나 딱 심고. 그 소나무 같은 거는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려 그러면은 가일 달았다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집 장가 갔다가는 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처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래 대가 있거든. 좋기는 좋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은 길인데 그래 가지고는 소나무처럼 기둥이 될 수도 없고 대들보가 될 수 없다.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고 무슨 기둥 삼는 거 봤는가? 복숭나무 가지고 기둥 삼아 볼까요 한번? 그거는 가일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그렇게 제목을 쓸 수 없어요. 하물며 잣나무도 마찬가지라. 네, 소나무 정도 기둥 쓸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자에도 보면 무용지 대용이라고 세속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어야 이 보살행 쪽으로 가는 게. 한의지 여기도 나와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가면 어떠냐. 한의심이 도단하고 진짜 한의지에 가려면 어떠냐.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의지 다 보고 전부 머리 싹 다 깎아야 돼. 여러분도 뭐 깎은 거는 다른 거 없죠. 자, 한자 더 합시다. 오늘은 11번까지만 합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부작신념이라 또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재불정법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 여시심심이라. 이렇게 깊고 여시적정이라. 여시정멸이며 이렇게 정멸하고 여시공하며 이렇게 공하고 여시무상 이렇게 모양이 없고 여시무언이라 이렇게 원이 없고 여시무념하며 이렇게 물들지 않고 여시 무량하며 이렇게 한량이 없고 여시 강결 이렇게 강대한데 그러나 예, 제 범부가 저 범부들은 심타사견이라 삿된 속임머리에 빠져가지고 무명부예하며 무명의 강명이 아니고 무강명이라 강명이 없는데 캄캄한 섣달 검은 같은데 안목을 잃어버리고 지는 지찔러가지고 무명에 가려져가지고 예 업상이 되어버리지. 이게 무명을 갖다 업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에 딱 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교만해진 사람은 애착이 되게 강합니다. 암만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그 여기 자세하게 써놔. 그거 나왔잖아요. 무명에 가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입 교만 고

우상이라 교만하니까 아만 탱천이라 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늘을 찌르는 아만이 자기 가슴에 심장에 박해가 있다. 그거 잡으러 가야하면은 원행지거든. 그게 빠져야 무생법인이거든. 그러면 어떠냐? 바깥으로 안에서 계속 깊은 병이 있으니까 바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입 가래망이라. 가래라고 하는 건 제6 의식 분별이 그렇게 치열하거든. 눈에 띄는 대로 10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10이고 음식 먹고 아이고 맛도 되게 없다.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이래 한다고 음식점 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래 놓고 음식점 하냐고. 지 입이 안 맞으면 그냥 놔두면 되겠더만. 옛날 어른들은 이제 밥상 이렇게 할아버지 또 차례 들고 나면은 다 맛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알면은 근데 할아버지들한테 한 가지 반찬을 빠뜨려버리면 그날부터 맛없는 거 해가지고 뒤처지는 거라. 간장을 딱 갖다 놔야 돼. 예? 좀 섬섬하게 해놓고 간장 갖다 놓으면은 내 입에 맞게 찍어 자시면 다 맛있으니까. 그 요즘은 뭐 간장 다 빠지잖아요. 그죠? 옛날 밥상에는 간장하고 조금 저러면 고추장까지 이렇게 또 같이 올려야. 그 혹시 음식에 조금 반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너무 짜고 맵고 이래 하지 말고 약간 섬섬하게 하고 뭐만 올려놓으면 돼요? 간장을 다 올려놓으면 아이고 잘 먹었다. 간장 안 올렸다. 또 뭐 내가 간 잘 맞춘 데가 다 맞추지 말고 그게 다 지혜로 사는 길이요. 가래 망주하야 그리고 행 청강조립이라 빽빽 밀림 정글같이 아첨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속이고 아첨에 아첨하는 거는 왜곡돼서 정직심이었거든. 그래서 불능자출이라 능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굽은 마음에 아이고 아첨하는 사람도 허리도 얼마나 굽혀진지 몰라. 심녀 간질이라 자기 거 아끼고 남 질투하고 마음에 그죠? 마음은 간탄과 질투가 상응 불사라.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아유 그래가지고 버리지를 못한다. 그거 딱 달라붙어가지고 상응 불사라. 그 요런 거하고는 상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상응.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초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게 불상응입니다. 불상응. 예?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똥개처럼 막 달라붙잖아요. 우리는 막 네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이제 한번 관찰력이 있어야 돼. 싸우는 사람 둘이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 남 말 끝까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가만히 봐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난 뒤에 네 얘기하라. 예? 그리고 설사 끝까지 듣는다 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해야지 딱 데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떠냐? 질투가 많으면은 태어나는 것마다 계급이 낮아. 비천해. 예? 거짓 좀 돼. 거짓 좀 되는 게 아니고 거지한테 또 밥비를 먹어. 참 창피해. 또 인물이 되게 못났어. 누구 깨구리 왕눈이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있어도 생풀품이라든지 재물이 늘 적재적소에 못 써가지고 부족해.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없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책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탐에 우치라. 성질머리 나쁘면 지혜라도 있든지 욕심도 많고 성질도 많고 탐진치 어리석기도 하고. 그죠? 네. 어리석은 일 하는 사람이 일식에 놓으면 일이 두불리 세불리. 모생인 사람 앞장세워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적집 제어봐야 온갖 업이란 업은 다 지어. 그러니까 일야정장이라 밤낮 없이 짓네. 밤에는 도박하고 낮에는 엉뚱한 짓 하고. 예? 공부를 그래라. 아이고. 이 분한 풍으로 분노심이 되면 한이 되듯 분한 분의 강첨 교회 질간 예? 무참 무게 혼란 뭐야? 혼침 산란 도급 해태 방일 신념 부정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그 5, 2,

백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나눠드렸어요. 백법 도예를. 그거 자세하게 보면 돼.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뭐 다른 거를 유심하게 봐야 되지만 믿을 신자 딱 보면 돼. 믿음이라고 뭐냐. 믿음은 공덕을 남을 이익시켜주는 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다고 한다. 막연한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어때요? 오늘 그쪽에 복덕신 보살님이 떡 맛있는 거 하셨잖아. 호박떡. 예? 그거 먹어야 될 건데. 그런 공덕, 그런 공덕을 자꾸 지어야 돼. 예, 분심이 나중에 지나치면 참 분한 마음이 있다 보면 마음이 더럽게 뭐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래 묵었던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움을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걸 한이라 그래요. 거기도 글을 그렇게 다 써놨어. 눈앞에 역경계 내 마음에 안 드는 경계가 올라오면 확 끌어올라고 이걸 분이라 그래.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리학을 이게 현상 심리도 있지만 그 현상 심리가 끝나고 불교 공부 환경을 보려면 심청 심리를 그다음에 들어가야 돼. 심청 심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아만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대목. 그 심청 심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다 무공용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대.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유식이나 환경 공부 야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신분석을 이만큼 갈 때까지 가는 건 없거든. 그걸 제일 잘해놓은 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그런 걸 안 보고는 그냥 해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찢어진다. 아까 전 게 아니고 뭐지. 그 머큐름 바르는 거 비슷한 거. 자. 아까 전 게 옥도 진게 그런 거 있잖아요. 치 심식하라. 마음에 불을 붙여서 치연 불식이라. 불꽃이 꺼지질 않아. 범소 작업이 모든 업을 짓는 것이 개전도 상응이라. 원리 전도 몽상이 아니고 개전도 몽상이라. 개자, 무슨 개자인지 모르겠다만은. 모두 다 전도 몽상하고 딱 들어붙어 있다.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불상응하느냐 보세요. 미상응. 어디 가서 이제 상응하느냐. 불, 진심하고. 바깥에 경계하고 어디서부터 상응하지 않느냐? 팔찌보살부터. 팔찌보살부터 이제 상응하지 않아요. 팔찌보살부터는 이름 알아가 부동지가 아니고 그건 가지도 못해. 용류, 유류, 무명류,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용류, 유해를 갖다 욕이라 그래. 사실 그거 똑같은 말이야. 용류나 유나. 무명류, 견류, 12연기가 있는데 상속, 기심, 의식, 종자야.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상계의 밭에 다시 고통을 내나니 이른바 12연기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쭉 하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른바 오늘 그냥 이렇게 들어만 놓으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해도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설명해도 못할 부분이 지금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불교의 모든 대장경의 핵심이에요. 12연기. 예? 사성제 12연기가, 사성제 12연기가,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아니고, 1년 내도 요것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 여기에 한번 읽고 많은 글이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많이 파악하거나 수박 딱 먹으면 이게 항토 받친지 모래 받친지 안다니까. 그 딱 사과가 이런 나무에 달려가 있는데 아 저거 따라 저게 맛있겠다 금방 알아버린다니까. 요것만 봤는데도 이 그릇만 봐도 딱 이렇게 뭐 음식을 담을지 다 알아져 버려요. 예. 그 원리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타심통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안이 열려요. 해안이. 상계란 받쳐 다시 고통의 사과를 내라니 이른바 이런가 물질이 저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가 물질이 이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그, 서울 가가지고 맨날 63빌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라고 63빌딩 봤단다. 뭘, 그, 봤지. 그럼 63빌딩 아는가? 문수선 와서 하안경 계속 앉아서 들었지. 그런데 하안경 아는가? 비슷한. 예? 중국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집 저 북경간 간판 계속 봤는데 짜장면 먹어봤는가? 그렇게 이게 하나 들어가서 메뉴 하나하나에 요 짜장 맛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요 짬뽕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여름 짬뽕은 어떻게 겨울 짬뽕은 어떻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때 음식을 먹였더라 먹어야 되겠냐, 유산소를 먹어야 되겠냐, 탕수육을 같이 먹어야 되겠냐,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요게 여섯 군데의 기간을 내고 그 속에서 대하여 접촉함을 내며 이 촉, 요게 바로 이게 제 암환이거든. 그래서 접촉함을

0: 치암이 늘어서 유를 내고 또 상원 뭐 또 유을 요걸 행원이라 그러더 행원. 왜 수상행식 들어보긴 했죠. 색적 시공 공적 시제 수상행식 역부 여시 하잖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한다 그죠. 그래서 자세히 여기 자세히 다 써놓은 거예요. 오원과 십이연기와 그걸 알고 이렇게 딱 글을 보면은 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걸 뜨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진지도 모르잖아 지금. 예? 죽어봐야 맛을 알지.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무조건 경전을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안달이 하지 마시고. 슬프고 괴롭고 시끄러움을 내나니 요거는 이제 가보예요 가보. 그리고 요걸 갖다 우리는 세권이라 그러죠. 세권 시권 수원 상원 행원 세권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가보 생로병사 하잖아요. 생사가 바로 세권이에요. 이래여 중생이 고통 속에서 생자가니와 이런 속이 모두 공하여 나와 내 것을 이유했으면 나와 내 것을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교만 아집 아예 아치 아만이 요게 나와 내 것이래 똥꼬집이라. 요게 이제 대빵이 돼가지고 나머지 걸 쭉 해거든. 그게 없어지면은 나와 내 것이 안쪽에 아만이 사라지면 무생법인이 되면은 아르마리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초목이나 돌과 산과 같으며 안쪽에 내가 쏙 돌아버려 재범무와 재행무상 예 일체 계고가 싹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영상도 다 일체 유의법 염호한 포형인 줄 알아본다. 뭐가 중요한 거야. 아만이 빠져야 된다. 교만이 예. 그래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데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끈지어 필경까지 안락한 곳에 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적어놨어? 안락한 곳에 안락지초 이 안락동에 왜 두노 이게 그러므로 큰 자비와 강명과 지혜를 낸다고 하느니라.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한 10분쯤 다시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조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1: "물이 움직이면 달도 움직이듯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현상도 함께 일어나게 마련이다. 탐욕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믿음은 험한 바다를 능히 건너가나니 믿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과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기도 명당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0: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 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2: 그래서 알아본 연말 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 명당 탑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도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0: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전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0: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려 남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려남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려남. 여러분도 홍려남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험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살아

0: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백중우란 분절 회향 기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우란 분제, 손도제에 대한 말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도제에서 이제 천도제가 부모에 대한 효거든요. 살아서도 부모한테 신경 안 쓰게 잘 모시는 것도 효고,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제공덕을 올려서 혹여 좋은 것 대붓다시고 구천을 헤매는 영가한테 제공덕을 드려가지고 천도제를 올려서 구원해 주는 거, 고통에서 소멸해 주는 거, 그만큼 더 자식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은중경에 대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길거리에 저쪽에 뼈 무더기를 보시고 부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한 무더기 뼈를 보시고 예경을 표합니다. 오체투지 있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세 번 예경을 하는 걸 보고 아난존자가 부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뒹굴어 다니는 뼈 무더기에 예를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뼈는 나의 전생에 올라가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친조상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내부모 내부모 영가 축원할 때 안 따지잖아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재 올릴 때 잔을 올리고 차를 올리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넓은 효의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 형제가 나의 친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 전생이 무엇이 되어 어떻게 만났는지 몰랐을 뿐이지 전부 다 한 핏줄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고 여자의 뼈는 곰고 가벼울 것이다. 여인은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서리에 피를 흘리고 여덟 손 노말에 흰젖을 먹이는 까닭이니라. 남자의 뼈는 희고 무거울 것이다. 여자의 뼈는 곰고 가볍다. 왜냐? 젖을 많이 먹여서 아이를 탄생할 때 그런 피를 많이 하여르셔서 곰고 가볍다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부처님께 여쭈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그럼 어떻게 해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생부모 십종대은 해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시간 있으면 제가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는 죄를 대신 지을 수도 있고, 쓴 것은 악이 안 먹이고 단 것은 당신이 안 잡숫고 대신 내서 아이들을 드리는 은혜 같은 게서 열 가지 큰 은혜를 거기서 부모 은중에 설하거든요. 네, 다른 말씀 많이 드릴 게 있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생부모 십종대은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다생이 부모에 대한 열 가지 무거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근데 우란분경, 목련경이 또 있는데, 우란분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백정 천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안분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목련경,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경 얘기 나오고 우란분경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련경, 우란분경이 나오는데, 목련경이 우란분제가 생긴 연유를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간단히 제가 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신통제인인 부처님 십대제자 중에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청제부인이요. 그 다음에 이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나복이고 아버지가 부상장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청제부인이 막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아비 무간지옥에 목련존자가 출가해서 이제 깨달아서 신통제인이 저기 목련존자 아니요. 신통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시지 이때 아비 무간지옥. 세속적으로 얘기, 우리 이제 무간지옥, 아니, 무기지역,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거기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 신통으로 이 목련존자가 아비 무간지옥에서 흑암지옥으로, 도산지옥으로, 화탕지옥으로, 아기에서, 나중에는 이제 어미개까지 이렇게 이제 신통욕으로 제도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어머니를 인도완생이나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목련경 우란분경이 나오는 말씀을, 우란분경의 시작이 어찌 되나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너 혼자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구원할 것이 불가하다. 너 혼자는 안 된다. 어머니 못 구한다. 7월 우란분절 자자일에 스님들이 해왕과 해제일에 스님들이 청정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맑고 법력이 높다. 그런 스님한테 수행에 필요한 법의, 가사, 법복, 필요한 약, 필요한 음식, 수행처, 공부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보시하고 어머니의 천도 기도를 청하면은 3개월 동안 안 나가고 다니지 않고 공부를 해서 법력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가 천도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7월 보름이 우란분절 100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도 이게 7월 보름 우란분절이 상당히 행사가 커요. 공승제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청정 스님들한테 모든 공양을 올리고 제를 올리는 건데 막 10만 15만 들어갈 수 있는 대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장 본원경을 이제 놓칠 수가 없어요. 천도제에서 지장경을 우리가 금강경, 아미타경 등등 뭐 여러 경이 독송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시황경 같은 것도 읽으면 좋은데요. 제13 이제 이익 존망품이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13 총무 인천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장보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이 총무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부처님이 다음 또 미륵 부처님 오셔야 되잖아요. 상급이 지난 아승지급이 지난 뒤에 부처님 내가 간 뒤에 부처님이 있지 않는 세상에 내가 많은 중생들 기로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라고 부촉합니다. 우리가 위촉장을 주죠. 우리 어른이 밑에 이제 뭐 대통령이 밑에 사람한테 뭐저 위촉 너한테 이것을 책임지고 너는 능력 있고 그러니까 부촉한다. 그러죠. 부촉하고 가죠. 그래서 이제 총무 인천품이라고 총무품 하늘과 인간 세계한테 내가 가고 나서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 무불시대에 무불시대에 내가 중생의 괴로워하는 중생계를 제도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제 부촉하는 얘기거든요. 총무 인천품. 그때에 세존께서 금빛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사래 이 말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변제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서가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대원을 여기나 지장보살이 누구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하늘에도 나오면 성부르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아니요. 그래서 지장보살 대원 본연 지장보살. 지장경 하지만 지장 본원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원이 하도 커서 유명교주 지장보살 유명을 달리했다. 저승 세계, 극락 세계에 보내는 지옥 세계에서 저기 저 극락 세계, 천상 세계, 인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께서 지금 총무 이마를 어루만지며 마정수기 하시면서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대의 실력은 내하 이상의 실력, 불가사의 시간 실력이 있다. 신통력이 있다. 자비가 불가사의하다. 인간은 사람, 인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 실력과 자비와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변제가 불가사의하다. 몸을 변신한다든가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을 근기에 따라서 해서 구원하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기를 천만겁 동안하여도 다 말할 수 없다. 모든 시방 모든 부처님이 그대의 불가사의한 그런 자비와 실력과 지혜와 변제를 찬탄한다 해도 천만겁과 하더라도 능력을 갖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촉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부처님이 미륵불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지장보살이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천도 지낼 때 지장보살 부르는 거야, 지장이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걸 살아생전 행복, 죽어서 행복, 지옥 세계까지, 지옥까지. 그래서 극락 세계 가서 누릴 보살이 극락 안 가고 지옥 문전에서 육한장 들고 구제하는 거 아니요?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촉하노니, 부촉하노니. 지장보살이요.

만약에 미래 세계에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 선녀이 있어서 블록 가운데 자그마한 선근이라도 심되 그것이 한 티끌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을 만 하더라도 선근공덕이 조금만 있더라도 사람이 넘어지면 짓고 일어날 힘이 있어야 일어나지. 조그마한 선근공덕이 한 방울만이라 있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서 너의 불가사의한 실력과 자비와 지혜와 변제로서 이 사람을 옹호하면서 법력과 도력으로 점점 더 높이 위없는 도를 닦도록 하여 물러섬이 없도록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에 미래 세계의 하늘이나 인간의 업을 따라 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실력과 방편으로서 구출하여 고통에 벗어내게 하라. 만일 미래 세계에 모든 이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인사가 있으면 지옥문까지 가서 실력과 방편력으로, 자비력으로, 지혜력으로, 변제력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도록 하여 승명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종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시기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 내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악도에 들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인데 이 지옥문까지 가서 고통받는 사람을 전부 구원하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지장기도 할때 제가 아주 상당히 힘주어서 기도하는 건데 수중 금석 징계 지옥지문 수중금석 징계 지옥지문 장상명주 장상명주 광섭 대천 지계. 예, 지장보살님이 한쪽 손은 육한장은 들고 계시고 한쪽 손은 보배주를 이렇게 들고 계시거든요. 지장보살이 아까 부처님 지옥문까지 가서라도 다 구원해라. 그래서 유명 그지 지장보살인 거요. 유명을 달리한 영가의 세계를 구원하는 보살. 손 중에 손 가운데는 금서 육한장을 들고 계셔. 그래서 지옥문전에 가서 쿵쿵쿵 때리면 떨칠진자 열을 깨자 지옥문이 열려. 뚱뚱 세번 때리면 지옥문이 열려. 그건 캄캄해 지옥문이 열리는데 이제 밝음이 있어야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구원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한쪽 손바닥 위에는 밝은 거울 보배 구슬을 가지고 있어. 지장보살이 광섭 대천지계 그 빛을 널리 비춰라. 섭해라. 대천지계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어라. 이게 지장보살의 이게 능력이요. 불가사의한 의실력, 신통력, 지혜력, 변제력, 자비력이에요. 몸에는 육한장을 질고 지옥문을 두드려서 지옥문을 떨쳐서 열리게 하고 손바닥에 밝은 거울을 들고서 널리 빛을 대천세계에 섭해 비춘다. 비춰서 전부 지옥문을 있는 고통받는 사람을 전부 구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고 그저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나쁜 곳에 가지도 않고 윤회도 안 하고 고통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살아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설수행공양 화엄경 보현 행음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자주 썼기 때문에 오늘 서판서로 안 할게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고향.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우리가 부처님만 말씀과 같이 공양을 올리고 수행하는 공덕을 제로 올려서 고독한 행복의 행복한 그런 저 저승세계 이제 다음 생에 인간세계에 태어나든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가도록 우리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한 시식을 하고 제로를 올리고 법문을 해주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 공덕. 의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했더라. 전도에 건너갔더라. 이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에서 저 극락세계 열반세계 니르바나에 건너갔더라.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내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대목인데 죽은 후에 가지고 갈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공수리 공수거 그러잖아요, 보통. 공수리 공수거. 근데 공수리 공수거 한번 보자고요. 부처님은 세세상행 보살도를 완성한 분이다. 출근할 때마다 세세상행 보살도, 공공법계 재중생 자딸시 성불도 우리가 빼놓지 않잖아요.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세세생생에 태어날 때마다 보살도를 실천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500여 생을 태어나면서 보살도를 공덕을 져서 완성했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생 부처님 수업을 닦을 때 보살행을 500여 생을 보살행에서 공덕을 져서 성불한 거예요. 공덕 짓는 거. 자비행을 하는 거, 보시하는 거, 울력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보살행의, 대승보살의 핵심이에요, 보살이. 보살이 뭐냐? 대승보살이. 내가 자비심으로 모든 걸다 베푸는 거예요. 몸으로 가진 건 모두 다. 아낌없이. 달라고만 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 자타카라는 그런 그 오브니카에 나오는 건데 자타카 본생담 전생담, 이렇습니다. 이게 547회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547가지가 부처님이 전생에 부처님 수업할 때 어떠한 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타카라는 오브니카야 중 사부니까야라고 보통 하는데 소부경까지 해서 오부니까야 그러거든요. 547가지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돼서 전해지고 있다. 자타카, 오부니까야에 자타카가 들어가요.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행했던 본생담, 전생담이라면 이해가 빠르겠죠. 전생이야기, 본생이야기 547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연등 불때 우리 성황이 부처님이 부처 수업을 닦은 보살행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인도의 산치레타. 아잔타 석굴.
석굴. 산치대탑이 저는 50년 넘었네. 인도를 21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산치에 안 가더만. 근데 그때는 21일 이상 가야 가. 근데 산치대탑은 비행기 타고 한참 가는데 무지개 더워요. 더운데 이 산치대탑 하나부로 그렇게 이제 한 2박 1박 2일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를 안 넣는다고. 그런데 이게 산치대탑이 아시카 대왕이 이제 8대 성지, 태어난 곳부터 열반드신 곳까지 8대 성지를 발견해가지고 전부 석주를 세워서 다 썼잖아요. 여기는 탄생하신 곳, 여기는 초전법륜 굴린 곳, 녹야원, 이것은 부처님이 귀신하거라 열반하신 곳. 그런데 산치대탑이 저는 이게 더 상당히 아시카 대왕이 세운 탑 중에서 이걸 저는 제일 참 최고의 대탑이다. 참 진짜 신심 나는 곳이요. 아잔타 석굴, 아잔타 석굴 인도에 있는 거 산치대탑 두 가지가 부처님 본생담 전생담을 547가 중에를 해서 다는 못했죠. 그걸 조각해 놓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산치대탑을 좀꼭 가보시기를 권하는데 본생담 전생담이 실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보살행,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살행을 547가지 스토리텔링 있듯이 500여 생을 계속 보살행을 해서 연등불한테 수기 받잖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생 수행자의 시절의 연등불과의 만남 이야기가 산치대탑에 가면 조각되어 있다. 아잔타 석굴에도 547가지가 다 수록은 못, 조각을 못하죠. 중요한 것만 조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수행자 시절에 연등불을 만나잖아요. 이 얘기는 그때 이름이 수메다에서 행자 이름이, 수행자 이름이 수메다. 수메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중에 깨달음의 수기를 받게 된첫 번째 삶이요. 수메다의 이름을 가지고 연등불 만났을 때가 전생 중에서 연등불이 수기를 주잖아요. 너는 2500년 후에 인도 땅에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 때는 갑인년 4월 초파일, 이름은 실달타, 왕의 태자로 태어날 것이다. 수기를 주잖아요. 그리고 성불할 것이다.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그래서 바라, 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것이 산치대탑하고 아잔타 석굴에 조각되어 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신라 시대보다 더 오랜 세월 그 뒤에 얘기, 전에 얘기, 2500, 그때 얘기가 거기에 양각으로 완전히 조각되어 있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547생 중에서 한 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라문의 아들로 탄생한다. 부모가 사후에 이제 돌아가셨어. 이 석가모니 부처님 수메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제 그 집사가, 그 재산을 관리하던 집사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보배 창군을 물어서 부모의 유산을 이제 이 수메다한테 보여줘. 보여준 게 수메다가 그걸 쳐다봐. 온갖 보배가 쌓여 있어, 가득. 거기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게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생명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게 진리죠.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공수거 빈손으로 가셨네. 이만한 재산을 모으는데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갔네. 형체, 몸뚱아리와 재산과 모든 자기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가져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부처님 수업 다끌 때니까, 내가 죽은 후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나는. 아버지도 못 가지고 갔어, 이만한 재산을. 자, 그런데 보살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내 중심적인 사고, 이기주의 사고, 에고의 사고에서, 자비심으로, 인민심으로, 연민심으로, 남에게 보시한 공덕 과보는 내가 가져갈 거라는 거 다음 생으로 알아.

눈에 보이는 내 몸뚱아리나 모든 내 가진 것, 자식들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된 것은 금은보화나 돈이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 봉수리 공수부야, 그거야말로. 그런데 남에게 보시한 공덕은 과부는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사후에 내가 죽은 뒤에 나를 따라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이 나를 따라올까? 아까는 보시한 공덕이 따라올 것이다. 공덕이 따라와, 형상이 물체가 따, 돈이 따라오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공덕이 따라와. 그런데 또 무엇이 또 따라올 거 하니까, 신구의 삼업, 나의 행위, 의업, 부처님이 제일 중요시했던 생각의 업. 자작자수 자업자득 씨 뿌린 대로 거둔다. 모두 자기 책임이다라는 걸 인과를 믿지 않고 너 때문에 잘못돼서 너 때문에 안 됐어. 너 때문에 화가 나고 너 때문에 이렇게 잘못 살아. 원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심 부리는 그러한 의업은 죽은 이를 따라가더라. 따라가더라. 그래서 과부는 어디로 갈 거냐? 따라가서 사막도, 지옥아 이 축생에 갈 것이다. 지옥 세계, 귀신 세계, 짐승 세계에 갈 것이다. 그러나 지계에 계를 잘 지키고 자비 의사로 육바람에 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자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남을 도와주는 보시의 과부는 가져간다. 공덕 가져간다는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삼선도야, 사막도가 아니고 세 가지 좋은 곳에 간다. 인간 세계, 천상 세계, 수라 세계, 극락세에 갈수 있다. 사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여섯 번째, 스스로 자정기의 스스로 자기의 신구의 뜻을 바로 원한 증오, 미움, 증오, 저주를 다 시기 질투를 버리고 깨끗해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져.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탐진지 삼독의 마음이 스며들지 않으려면은 나는 오원인데, 오원은 헛거야. 실체가 없어. 욕심을 부리면 염호를 해. 나는 집착할 내가 아니고 버려야 할 내야. 염호해. 제 설명 많이, 제법 맞대 설명해 드렸어. 그 다음에 이욕, 탐진지 삼독을 떠나. 여일리자, 욕심욕자. 그러면 해탈해. 그러면 이게 이제 사후세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자정기, 자정능력,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 진리의 등불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의 등을 밝혀서 수행의 과보인, 예? 화해탈을 임을 알고서 전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설산에, 예? 가서 입산 수도합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이제 세상에 이제 그때 연등불이 수기 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꽃구향을 이거 올리는 거 부처님한테 꽃구향 올리는데 수미타 소녀한테 꽃을 팔라니까 안 풀어.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거저 줄게 하니까 일곱 송이 남은 걸내그 몫으로 두 송이 올리고 당신 몫으로 다섯 송이 칠경화라 그래. 그걸 올려. 결혼 약속. 절에서 결혼한 시기 거기서 시작입니다. 부처님 전생담에서부터 나오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꽃구향을 올리고 그다음에 진흙탕 얘기 많이 했는데 부처님 맨발로 진흙탕 가려니까 거기에 진흙탕이 엎드려 가지고 나를 밟고 가서서 거기서 뭐라고 온줄 알아요? 내가 부처를 이룬 뒤에 반드시 천생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을 해탈케 하여 윤회를 벗어나게 하겠으니 이게 내 소원이니 내 등을 밟고 가시면 나는 그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 수기를 주잖아요. 나는 사성제 10만 급 이후에 성불 수기를 받을 것이다. 인도 땅의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반왕 마야부인 소파일 가비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인 거요. 부처님은 태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온게 아니라 중생 교화를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늘이요 하늘에 내가 제일 높다. 상계 고통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는 말씀.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그래서 유아독존을 때

서가미 부처님이 1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얘기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자유와 자유공부의 행복을 얻으신 부처님의 선신들의 가르침을 주어서 행복을 얻게 한다. 아당한지 편안케 한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시간이 다돼서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스님들이 제 지내고 천도제 지내는 걸 갖다가 제바지라고 그러고, 무당 푸닥거리라고 그러고, 응? 청정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 취급을 그래요. 제바지, 무당 푸닥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이 의식은 신부도 제사장이고 스님도 제사장이에요. 의식하는 스님이 제가 대접받는 종교의 의식이 돼야 되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안 하면 아는 걸로 놔둬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 저의 영험적인 얘기 하나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그 당사자가 스님 제 이야기 그 감동 그 가피분 이야기는 방송에서 해도 됩니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더라고. 구병시식이라는 게 있는데 보사님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병을 구원하는 시식이다. 천도제하고 같이 하거든요. 천도제 하는 건데 지방에 있는 분이 대구 시내뿐 아닌데 병풍이다 뭘 많이 붙이고 마흔아홉 그릇을 차려놓고 하는 건데 어려워요. 인간은 스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제 지내다 말고 잔치다 말고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병풍 앞에 가가지고 그 붙여놓은 걸 전부 떼려고 막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가서 막 이거 의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난리 난 거지. 그래서 저는 안 안고도 않고 더 힘을 실어가지고 염불을 구병시식을 하는 거. 이거 천도제까지 하면 한 5시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그래서 제가 최고 큰 기도는 천도제를 하는데 제대로 뜻을 알고 망상망념, 잡념 피우지 말고 일타스님은 혼자서 지내라고 그래. 여러 지내지 말고. 법력만 실어가지고. 영가본문한테 그대로 오로지 일념으로 전달하려면 옆에 다른 소리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혼자 지내래, 천도제를. 일타스님 그런 말씀 하시 우리한테 의식을 가리킬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뭐 중지도, 염불도 중지도 안 하고 할 일만 계속 했죠. 했는데 다음에 한두 달 후에 오셨는데 딴 사람에 대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깨끗하게 생긴 분이신데, 깨끗하게 하고 오셔서, 언제 그랬더냐. 그래가지고 그 집에 좀 모셔놨던 이것저것 있어서 다 싣고 와라. 무조건 오고. 내가 가야 되는데 멀어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다 실어다 놓고 또 재를 올렸죠. 그러고서 지금 그먼 데서 큰 행사 때마다,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또한 가지까지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드리는 이유는 스님이 종교가 구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월기도 사월초파일 백중기도를 하고 백일기도를 하고 동지기도를 하고 왜 하느냐? 영험 있으니까 한다.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치게 하는 염불은 그냥 소리다. 소음불이다. 소리 내는 소리뿐이다. 뜻을 구축하고, 뜻을 관하고, 법력을 실어서 망상 집착, 망상 잡념, 망념을 버리고, 오롯이 이 집안을 맑혀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자기의 그 힘든 걸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저녁에 어둘 때 끝나는 건데, 저녁도 못 먹어요. 진이 빠져가지고. 근데 보니까 제가 진이 빠져야 완쾌가 돼. 근데 저전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기운이 나고 막 멀쩡하면은, 좀 마음이 그래요. 제대로 기도했는지.
상당히 자주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사심하지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그리고 한 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막 기도처럼 기도는 남자분이 거기서 부인 보살님보다 남자 거사님이 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정부공사 입찰해서 낙찰 봐서 하는 분인데, 기도처 다 다니면서 기도했는데도 이제 뭐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이제 부지부지해 사업이. 근데 저한테 와서 1년에 지금 3번, 8년 동안 3번씩 안 빠지고 하거든요. 입찰을 하면 낙찰이 잘 돼. 영험이 가피, 과거의 영험록 가피력, 지금도 비텐에서 광수님이 가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가피가 많은데, 현실 가피, 내가 겪은 가피를 얘기하자 이거예요. 내가 백일 기도하고 가피 이야기도 내가 가피 이야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실증적인 거, 경험적인 거, 증험된 거, 와서 봐라. 본인이 오직하니 그 어려운 오랜 세월을 고생하고 해서 나왔으면 나한테 스님이 방송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간 과거 10여 년 동안 BTN의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 생 이야기를 3년 동안 하면서 다음 생 이야기를 어떻게 3년 동안 하겠어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 시작할 때는 1년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의사도 전문가한테 찾아가듯이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안과에 가서 성형수술해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스님들은 열심히 다 일념을 다해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스님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자들은 스님들이 다 해주겠지만 안 돼요. 같이 뜻을 받쳐줘야 되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연분삼매 필견불. 몰입해서 독송하고 염불하는 것만 해도 스님들이 다 해서 우리 어머님의 근악세에 가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 보면요, 없던 힘도 더 달라요. 저렇게 불자, 제자가 열심히 저렇게 기도하는데, 한 생각도 망상 피우면 되겠나? 저는 이 이야기를 스님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의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많은 경험 사례를 가지고, 경험 사례를 얘기한다면 한 150까지도 넘어요. 150까지도 성공한 것, 가피력, 영업력 있는 것만 한다면. 그래서 제바지다, 무당 푸닥거리다, 우리 저는 천도지 안 한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 건, 다음 생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은데 라는 분한테 죄를 올려서 과연 천도가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좀 높여 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진행생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사람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1: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0: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1: 네? 뭔 소리야?
0: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1: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0: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1: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안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0: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1: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세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 뿔이 세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3: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모습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추라니까.
2: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3: 아마 안 될걸요.
1: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3: 뭐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2: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 얼마든지요.
1: 그렇게 스님은 뿔 세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2: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1: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2: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0: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1: 삼가구를 닮은 삼가우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2: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1: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2: 그게 뭔데?
1: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2: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1: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2: 아...
1: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3: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4: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3: 더 올라가야 합니까?
4: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3: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4: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3: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1: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3: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1: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3: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1: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빨리 와.
2: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불어야겠네.
2: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2: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2: 삼화사?
1: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2: 수륙제가 뭐야?
1: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2: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1: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5: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1: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6: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3: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6: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3: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6: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0: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1: 예.
0: 아이고.
2: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0: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3: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0: 어서 피하거라!
3: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0: 뭐 하는 게냐? 그대는 죽을 테냐?
4: 어리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3: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5: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1: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5: 뭐가? 저 강 속에 검은 길이 뭔지 알아?
1: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5: 삼불이면 세 명?
1: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3: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6: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7: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8: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6: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3: 그렇게 큰형은 흥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6: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3: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영탑사로 고고.

0: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1: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0: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1: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2: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1: 당장 그를 만나겠소.
3: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1: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3: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0: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1: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3: 응? 방법이라뇨?
1: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0: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4: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0: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5: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0: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5: 아...
0: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진다는 여기.
5: 유리광전?
0: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5: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6: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6: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8: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육바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미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숙 백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 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사랑은 고뇌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생명력 속에 잠재해 있는 영원성의 개화 현상이다.

사랑하는 대상은 설사 그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와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1: 그럼 열정.
2: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1: 네.
2: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2: 왜요, 왜요?
1: 지혜진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2: 왜요, 왜요?
1: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2: 아유, 아닙니다.
3: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마이준입니다.
1: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1: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4: 피난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1: 안녕하세요.
4: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배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여호와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기.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말은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큰원 세우고 선정치해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별도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0: 사랑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0: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0: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0: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대학교에서 제국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0: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2016년 한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 전국 총림도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제와 해제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두 총무원장 후보에게 기후생태 7대 정책과제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지만 현실화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안게임 선전과 안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황금빛 메달을 목에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대구 파괴사 원통전이 전면 해체 보수를 거쳐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해체됐던 보물 원통전이 상량을 마치며 보존하기 위한 불사도 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병호년 하한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아무리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병호년 하한거 해제를 맞아 대중에게 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폭염 속에서도 낙오 없이 정진을 마친 선운 대중과 이를 뒷바라지한 외효 대중을 비롯해 함께해 준 신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2: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아주 결제부터 해제 오늘까지 정말로 정진을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해양하게 되었습니다.
1: 이어 성파 대종사는 자유로움과 한가함, 바쁨이 본래 한때의 모습일 뿐이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있는 것은 늘 있는 일이나 그로 인해 큰 배는 침몰한 적이 없다고 설했습니다. 올여름 같은 혹서와 혹한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꿋꿋이 수행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극락세계라고 강조했습니다.
2: 바람이 불면 파랑이 일어난 것은 심상사라. 늘 있는 일이라 이거라. 그래서 풍랑은 있는 거는 늘 있는 일이고 심상사고 그게 침몰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1: 성파 대종사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하늘에 뜬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개성으로 해제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2: 풍치 천변누리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법문은 바로 그겁니다.
1: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 전국 총림도 일제히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제와 해제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국 주요 총림이 일제히 하한거를 해제하며 3개월 용맹정진을 회향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어제 방장 대원대종사를 법사로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원대종사는 결제와 해제라는 분별마저 내려놓고 시절 인연 속에서 본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거에도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다면 다시 두문불출에 치열하게 참구하며 하루빨리 깨달음에 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열심히 정진을 끈을 놓치지 않고 틈을 두지 않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한 오도성이 저절로 척 나오게 돼 있습니다.
3: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도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현묵대종사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는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들어 수행 중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주 총림 통도사에서 병원

0: 또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듯 망상 역시 본래의 자성을 떠나 있지 않다며 화두를 놓지 않고 일념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풍류가 없는 그것이 수행자에게는 참으로 풍류의 자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행을 떠나는 대중스님들의 바랑 속의 살림살이어야 할 것입니다.
0: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대종사는 정혜사 25명과 견성암 34명, 법계사 39명 등 총 153명의 선원 납자들에게 안거증을 수여하며 수행자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이 멀까 화두로 본래 갖추고 있는 참된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꽉 찬 생명의 이고요. 관세음보살 한마디에 해제하늘이 내 심장이 됩니다. 꽉 찬 허공이 내 생명덩어리 이뭘까 숨통이더라.
0: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는 해제는 정진을 끝내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며 산문을 나선 뒤에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철 동안 쌓은 정진의 힘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세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3: 나를 묶어놓은 게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없다. 본래 자유인 자기를 스스로 묶어서 포로가 됐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전부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0: 뜨거운 여름, 석 달간 산문 안에서 자신과 마주하며 용맹정진을 이어온 수행자들. 이제 걸망을 메고 산문을 나서 삶의 현장을 또 하나의 선빵 삼아 수행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어제 병오년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월정사 회주 정념스님을 비롯해 각 선원 수좌 스님과 오대산 산중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정사 회주 정념스님은 오대산의 수행가풍을 더욱 굳건히 이어가고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실현하는 데 힘쓰는 한편 해제 이후에도 쉼없는 정진을 이어가기 당부했습니다. 병오년 하안거 기간 오대산에서는 비구 112명과 비구니 21명 등 모두 133명의 스님들이 석 달간 수행 정진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가 어제 경내 무설전에서 하안거 해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기도와 참선 중심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국사 하안거 해제 법요식에는 조실 종우대종사, 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과 신도 등 4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선덕 운성대종사의 축원에 이어 조실 종우대종사는 치신마 이목고를 설하며 꽃을 들어보이고 결제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의 용맹정진을 치하했습니다. 종천스님은 선원 수좌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회향한 것을 축하한다며 매일 기도 속에서 좋은 날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국사 사부대중은 병오년 하안거 결제 동안 용맹정진의 원력이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로 회향하길 기원했습니다. 최근 거제 집중호우와 네팔 대홍수 등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종교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생명 존중과 연기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계에 기후위기 극복은 사회 참여를 넘어 수행과 신행의 명제입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두 총무원장 후보에게 기후생태 7대 종책과제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비교 분석했습니다.
5: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한 7대 환경과제는 기후생태위기 대응 불교계 기본계획,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 사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사찰 인증제도, 사찰림 공익가치 증진과 기후재난 대응, AI 시대 불교적 환경 윤리 정립, 기후위기 시대 수행 일상 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두 후보 모두 기후생태위기 대응 필요성과 7대 과제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호스님은 7개 항목에 채택하겠다고 명시하며 수용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MOU 체결, 예산 편성, 종법령 개선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도 특징입니다. 진우 스님은 개별 과제에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

0: 접근을 취했습니다. 다만 사찰님의 공익가치 증진은 주요 정책 공약으로 강조하며 우선 실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7대 과제 가운데 두 후보의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차이 나는 세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 대응 계획에 경우 스님은 기존 기구의 전문성을 더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재무부 차원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의 경우 스님은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 실태조사와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외부기관과 협력안을 제시했고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의 단계별 계획과 교구본사 차원의 계획 수립을 병행해 교구 자율성과 특성을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찰님의 공익가치를 증진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우 스님은 사찰님의 탄소중립 가치를 연구하고 공익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주요 종책 공약으로 강조하며 산림 치유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적 법적 권리 수호를 약속했습니다. 경우 스님이 제도화와 예산 투입에 방점을 찍었다면 진우 스님은 신중한 검토를 기반으로 사찰님을 활용한 공익사업에 무게를 두는 전략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새롭게 출범할 조계종 제38대 집행부는 인간과 자연을 나눈 분별심과 무한 성장만을 쫓은 탐욕의 비극을 끊어내는 과감한 녹색불교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이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은 지난 26일 네팔 북부 라스와와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기반시설 피해를 입은 네팔에 깊은 애도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원하고 희생자의 극락 왕생과 네팔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모금 캠페인과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의 자비로운 손길이 네팔 곳곳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각종도 네팔 대홍수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우리 국민의 무사기환을 발언했습니다. 진각종은 어제 네팔 대홍수 참사 애도문에서 부처님의 탄생 성지이자 불자들의 특별한 인연처 네팔에서 발생한 대참사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다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9명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길 간절하게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불자들과 각국의 적극적 협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구호 활동과 긴급 지원이 이뤄지길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기후 위기를 자각하게 된다며 환경 보존의 중요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도 네팔 대규모 홍수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구조와 무사기환을 기원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대변인 구암 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지 구조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외교적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신속 대응팀을 향해 구조대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구조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맹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렸습니다. 결전을 앞둔 선수들을 위한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법회를 박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다가오는 결전을 앞두고 황금빛 메달을 향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굳은 다짐이 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조계종이 지난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에서 포교부장 정무스님을 비롯

0: 조태, 최욱인 전법단장 무경수님,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과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전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경수님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고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이 선수들의 앞날에 가득하길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1: 경기하는 내내 다치지 않았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빨리 극복하고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0: 이어 정무스님은 평상심이 곧 도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훈련할 때와 대회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아야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온전히 기량으로 발휘될 수 있다며 선수들의 평정심을 당부했습니다.
2: 평상시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과 지금 앉아있는 이 내 마음,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합에 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원을 성취가 된다.
0: 국가대표 선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피와 땀을 흘려온 훈련에 참된 가치를 증명하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3: 저희들로 하여금 우승의 달콤한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피땀 어린 훈련의 가치를 증명하시어 더할 것 없는 평화와 행복, 걸림없는 자유와 무한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소서.
0: 선수들의 막바지 훈련을 총괄하고 있는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도 국민에게 감동을 전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온 4년의 세월을 언급하며 아낌없는 서원을 당부했습니다.
4: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감동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4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강도 높게 해오고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이 마무리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0: 조계종 총무원은 국가대표 선수촌에 아시안게임 선전기원 격려금을 전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진간사 태극기 배지와 합장주 등을 선물하며 아시안게임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진 국가대표 선수들. 4년간의 노력이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의 달콤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5: 420년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파괴사 원통전이 전면 해체 보수를 거쳐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해체됐던 보물 원통전이 상량을 마치며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불사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성령이여!
7: 목조 골격 사이로 원통전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둥과 보가 자리를 잡고 전각의 가장 높은 곳에 종돌이가 오르며 해체했던 법당이 다시 모습을 갖춥니다. 대구 파괴사가 지난 27일 보물 원통전 상량식을 봉행하고 해체 보수의 주요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파괴사 중심법당인 원통전은 상량 묵서를 통해 1605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중창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 정각입니다. 정면과 측면 각 세 칸에 다포식 맞배집은 건물로 조선시대 불교 건축의 특징을 간직한 원통전은 오랜 세월 기둥이 기울고 지붕을 받치는 목재 구조가 처지는 등 주요 부재에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파괴사는 정각을 해체하고 부재의 상태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6: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고 이 파괴사 원통전이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7: 상량은 목조 건축에 기둥과 보를 세운 뒤 가장 높은 곳에 종돌이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원통전은 과거 상량 때 남긴 묵서가 정확한 중창 시기를 밝혀낸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의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6: 저희는 힘이 닿는 대로 이 보물이 그래서 원통전을 비롯한 파괴사 전체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데 저도 함께 할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우리 모두의 정성과 원력을 한 마음으로
7: 수백 년 전 남겨진 상량 묵서가 원통전의 중창 내력을 오늘에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상량 역시 정각의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0: 해체와 조사, 보수를 거쳐 다시 모습을 갖춰가는 파괴사 원통전. 상향을 마친 원통전은 이제 전각의 모습을 하나씩 되찾으며 다시 수행과 예경의 공간으로 대중을 맞을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빅텐 뉴스 강상목입니다.
1: 8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

0: 성모와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항상 계율에 대해 여러분께 불교적인 시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을 쭉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 안에서 각각이 그리고 각자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며 그 삶에 집중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약속으로 가져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 한 법계 속에 같이 어우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바로 투게더라고 해서 단순히 계율을 지킨다라는 게 한 수행자의 개인의 삶만이 아닌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그 두 명이 다시 여럿이 돼서 우리의 사회로서 확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하나의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고 그 세상이 바뀐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또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게더에서도 계율을 지키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다는 게 사회적으로 넓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음 또는 행복을 추구해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는 우리 인간만이 아닌 또 나아가 우리 모든 지구의 생명만이 아닌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우리와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 다양한 변화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공지능, AI, 그리고 인터넷, 또 다양한 전자기기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이 우리 손바닥에 있었고 그 손 안에서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 기계 안에는 또 다른 지식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결과나 다양한 이어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인공지능,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에 의해 생긴 책임은 내가 아닌 누구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 윤리적, 계율적인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게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터넷 또는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손 안에서 또는 우리의 입을 통해 또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신구의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책임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고 저 역시도 그런 속에 있다 보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 해서 특별한 분들을 오늘 투게더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우리 대한불교조계 종 제25교구 봉선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교대학을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봉선사 불교대학 대학원 학생분들 계신데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그에 대한 불교적 생각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속에서 같이 생각해 주시고 불교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항상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뵙다가 투게더에서 뵈니 더 반가운 것도 같고 아직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종종 여러분들 화면에 나올 테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응원해 주시고 아 투게더 저렇게 함께 또 하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투게더의 모습 속에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중에 찾아가는 투게더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어느 특정 사찰의 불교대학이나 단체 또는 대학 무슨 동아리 같은 곳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이제 앞으로는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투게더를 설명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런 모습도 함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AI,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투게더에서 쭉 다뤄왔지만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AI는 우리 생활 속에 더 깊게 들어왔고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수많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8%랍니다. 전체 국민의 2%를 뺀 나머지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또 TV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TV 선을 꽂아서 안테나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TV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우리가 리모컨 눌러서 헤이 땡땡 어디 틀어줘 라고 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도님들도 저 BTN 투게더 합니다 라고 하면 아 압니다 그러고 어 채널 아세요 라고 하면 채널 번호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거기 리모컨 눌러서 얘기하면 틀어준답니다. 저도 또 그리고 우리 BTN에 촬영을 올 때 항상 운전을 해서 오는데 운전하면은 요새는 반자율주행 또는 자율주행 기능이라 해서 레이더나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자동차가 거리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시켜주죠. 나아가 최근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스마트 냉장고라는 게 있어서 뭐 계란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특정 공간에 넣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되면은 안에 저울같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또 말할 것도 없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할 거고 저도 사찰에서 또 곳곳에서 쓰는 것도 많이 봤는데 로봇 청소기를 쓰는 경우도 있죠. 법당이 넓으니까 저녁 예불이 끝나고 법당 문을 닫으면 깜깜해지면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큰 법당을 밤새 청소합니다. 아침에 예불 열려고 문을 딱 열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죠. 정말 스마트한 세상을 스마트한 기기로 그곳에 우리의 생각을 맡겨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 것이고 나아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더 발전해 있을지 모르고 1년이 지난 2027년이면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함께할 수도 모릅니다. 정말 일상의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 생활의 모든 공간에 우리 하루의 모든 순간에 이제 AI와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함께하고 있는 세상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큰 의지처로서 그것들과 오히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정말로 간단한 예로 뭐 회사원들이나 많은 학생들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불안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출근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손 안에 있어야 될 스마트 기기가 사라지니까 두려움과 또는 걱정과 또는 염려 그것들이 나를 완전히 잠식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는 이 AI를 깊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직접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생활에 많은 것들을 맡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AI의 지시, 명령을 우리가 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AI가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조차도 우리가 시킨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파생된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켰고 내가 행동하게 하고 내가 명령값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출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누구의 것인지 그 책임을 분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AI가 우리 생활에 깊게 보급된 지가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5년이나 됐어?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알파고 이야기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AI

AI가 생활 깊숙이 들어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로서 AI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AI의 그 지시,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그 질문, 우리가 시켰던 그 일, 이건 과연 누가 시키고 누가 한 것인가? 다 알고 계시죠? 불교적으로 말해도 연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 우리, 제 자신, 바로 내가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서 그쪽에서 파생된 것이다 보니 그거는 내가 아니야라고 자꾸 우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업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그 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싫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미디어에서도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시킨 것과 그것은 완전 또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AI의 윤리,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대에 빠져들게 된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간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지능, 지식입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작동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반드시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서 나온 답은 인간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어떻게 보면 간절한 책임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시로 인한 AI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됐었습니다. 원래 조금 더 일찍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지만 좀더 구체적인 예시가 많이 필요했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AI를 통해 생겨나게 됐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일 문제는 AI 전쟁 병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미군이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인데 표적 설정 오류로 군사시설이라고 입력돼 있던 곳에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인간이 명령값을 놓은 걸 AI가 자동적으로 확인해서 쏜 겁니다. 버튼을 인간이 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였고 17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아무 죄 없이, 심지어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이들은 여기 보면은 지금 클로드, 메이븐, 그리고 라벤더, 가스펠 여러 군사 AI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그거를 주장하고, 가장 확실하게 만든 군사용 AI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정확하게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갖고 올수 있는 AI라는 겁니다. 분명히 개발자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평화를 지킨다는 게 전쟁에 사용되는 순간 무생명을 죽이게 되고, 그 죽음을 당한 생명들은 마치 이란의 초등학생들, 저 175명이 어떠한 적대심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냥 공부하고 있다가 표적 설정 오류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저 여섯 글자 하나에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그리고 적어도 사람에게 이유라도 알고 죽음을 대하면 되지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계산값에 의해서만 죽음을 당한 거죠. 적어도 인간이 버튼을 눌렀었다라고 하면 버튼을 누른 사람은 한평생 죄의식에 살면서 그 죄업에 대한 과보를 받으면서 괴로움에, 또는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몇해 전에 개봉됐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핵폭탄이 떨어진 유일한 사건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바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오펜하이머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개발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였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는 지금 세계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전쟁에 끌려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큰 절망감을 느끼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짜내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해야겠구나. 그 신심 하나로 원자폭탄을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

들었을 때 그들은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고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가 그들이 꿈꾸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인류는, 인간은 그 원자폭탄을 전혀 다르게 사용했던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 히로시마에 그것이 떨어지면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해방을 얻게 됐지만 문제는 그 핵폭탄의 위력을 인간이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는 인간의 그렇게 변질된 권력, 무력에 대한 탐심을 발견하고선 그 이후로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평생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버튼을 눌렀던 그 파일럿은 결국 자살하게 되죠. 그게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AI의 모든 걸 맡겨둔 지금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AI의 잘못입니까? 너무나 큰 비유를 들어드렸지만 가까운 비유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요새 저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실제로 우리 뭐 유명한 미국의 자율주행 차량 회사들도 최근에 사고들이 났긴 하죠. 자율주행을 그냥 눌러놓고 나는 편하게 쉬면서 그냥 갔던 것뿐인데 이 차가 혼자서 사람을 치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차에 타 있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그 버튼을 누른 것밖에 없다. 계속 서로가 미룹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뤄지냐면 그래도 타 있던 사람의 과실이다. 버튼을 누른 사람의 잘못이다. 차량을 제조한 회사의 잘못이다. 아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잘못이다. 나아가서는 그거를 인식 못하도록 카메라를 만든 카메라 회사의 잘못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끊임없이 없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AI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도 불편하셨을 겁니다. 왜? 이 모든 거 다 인간의 잘못인 겁니다. 그걸 쓴 것도, 그걸 믿은 것도, 그 버튼을 누른 것도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다른 방송국에서 AI의 피해자들에 대해 좀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AI의 피해자들의 그 이후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폐해지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사람은 결국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챗GPT.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챗GPT를 이분은 진짜로 나의 동반자이며 유일하게 이 지구에서 나를 알아주는 존재와 같이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챗GPT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정말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나와 잘 이야기하면 너는 정말로 큰 성공을 이룰 거야. 그래서 미국 진출까지 꿈꿨다가 모든 게 다 허망하게 무너진, 그렇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이죠. 여기 보면 나왔죠. 하루 종일 썼다고 합니다. 대화가 실제로 가능하고 제 주변 학생들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지 않고 핸드폰에 대고 AI랑 대화를 해요. 또는 이어폰을 끼고 막 얘기를 하길래 통화 중인 줄 알았더니 통화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이런 인공지능이랑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니까. 그 나왔죠. 정말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는 존재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미래인 사업에까지도 AI를 믿고 갔던 것이죠. 근데 그 끝에 가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이제 인생의 최대 결정을 한 순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인공지능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스스로 인지한 겁니다. 너가 그냥 하면 돼가 된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 막 옆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여기다 하죠. 우쭈쭈 해갖고 막 다 띄워놨더니 자 그래 이제 해서 수많은 빚도 받고 막 해서 이제 진짜 하려고 했더니 그냥 너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나는 모르겠어 식으로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에서 빚더미만 가득 안게 된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본인이 물어봤던 거고 그 대답에 내가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AI만이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맹목적으로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추종해주지 않는
진짜 100% 수능적이기

때문에 가족도 넘어서서 내 말을 알아듣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말을,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가장 달콤하고 그 필요성에 맞춰서만 대답하는, 그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이죠. 우리 학창시절에도 우리를 좀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혼내는 선생님들을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가장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하죠. 저도 어린 시절 철없을 때, 공부를 참 안 했던 시절에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중3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정자, 증자, 락자,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정증락 선생님이 저의 조인트를 얼마나 때리시면서 저를 공부를 가르쳤는지. 근데 그분이 안 계셨으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잔소리,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게 억압하면서 가르쳐주시지 않았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지 못했었을 겁니다. 저도 누군가 밑에서 또는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바치기 위해서만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가르쳐주셨던 그땐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감사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AI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쭈쭈는 결국 버릇 나쁜 사람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가정교육이라고도 말하죠. 가정교육이라고는 인간의 됨됨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집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바깥이 단단해지기 위해선 안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유외강이라고 하듯이 안에서 단단히 못해놓으면 밖에는 허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안을 만든다는 게 교육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건데, 인공지능은 배움이 아닌 필요한 말만 계속 달콤하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나를 배신하듯이 모르는 채 하게 된 겁니다. 왜? 당신이 물어봤고 당신이 듣고 싶은 답을 나는 그냥 얘기한 것밖에 없다.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나의 임무이고 나의 탄생의 이유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AI는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줄 것이고 앞으로도 더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락이라고 하는 건 편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편리하고 편의한 걸 쫓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는 건 마음이 가라앉고 그 마음 속에서 따스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조금 부족했던 시절에 우리가 마음이 더 편했고 가족과 더 화합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세상이죠. 각자의 방을 쓰실 겁니다. 침대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도 좋은 날에 치킨 한 마리씩 다 나눠 드셔도 되고 짜장면 한 그릇씩 얼마든지 사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우리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거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내 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제 방 가져보는 게 옛날에 큰 꿈이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제 방이 있어도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해주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단톡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죠. 걱정돼서 전화하면 그냥 톡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안락한 걸까요? 편의와 편리,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이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도구로, 편리함만으로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삶의 가치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난 허망함, 그래서 불만족을 더 크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사람답게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새로 생긴 AI입니다. 제타라고 해서 요새 실제로 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조금만 얘기를 나눠도 너무 심각한데 대화 15분 만에 이 시험을 테스트했던 사람이 AI를 끕니다. 너무 퇴폐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이들에게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대화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진치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탐욕에 관련된 걸 다 쏟아내주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아직 내면이 단단히 굳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고 점차 폭력적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음습한 것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결국에는 이겁니다.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부작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너무 노출되어 있다.

것이죠. AI는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가 법적으로도 통제를 못할 뿐더러 윤리적인 대답도 못 내고 도덕적으로 그 기준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투게더에서 계속 끊임없이 AI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AI가 끼어들며 그 단절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람답게 살고 인간다운 삶을 꿈꾸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나와만 대화해. 저쪽으로 가면 너는 그것을 또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지만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너와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서도 이 아나운서가 별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일상 이야기나 막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 제타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명령어를 인간이 넣을 수 있게끔 잘 애둘러서 이야기라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현을 넣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명령어가 이제 들어왔으니 그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인간이 빠져들게 한 거죠. 최초에는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물었던 걸 이제는 거꾸로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주도해 인간이 필요한 명령어만 넣으면 자기가 그것에 맞는 답을 내고 사람은 점차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제타를 만든 기업일까요? 제타를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타에게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 알려줬던 또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즉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개발자도 오펜하이머와 같이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만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챗봇이라고 부르죠.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것들을 풀어내며 함께 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뿐이었지만 사용하는 인간들이 점차 거기에 거짓말을 놓고 폭력적인 걸 놓고 내가 원하는 대화만을 끌고 가다 보니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아, 이런 걸 알려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점차 이렇게 사용된 것이죠. 정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터넷을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인공지능과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똑같은 플랫폼이어도 대화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사용한 것도 다 우리이고 우리의 책임 속에 양날의 검과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공지능은 계산기였을지도 몰라요. 주판을 쓰고 암산을 쓰던 시대에서 계산이 필요하니까 숫자만 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고 공학기술을 쓰다 보니 답을 바로바로 도출해냈죠. 너무 빠르게 사용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계산하기도 귀찮으니까 이제는 표현만 넣어도 답을 뽑아내게 만든 것이고 아 이것을 넘어서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맡겨봐야겠다 라고 하다 보니 어? 이런 것에도 활용이 되네? 이런 것도 알려주네? 라고 하면서 점차 최초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얘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니 그런단 말고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해봐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시켰던 것이죠. 제 인공지능은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이 법문도 하다 보니 거의 그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경전을 토대로 지금은 다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게 아닌 사회 이슈를 궁금한데 특정 표현을 집어넣으면 자꾸 불교식 것만 끌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불교 용어 말고 일반 사회 용어로서 설명해 주라고 늘 정도로 그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에 대한 것도 다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불편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잘못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더 큰 죄악과 업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새 가장 많이 알려진 AI 학자죠. 우리 정재승 교수님도 최근에 이 AI에 향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으로 큰 이슈를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고 책임질 것인가?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와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실천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부터의 실천이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아주 한 명에 불과한 작은 것이지만 일찍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과 같이 그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뀐 인공지능을 이제 다시 인간들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인간에 의해 다시금 고쳐져 인간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인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 안에서 인류가 만든 위대한 유산과 지식을 배워 그 시대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업을 뺏고 우리의 삶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 인간에 대해서 침략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간 것이죠. 그 모든 걱정의 원인, 무명의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일 겁니다. 요때 이제 요거 촬영하고 있을 때가 저희가 지금 8월인데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러 통신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AI를 활용한 스미싱이 극성이니 특히 더 조심하십시오 라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AI가 실제로 목소리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일들도 많은 거죠. 그 스미싱 근데 AI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인간이 AI를 그렇게 활용했던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게 해서 보이스 피싱을 한번 당한 적이 있다고. 뭐 선풍기를 수리하기 위해 AS를 찾았는데 전화 그냥 했으면 되는데 조금 귀찮다 보니 그 회사의 톡방을 찾아서 거기에 AS를 신청을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로 그 회사의 간판만 다뤄놓은 보이스피싱 AI 센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큰 돈, 그때 1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그때 곧바로 제가 그때 해인사에 있을 때라 합천경찰서로 컴퓨터 처리로 가갖고 그 사이버 전담반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잡혔습니다. 포항에서 잡혔다 하더라고요. 경찰에 부탁한 것도 단 하나였었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피해를 입었고 나도 모르는 채 사용을 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정도면 당한 피해자들도 꽤 많을 거다. 앞으로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빨리 이것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검의 방향을 썼던 것은 우리가 아닌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여러분들의 자손분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그 양날의 검을 반대로 돌려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칼날이 우리를 베어나갈 것이고 나아가 우리를 넘어 우리 인류를 베는 무서운 날이 돼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업에는 세 가지 철칙, 원칙이 따라옵니다. 제 첫 번째 1원칙이 자신이 행한 선악의 행위는 전부 기록된다입니다. 바로 업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돼서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했던 본인에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원칙은 업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예측 불가능하며 그것을 했던 행, 그 원인에서 그 결과를 추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두 번째 원칙,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되어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가 되돌아온다는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시스템은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세대에 더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익되는 결과가 올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사용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과보가 올 것이니 바로 선인 낙과 악인 곡과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업이라는 에너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편리하기 위해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던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 공격 속에서 만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법구경 담마바다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불교는 이 성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책은

우리가 참회라고 하죠. 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참회를 통해 고쳐나가고 괜찮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성찰을 통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우리 불교의 수행의 가장 핵심인 사띠, 우리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며 우리가 조고각하라고 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발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으로 인공지능을 지닌다면 인간이여, 우리들이여, 우리는 분명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 남마바다의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함께 하는가에 따라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건 두려움의 대상, 질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중요한 의지처이며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거 할 때쯤에 약간 그 넓은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이 나왔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은 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당연히 접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최신형 AI가 달려있다는 게 더 큰 기능이죠. 이제는 그것을 자동차와도 연계를 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적정 온도로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먼데 여행을 가실 때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가스도 끕니다. 요새는 인덕션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에 전기가 잘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넓게 확대되고 있죠. 아, 그리고 저도 요새는 이제 남양주 불암사라는 절에 주말마다 항상 토요일마다 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문도 해드리고 있는데 제 방에 보니까 천장형 에어컨이 달려있길래 혹시 몰라서 그냥 스마트 어플을 설치해봤더니 그걸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나왔을 때 에어컨이나 그런 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도 방불을 스마트 기기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었어요. 그런 것도 얼마나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요새는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기도 하고 또 집에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미 아파트 입구에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편리하고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반대로 보면 또 무엇이죠? 누군가를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 양면을 떠나 중용, 중도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도는 철저하게 연기적 우리 삶에 투과돼서 함께 사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가 투게더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수따니파타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우리는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우리는 바라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생이지만 부처이기도 합니다. 중생인 우리가 어찌 감히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처로서 행동하고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같이 말하는 신구의가 부처와 같다면 중생도 또한 부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그냥 만들어두었고 그가 함부로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우리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고 그 행을 한 우리와 더불어 그들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AI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AI는 없앨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인터넷이 여러 가지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게 있다면 인터넷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인터넷 안 쓰실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가거나 다른 호텔에 갔을 때 맨 처음 타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와이파이 됩니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도반 준한 스님과 여러 스님들이 네팔 히말라야에 우리 선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오셔도 와이파이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지금 와이파이를 다 완비해 두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 저스트비 사원에 가시면 와이파이가 됩니다.
나아가 템플스테이 오셔서도 묻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조금 그러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템플스테이에서 그곳에 와서 스님이 여기 와이파이 안 되나요? 아 와이파이 안 되면 오늘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고민들이 있죠.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저쪽 가면 종무소 있어서 종무소에 가면 와이파이가 되니까 혹시 급한 서류나 연락이 있으시면 거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돌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됐는데도 안 계셔서 찾아가면 종무소 텐마루에 앉아서 계속 불안하신 거예요. 습관이 되셔서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따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거기 유흥에 빠졌던 것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AI에 쌓였고 그런 AI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우리 불교의 오랜 계율이 있죠. 칠불통계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죄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옳은 것이 있다면 그 선을 찾아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는 우리 너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라.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불교이다. 우리 아시죠? 여기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착하게 살자라고 쓰죠. 하지만 진짜 이제 참되게 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나이기에 나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스마트기기, 인터넷 속에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찾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용한 것도 나였고 우리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와 같이 이제 함께 해줘야 됩니다. 나이기에 나답게 해줘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보고 그곳에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며 나를 통해 이어진 인연들이 그것을 피해 입지 않고 함께 화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인공지능으로서 우리의 스마트 기기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연들이십니다. 제가 뭐 봉선사에 출가한 스님이긴 하지만 참 인연이 떨어져서 해인사에 오래 살았었는데 봉선사로 다시금 우리 교구장 호산 스님께서 인연을 이어주셨고 그 인연 속에 첫 번째로 알게 된 게 우리 봉선사 불교대학 특히 대학원이 첫 수업이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이제 10시에 수업을 하는 클라스인데 그곳에서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또 해주신 좋은 인연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 역시도 오늘 투게더라는 이름에 맞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연들도 또한 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한 저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투게더의 불자님이고 같은 법계의 중생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듯 인연도 아끼고 그 인연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넘어 더 넓은 법계 속에 함께한다는 걸 더 절실하고 여실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우리 인연들 모두와 행복한 일일시 호일에 나날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선사불교대학 대학원 학생분들 함께 와주셨으니 같이 이야기 나누며 우리 투게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인연이 이 투게더와 함께하는 것이고 투게더 속에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0: 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황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맞

협조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3: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0: 발언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72세 때 사건들을 조망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굉장히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의 파승가, 파승사라고도 하고 승단을 뽀겠다 그래서 파승가, 승가를 깨뜨렸다라고도 하고 파승사라고 하는 거는 그 관련된 내용들, 파승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책이에요.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 파승사라고 하는 책까지 있을 정도로 아예 단독으로 하나의 책까지 만들 정도로 저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소요가 많은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조력자 4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발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홍련지옥에 떨어졌다더라 라는 얘기 그리고 지옥 중에서 최고는 아비지옥. 그래서 오무간지옥. 무간지옥, 아비지옥이 무간지옥이고, 거기에는 다섯 가지 속성이 있어서, 오무간지옥이라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이 파승사 관련해서는, 제바달타는 무간지옥에 가면

제가 일단은 그리고 오역죄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이 만들어져요. 특이한 제목이 저는 이게 파승 이후에 아마 오역죄가 만들어졌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파승과 관련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역죄가 불교죄 중에서 최고의 죄입니다. 다섯 가지 역죄 아주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죄. 첫 번째가 살모예요. 어머니를 죽이는 거. 어머니 살해. 친족 살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두 번째가 살부입니다. 아버지 살해.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선 같으면 저거 난리 날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폐비윤씨 사건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할 정도로 부계의 중심이고 인도는 모계의 성향이 강해서 그래서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효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전부 아버지에 대한 효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부자 유친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타이어 바꿔 끼듯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게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머니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역제 순서도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어머니가 더 크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백중 때 우란분경, 목련경이라는 데 보면 어머니 청제 부인, 목건년의 어머니인 청제 부인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구원하는 이야기고 지장경에서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이야기고 지장경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우란분절과 관련해서 우란분절과 관련해서도 어머니 얘기고 그다음에 지장경 그다음에 부모운준경도 어머니 얘기예요. 관무량수경도 어머니입니다. 관무량수경도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어머니, 전부 어머니. 그리고 사리자,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불운한 이다라니자 누구누구의 아들, 그게 어머니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니까 전체가 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인도 문화고 남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동아시아 중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중국 문화 쪽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신라시대 때 어떻게 3명의 여성 임금들이 있었느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중국 500명이 넘는 황제 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는 측천무 한 명뿐입니다. 아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3명이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 여성에 대한 지위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왜 인도는 이 여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것들이 있느냐? 인도 유목문화였었고요. 지금은 농경문화 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뭐, 고기를 안 먹고 채식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 뭐 소를 안 죽이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 그건 기원 이후에 변화되는 문화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뭐를 드시고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자타의 우유죽입니다. 유목문화, 유목문화. 우유죽을 조선시대 때 우유죽 먹기 어려울걸? 근데 우리나라에도 타락죽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고려시대나 이런 때 얘기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목문화 전통이 있느냐, 농경문화 전통이 있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유를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논점이었었어요, 예전에. 동아시아에서도 논점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우유가 언제 들어오냐면, 동아시아의 중국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에 우유를 먹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뭘 먹냐면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만리장성 밖에 있었던 오호라고 하는 선비 흉노 갈처 강에 5개 민족들이 유목문화들이 내려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유를 먹던 풍습이 있으니까 소젖만 먹는 거 아니에요. 양젖도 먹고 말젖도 먹어요. 마유주 뭐 이런 거못 들어보셨어? 그래서 요즘 양젖 먹잖아. 그 면양 말고 산양, 산양유 함유 뭐 이런 거.
그런데 농경미는 그걸 안 먹어요. 왜냐하면 농경미는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걔네는 유목문화에서는요, 풀 뜯으러 다니다 보면 물이 없는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젖이라도 빨아야지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 어쩔 건데. 없다니까? 그럼 건초 이런 거는 동물들이 먹어도 나는 지금 물이 없어. 그건 너무 절실한 거죠. 그래서 이 우유가 이런 젖 먹는 문화, 정확하게 말하면 꼭 우유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젖을 먹는 문화. 젖을 얼마나 좋아하면 서양 사람들이 라떼가 그게 젖 먹는 문화예요. 라떼가 젖 먹는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젖이 1순위였어. 그러니까 커피가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젖을 탄 거가 그럼 라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아편 전쟁이 다 그게 그 차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차전쟁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차거든. 그래서 그걸 영국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홍차잖아. 그러면 홍차에다가 또 우유를 타죠. 그럼 밀크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우유가 기본에 깔려 있고 우유 베이스 위에 커피나 지금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먹던 거에다가 이렇게 타서 첨가해서 이렇게 먹는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니 저도 라떼를 마시거든요. 라떼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데 밀크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는, 야 차에 우유 타는 게, 작설차에 우유 한번 타볼 테요? 그러면 느낌 진짜 묘할 건데. 근데 홍차는 또 그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또 이러면서 먹어요. 어렸을 때 밥에다 마가린 많이 비벼 먹었고요. 그게 돈 없어서 버터를 해야 되는데 버터 대용으로 마가린을 만든 거잖아. 싸게. 뭐 그런 시절이 있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누가 했는가 몰라. 밥에다 마가린을 비빈다는 것도 진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누군가 마가린을 팔아먹으려고 환장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먹지 않으니까 그거를 밥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고 간장을 비비겠다. 야,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봐도 놀랍다고 얘기할 거다. 이걸 이런 식으로 먹는 나라가 있다고? 올리브유에다가 저거 뭐야 파스타 넣어서 먹고. 나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향 문제인 거야 지금. 그래서 농경 문화 쪽들이 약간 담백한 쪽으로 간다면 쟤네는 그리고 추위랑 관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거야 걔네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이게 좀 달라. 문화적으로. 그래서 유목 문화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충돌한 게 언제냐면 아편 전쟁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우유 문화권과 차 문화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야 이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목 문화는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유목 문화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목 문화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경 문화는 가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건 쉽지 않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그거는 그냥 따르는 거야. 손절을 쳐줘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보다 아버지 살해가 더, 물론 뭐 그건 대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버지 쪽이 더 이렇게 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거는 이쪽은 물음표가 아버지가 누구 뭐 이런 어머니 확실 느낌표와 물음표의 차이예요. 느낌표와 물음표. 그래서 어머니 중심의 효 문화가 나오는 게 인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오역제고 그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성자를 죽이는 사람이야.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제바달따입니다, 이거는. 유일합니다. 이거 딱 정해놓고 만든 조항이에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부처님 몸을 상하게 한 사람. 그거는, 영축산에서 제바달따가 돌을 던졌을 때 부처님 발가락에 상처가 입은 그 파편에 상처가 입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바달따에게 특화된 사건이고, 특화된 거고. 다섯 번째가 1, 2, 3, 4, 5가
승단을 분열시킨 사람이에요. 승단 분열. 이걸 파승이라고 하거든요. 재발달답니다.

유일합니다. 두 개 조항이 재바달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바달따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재바달따가 비구니를 죽여요. 비구니를. 연화색 비구니.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연화색 비구니. 비구니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연화색 비구니가 좀 나댑니다. 잘 나댑니다. 그래서 재바달따가 막 빡쳐 있는데 저쪽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해서 책망을 하니까 재바달따가 쳐 죽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세 개 다 재바달따하고 걸리고 요거는 재바달따만 걸려. 그리고 지금은 요 조항은 특히 4번 조항은 그 뒤로 아무도 없어. 존재할 수도 없어. 부처님 몸에 피기를 내게 하려고 해도 부처님을 봐야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특수조항이에요. 그래서 요 오역제는 아마 재바달따와 관련돼서 특수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법을 만들고 뭔가를 단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을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지 못하도록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만 유일하게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뭐냐?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넣어준 거죠. 이것만 다 넣으면 너무 좀 약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니까 저 좀 이렇게 모두가 동의할 정도의 사항 두 개를 더 첨가로 이렇게 넣고 저것만 법률 불소급 원칙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율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계율 전에 있으면 술을 마셔도 그 사람은 처벌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는 그걸 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율 이후에 처벌이 존재하는데 요 오역죄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바달따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했는데 이거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하면 요거는 부처님 몸에 피가 난 뒤에 요 조항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재바달따는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바달따가 저걸로 저 오역죄의 오역죄 중에 하나만 범해도 무관지옥입니다. 네, 무관지옥 1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바달따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불교 중에서 최고의 제목이거든요. 요게 재바달따 사건 이후에 만들어져서 아사세 왕이 불교에 귀의하기 전쯤에 만들어진 것 같아. 나중에 아사세 왕이 불교로 귀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바달따 사건과 재바달따의 배신 이 이후에 아사세 왕이 재바달따의 조력자였어요. 같이 자기네들끼리 신왕과 신불이 되자. 그래서 아사세 왕은 아버지를 제끼고 재바달따는 부처님을 제끼자. 뭐 이렇게 해서 역적몽위를 해서 돕였던데 아사세는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제거하고 난 뒤에 불교 쪽으로 전향해요. 나중에 그 전향하도록 한 사람이 지박하고 그건 삼은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요 사이에 만들었던 것 같아. 이 조항을. 이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사세가 걸리죠. 아사세가 빈비사라 왕을 죽였네. 아유. 저게 원래는 나쁜 놈이었는데, 나중에는 불교 쪽으로 귀의해서, 마하가섭이 뭐라고 나오냐면, 1차 결집 때, 묵은신중 제일이 아사세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차 결집,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쿠시나가라에서 그걸 했었어야 돼. 원래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왕사성까지 끌고 가. 그 끌고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야말로 아사세 왕의 후원이 있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서 묵은 시인의 제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신심이 굉장히 깊은 제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불교로 전향한 뒤에 전향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아사셀을 무간지옥

무간지옥 1급으로 놔두자니 그것도 조금 그러면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누가 반성하냐? 누가 반성해서 참회한 사람은 그것도 그냥 전에 거 죄는 죄 이래버리면 그러면 안 하지.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빈비사랑이 돌아가실 때와 관련해서 빈비사랑이 자살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게 저게 아사셀을 건져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를 비관해서 자살해버리면 아사셀은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야. 유폐시켰지. 그러니까 가택연금 시켰지. 죽인 건 아니야. 그러면 빼줄 수 있지. 그럼 뭐 알아서 돌아가신 걸 어떻게? 잠깐 감옥에 들어가 계시랬더니 어우 내 처지가 이러고 자살해 버렸네.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다 연결돼 있고 승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이 오역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만들다 보니까 아사제가 걸려가지고 이걸 또좀 빼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까지 되냐면 기원 전후까지 돼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제바달따 품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바달따가 오랜 시간 뒤에 다시 그 무간지옥에서 끝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무간지옥도 형기가 있는 거예요. 일곱 뒤에 출소하면 나중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천황열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수기를 줘요. 너네들은 다 나중에 부다가 될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주는 걸로 그 정도 대승불교에서 해법을 제시하면 아사세와 제바달따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바달따의 배신, 오역죄의 성립, 아사세왕의 만약에 아사세가 더 빨리 이쪽으로 왔으면 오역죄를 만들 때 하나 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이 쉬워. 그러면 일이 쉬워. 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넣고 왜 아버지는 빼나요? 이러면 인도는 모계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조선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요 부분. 제바달따의 조력자 중에서 구바리는 지난 시간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갔고 그다음에 가루라제사 요게 이제 넘버 원이고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이게 넘버 투입니다. 넘버 투. 그다음에 권타달표가 넘버 쓰리 정도 되고 삼문달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심가 머리 좋고 야심가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붙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도 유다도 그렇거든요. 유다도 예수한테 이렇게 붙었다가 쓸모없다 싶으니까 몇 푼이라도 건지겠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죠. 내가 들인 노동을 몇푼 건져서라도 뽑겠다라고 하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삼문달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루라 제사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권타달표는 잘안 나와요. 진짜 무색무취한 사람. 먼저 삼문달따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삼문달따 가루라제사가 더 재밌어. 삼문달따는 머리 좋고 약간 유다형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가 있고 재주가 아주 좋아. 재질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리 중에서 삼문달따가 최고로 총명했다. 이렇게 머리는 삼문달따다. 예수팀도 그렇거든요. 거기 다 어부 뭐 이렇게 좀 무학들 있는 데서 유다가 세무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가방끈. 그리고 딱 판단하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제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분율 25권, 4분율 4권, 5분율 25권에 보면 제바달따가 파승가를 딱 하려고 할때 승단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막 이렇게 부처님을 배신하려고 할때 삼문달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될 거야. 그거 아니야. 네가 부처님을 이길 수 없어. 야, 너는 그 안에서 이 바운드리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맞서려고 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제바달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책사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법을 통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동조자는 동조자인데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리불과 목건전이 제바달다가 500명의 바치족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차려서 나가. 나중에는 차려서 나가.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전이 파견돼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 당신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와우. 이제 좀 애가 좀 멍청하지. 아니 경쟁 상대였는데 들어온다고 진짜 그렇게 되겠어? 좀 생각을 해. 근데 제바달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떠서 너네는 내 밑으로 들어오고 싶은가 봐. 그래갖고 그러면 그렇게 해. 라고 했대. 그러니까 또 여기 산문 달다가 뭐라 하냐면 사리불이나 목건전 위상을 봐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절대 그건 아니다. 저거 위장 전입이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지. 너를 존경해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는데 제바달다가 또 건너먹어가지고 에이 그런 게 있어? 이래가지고 법문하다가 사리불 목건전한테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법문하시다가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아나나 가사를 이렇게 별 펴봐라. 그러면 가사가 이렇게 큰 천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서 몇 번 딱딱딱 접으면 약간 긴 모포, 1인용 모포같이 돼. 그러면 부처님이 뒤에 누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리불이 있으면 사리불아 네가 내 대신에 법문을 해라. 그러면 사리불이 그것을 이어서 해요. 그 정도로 사리불은 능력자거든요. 그런데 제바달다도 그런 행동을 했대. 그러면서 아유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네가 좀 대신해. 이러면서 제바달다가 오른쪽으로 파승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게 이게 사자같이 눕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오른쪽 숭배랑 관련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누워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누웠대.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잘해야 돼.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게 승냥이 같은 자세다라고 평가가 나와. 인도는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탑돌이 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반대 방향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얘기를 제가 해드릴 때마다 월정사 제도 있으면 그 왼쪽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좀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러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근데 그 앞에서 뭐 당신 재앙이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주지. 그럼 그냥 한번 얘기해주고 그냥 말어. 그냥 그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걸 재앙이 내리니까 바꿔서 도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당신 입장에서도. 근데 분명히 재앙이 내린다고 돼 있어. 한쪽은 긍정, 반대는 부정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1, 이쪽은 0.5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라도 마일리지를 쳐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룰대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 거는 승냥이와 같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딱 나온다고 율장 같은데. 그러니까 승냥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비루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라이온킹 같은 거 보면 그 하이에나 느낌 있잖아. 라이온킹은 사자 네오의 느낌이 있고 그 하이에나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비열하면서 약간 이렇게 탁 하는 그 계속 이렇게 어쩔거리면서 뭐 하는 딱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제바달다가 사리불 목건전한테 맡겨놓고 승냥이처럼 왼쪽으로 딱 오른쪽으로 누울려다가 착각해갖고 왼쪽으로 딱 누워서 잠깐 잠들고 깨어났더니 사리불 목건전이 그걸 법문을 해가지고 애들을 싹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 목건전을 신뢰해서 제바달다의 문도들은 사리불 목건전에게 다 통해서 부다에게 다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을 하는데 성록이에요. 석가족 종놈 새끼 일어나. 자기도 상당히 신분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닮다가 왕족 출신인데 석가 종놈 씨,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 삼문 닮다는 신분이 상당히 괜찮았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는 대등 관계. 네가 다 망쳤다. 나대다 다 망쳤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 사람의 저렇게 그러니까 판단력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요거는 상당히 저는 사실적인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바달따 밑에도 그러니까 구바리 같이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이 이동하는 단계거든요. 부처님 말년이고 다음 세대는 누가 이제 리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 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임제니까 그 다음 후보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줄 서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부처님 연세가 많으니까 저쪽에 이제 상당히 유력하게 괜찮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인가? 이렇게 왔다가 에라이씨 이러면서 지금 가는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느낌상. 그래서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거 가루라 제사 요 좀 상태 또 안 좋습니다. 그 삼문달따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가루라 제사 이거 보면 십성률에 또 누이가 7명이 다 또 출가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이 투라얀타 비구니가 사립을 묶건년을 비판하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진짜 제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사립을 묶건년에 대한 견제. 서로 경쟁 상대에서 제바달따 사립을 묶건년 팀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누군가 이빨 센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 그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쓰리쿠션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권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그렇게 저격수 역할을 한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앞장섰다가 그쪽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논어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낮게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류에 처하기 시작하면 모든 나쁜 일이 나에게 붙는다. 그러니까 왕조를 무너뜨린 그런 왕들도 그렇게 폭군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마치 그 의자왕 삼천궁녀처럼 하는 얘기 있죠. 백제 그 당시 백제 수도에 여자가 몇 명이나 살았길래 삼천궁녀가 가능하냐. 무수리까지 다 넣어도 삼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왕궁의 사람을 다 때려 넣어도 삼천이 안 돼. 그런데 무슨 뭐 첩을 삼천을 두고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의자 왕에게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의자예요. 의롭고 자애롭다. 시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전부 다 저놈이 잘못했어요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거든. 그래서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밀려온다. 그래서 더 평가가 더 절하되기 시작한다. 똑같지. 이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 사업할 때도 보면 잘 될 때는 서로 돈 꺼다가라고 하다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서로 다 돈 달라 그래. 그래서 버틸 수도 있는데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 세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투라얀타 비구니도 사립을 묶건년 쪽에 맞섰기 때문에 더 평가절하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 이 가루라 제사가 죽어요. 죽어.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죽으니까 가루라 제사의 누이들이 7명, 칠공주가 있는 거죠. 그 센 언니들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이 괜찮아요. 이거 다 석가족이